0: 장즈 아무라 카덴츠르니도 니셔고르토도나 퍼츠고아 겐유슈차수능은 니님도 겐고규제초바슈르숭기 다유기유기 맵차수 자슈다 다징라 지그초와크 드스기우제
1: 老周

0: 템도 된 제 같이 와.
1: 수위도 나를 템을 니리주. 나야 템도 기지. 나도 칸라. 랑기 아메 템도 메브소르스기. 딘제고 봐 흉크지. 템도 메브스비나. 나미코 바츠야가 조후시. 让我儿子看看去一遍啊，你让谢雨吧，第一天我没对面，让个阿妹孙伯爹对司机，给他你你弟弟可对呢，看看去有嘛的啥？你给这些让给你个预备啊。 让给卡卡去呢，我撑不住个面，卡卡没钱呢，我老三撑不住个主意。
0: 中，撑不住个中。

0: 도착 두고 깜빡이야. 고요 템발레스.
1: 도저히 승부주지 샤주리 주주미나 아니 그때 적으랴
0: 아니 얘 딜레야가 맹가 칠쳐요
1: 계속 딜레야가 맹가게 주무토지 나 롱차나 근제 적으랴
0: 아니 예미 뜬지 老金人 这话
2: 老周 我的 아르딩미도 장즈가 아무나 처음배지 네 고르디나 양주마추치도 구만한 시체 징라 투명의 승기 머지 콩기 젠단도 시야여 마리데 콘톤도 심나 대부균도 장게 통중에 장즈가 아무나 구분톤도 부구시다 근처차도 럭키베 소 시샤 디네 부구로 요년미도 네 와르 기니 근처차 소스 치도 시행민도 야네 주 현다디데 라미여사 심제 십실은기
3: 아니 뭐네 네 좀데 할래성아 아무 진라 처음 보시. 지만아 라니 라오진다 장자를 돈 근처에 쓰던 곳이.
2: 장자 로마 여야디. 장고 엄마 돈도 여마시. 모두 도시에 대비는 군용원에 가가 채무용에 아.
3: 원내시다.

0: 깨워다 쓴바 레라버리 총아게바 카고리 장즈탄다 강아리겐 워다 월을 부구요리 소아를 앙자다 조나니디리 더비아제 앙장원다 조나지리리 와랑 아말라니자 티링아란주 대둔게 뷰체니 마오 빵도란지 디기기 소아치도 샤다 김근제도 아
1: 리리리 샤다인다 샤다인다 오야 샤다인도
2: 인다 인다 테린 아라드 통제 깁시라죠 네 신의 학고스 나를 견고유는 노브세야디 현재 신금하지 나저 암라니드

0: sing nail keep up on a remote put to Yuji. Kwan long an air, remote to Usubata, Lok Wolla Lip Yang gets a share single me. Tin again like a Quaranki, remote to the trove dealer. Sine gets a tambo to share Yuji. Kwanki, London Town, Dongjing, New York, Dubai, Shanghai, so to New Yubata. Tesu Sama, Ranki, Chenshi the dinner, Sheep Sala, nail keeper, to the Yuji.
1: 什么听见下面要金芒给参参群系同步呢可以去金主店家国企写着提到写什么是不是贵的学习金主店家国企写着合作写什么金主二个年到别家长送桥虚巴乐呢起了主意都大家对不起家长准备做那么多虚巴乐家多求个马的爹还在年个前辈不习惯呗光么子二个年到了爹准备店家写着忙不起来新个呗家长给俺爹过的忙是乐不着呢杨啊爹这首给大家打调一张让给年年前女儿啊
2: Hey, let's. 뉴르투 조구거리 게들람도 로드맨의 큰일 채우래 로드맨의람도 안저 파도 수로의 책임 랑골 따구래 랑골맨의 신의 람드여구래 람드여두 예바도 커도 조급래 초체 주교아마지 조샤려보다 아교바조체 조아미야나 로보트 따로 제보서 참미주 테마제 카바지게 람드여미주 믹송 마예바라 랑골 따구여바타 카루웨 인지 소소 통합체구래 Rangeki, Tim Dut Deja Jitina, Dalam Tubi Dolam Dewey, Kiawan Kinsu Yabu Mimeti, Tungha Mimajitin Gigapi, Dolam Tim Dut Deja Jitimki, Ladar Suina, Dimbip Chetin, Gudu Kuriki, Mutualam Dugup, Nurse Ted Dongudi, Teddy, Dalam Tubi, Shunam Tinja Dong Yuzi, Lankor, Nebatu, Kakaku, Gudu Kuriki, Loda Mabi Lam Dugup, Teddy, Dalam Tubi, Shunam Tinja Dong Yuna, Niela, Duba Dongu, Kaisna, Dalam Duba, Muna Dotobi, Wanja Yu. 干活的学霸们呢，路过八卦档的，没准能不就个。干活的破的，吃着个。上个叫咱们这边吃着扛的，这个也不行个呗。俺当找了卓兰都学霸了呢，这这么的改不着。他个哪的？地皮边卓兰土，就是他们所看见，就是了不谈。这些困难土，年年对不谈，一年对吧？怎么走啊？难过贴吧，难过了，讲完学啊。卓兰地给贴在家了，再不说，卓兰顶住顶着了，过年手里藏嘛，亲给个吃着的。
0: Less，大年先生，今晚做哪点子了？这说年不休息。昨晚听见，听听看，昨晚他们做的。那么听见呢？没听见。俺嘴里听见，俺不用看了，心里有疑呢。听俺给老道看吧，给偷偷。平常农村人这里不给，确实听得很。伢呢，家家给他呢，珠峰云溪呗，APP的，不灵难的，谁晓得？确实听得给偷偷，俺嘴里真的明明呀。产生同个是正月呗，那么听见，俺嘴里真的叫铁路公家谈钱林，看的能对呢？听俺那确实。

카센트로오치시타부르제네직생직도제이지교수지의처이기래나창가르빈둥기람둥지신교나람로티미스가다공제당기제수장르디기통의시

0: 야 미김비 능홍 디부 미바타 능홍 가바 나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팀 제마도 과소기 야 메니 츠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모요네 신토플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심주캉기 안제수덕기 면주치도 사르도되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그토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라 미그접지 치바타 미 세바 메통과 미그주 튜바 미 깜보소기 네트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카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3: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예, 티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소프트대 직신다.
4: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5: 아야,
4: 짜가
5: 기사. 짜들레 돌돌 주고. 짜가 디스.

0: 스키와 개여 말이 람보로 친친의 말이 한리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1: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스단은 최야구지 링기
2: 자야 오스차샤
3: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提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4: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5: 八卦四处狼果汤 세크케바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마부장식하는 편다. 내 총각라 편지 일본매바 최저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부 세크케바소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마부장식하는 일본매바 최저당 배주능초. 유방 마부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지. 유방 마부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식인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유지 내 총각라 편에 루트능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네듀카라 총카도 피네 십제 냠린 낭지 월구단 고수 구리미굴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창자 나라니 이게 제 잡이인 봐. 난 카테실만 해도 되겠지래야.
1: 막 봐줘래. 괜히 가가 채워. 뭐라 대가 주지 채워. 나 로유 쓰이베.
0: 아, 제 말다. 당고 공다 이게 채빈 봐. 이게 제 세세 딩디 채빈 봐. 제 로가 채브지. 이네 인데 계속 샤 열어 봐. 부고 끼브지. 이네 부고 랑자 야주야 매 봐. 아, 제 창자. 디기 쇼기 미드 상매 장다 월 퀸이 파르게 지동디 야후이 상매 싱그러 봐. 다 로유다. 응고. 장라 참여 전에 요마시.
1: 말 로메. 로메 러사.
0: 장다 장게 급빙 할래. 삼루 또스 또다. 응고. 니니 디 치게 다 정화 요시. 모라사다 르군에 니에 남아 요버다. 니에 야후 체고르 봐. 라셔다 라니 다르시 날 대제데 모라니 다르시 정한 날 대데는 참보 여르베 아 띵아라즈 비지 미숭예 다 좋아했다
1: 예라 예지 신숭예 야우체르바 예지 차스도 예 버스 지에 캬감 충차샤 사야 등문도
0: 차자 띵도 된다 친지리 예라르 숨부 숨베 따라 아
1: 걸쳐서 김치우송에 도스치 드리네서 네 샤바간에 라니 르간 뉴슈 용도에
0: 하지 창자 네 쇼테죠 라친의 지바
1: 샤샘게 서브도에
0: 가스티 창매 담비고 요마시 도스치 야민 라니의 쇼에 도비게 주다 비게 템보 다 되자요
1: 막도 가는 친 삼부 여름에라
0: 제자 사르비가 요 사르게 라 참시라지게 옛날에 가봐지 진짜고 장자 근제도 시라 챙기스게 이 작게 신규이베 사르비가 옛날 작긴 다 잡잡지 가서 휴위 공지 휴위 공치는 돈도 라고 수고 다 용지로 지그래 마세 라니 다리 삼 잠을 잔다 수고 중앙 삼 쪼대래 와야 되게 합니다
2: 장자 라비가 용 용마시 왜 오늘 做不 좋으면 매장 강배 날 배드맨 주지 머리샤 경매라야라 쉬어시
1: 강아 챙기 사르
2: 나 오늘 라 챙기 비게 알레 망체 녀 쉬어시
1: 수레
2: 우시하이 야 아지 마요다체
1: 시카
2: 마요다
1: 니라 세고 산데 시카
3: this 제도디 니 장사 또 스타미 잡시라 용메 알렉시아 주이달
4: 와
3: 라
4: 다들하게 아빠라스 미비
3: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나다 찬스 카체네 키라 남이야 이니 빨라지 주와 조심 맞다 셀라치아
5: 말라치
6: 매 동고 매
5: 치 말라치시 말라마치는 꿈쇼인다
7: 夏天这都睡着这个这次干了差不多的睡着你没来陪我什么就干净呀不过睡着干净啊你睡觉没睡你别走歇息我这人给烫着等到不过睡着歇息他过去啊马上你不过睡着起来给他就睡着你让歇我 리창의 소중 재배 보고 그십시 다이었다.
3: 걔랑의 리창 걸모 소는 용도에 너니 가 제 잡지. 나 강라마 참니. 리창의 제도 좀 예 제도 봐. 계속 참마 더더 제도 봐. 리창 매비는 용야 요마 주에.
7: 자니 니다 되돌을 내가 저것이. 夏天에 라다 저것이. 랑 아마 지 되다. 계속 니 주라 라베나. 나도 그때 저래.
3: 계속 해 놔줘. 군이게 뇽주 소유 삼은 dam je xia xu yong du ge gu jia gan da dang gu yun ran ge da nga deng bu me sui nyo zhe xie yi san de sui dang ge tie zhe tu zi wo men de shi dui a ran ge xie da le de de da ran ju mu ru ran ge da
7: zi qi ran zi sang mian a kong zhen leng gui bie a nga chang zi ge jiu ye yi bie
0: chang zi ye de ni me ka zui de bie a qi ran ni ge ni ge zhe zhe mi du nga da ha jiu sha ni mu mang gu du mo jiu
2: 江子妹对我念念念多偏做强迫者的一个月，他的江子呆子。不过其实也不是，我还去查查的，顶上上面没得嘛，头上这一块都过来，我也是没得。江子妈建议，我还去不是不？不久前中有张，俺们俺们这其他几个，俺来得不是没多。我去看，让别个学，本周都过去的，去让最其他的这边。我做北京米，去南京军管的，卡三姐。
6: 拉家子屋的，
2: 上次那有位妈子，看谁打拉有钥匙，让别个学。你不给，老狗那对的。我准备花充足的，抢走搞不要的。我没的，要我们媳妇去，他会给对杨家把用生病。第一讲了，给我们小姐，去那个娘吃病呢，肯定吃不的。
6: 哪种哎？哪么有呢？怎么困住的？顶不那是，开始充足的呢。
2: 枪子虽拿得呢，没咱的是细些，枪子颜色一直点么追不见，老在那不学些要是。颜色拿了，才可得给你的，吃不得下。
6: 我要预备给这学的，
2: 可得是血皮呢，枪子，晚上了，老着的。
6: 有啊，
2: 倒是那枪子来时呢，他的那个血皮给是点做刺激么，有把学学。妈的，我看的人是丢了枪不的，伢拉讲俺要去。
6: 跟着前走，就是垂头前擦呗。
2: 强子，俺来喝那些的那些消息。你也听说垂头前擦呗？是有，俺有你可把电话来。哦，看的意思一样啊。
6: 什么时候送啊？去让走第几住宿？
2: 让我抓住啊！第几兄弟那边？
6: 强子，可拉些些酒。
2: 妈些，既然你全面干些些，我现在让别个店里喝着的。我那眼不给店边呢，可你卡车不里，隔壁就组织过去呢，卡不要的。我强子晚上不给老子生病，
6: 做个的别老嘛些。
8: 这是大仙婆，你也会点不？是，让个强子看不出去。
6: 用啊，看不给你介绍，西凯，让个强子看不出去的。用啊，你也给我。
8: 就是这样子喂，这个路的。
6: 来。
8: 喂，阿姨。
1: 最近了，贝贝。哦，
9: 就是一边，跟着前头。看不上，去让谁去？我在那儿底下，你最多是啥子？俺家那哥儿，你快点去。 让个内部来，什么些土鸡？搁这些呢？俺什么军用白米钱？一年都他几下是为内陆的一起过日，让等是大，看着啥不就过的？让等是过日，希望到别的都是你们过去比呢。今天怕说预备俺们来，什么都用过去。
1: 内陆用菜的你也新个月，一年军人不过日吧？
9: 退休过点不是，现在俺退休民多，天天拍进退休参学的应该嘛是，现在俺外婆都吃五月，公司两家亲属都咱们来账，让给俺两卡三十几个月，俺们到深圳老头多的。
1: 用你公司俺怪物要的。 얘는 계란을 가고 오고 요래.
6: 이와 개여스베 꼬스니에서봐.
1: 나다월 가가 채비. 오늘 채는 단단가 렉치 고요고 채부도. 이내 나 계란님도 조토야매.
4: 어제 피비
3: 와르게 칼라스네 최고민도사 카리 뇽고민도와 야멘의 라오정은 이게 키라멘가를 치우
4: 요샤나 개민도 개민도 슈다 슈다
3: 계란게 예브나야게 차세 팔리이
4: 어제 유신 자켓 봐
3: 납상 키우스나
4: 오늘 제나 나티자 돌아 당가스미도 부부디니라 네 주도 지금이 쓰기유 이내 영야 쾌리미도 샘날 배디 제용기 가동기
7: 양아
3: 잔등기 토부 마시베아
7: 에시 등기 통저인 기란치
4: 군이게 계시 가가마 체브지 소아 여제기에는 여우가 주요마지
3: 문에 다가시
7: 진 언니 사사니 니다 퇴다디 심주제제 대기유 창자다 월 가가치야디 강배 캬리야 세그캡다 지구리 선비 나란스게 고디게게 텔라다 체마 아담체니 님도 지니 강가기 세그디 가시야 우리 승부도가
4: 세야다 다그리 이내 단담이 난로우미에봐 세그디 근처에서 가프야
3: 니에대는 겜부카체네 체부지 이내 부워 렘부카수 요시 기란 순다 샤티에 디 바부님도 되는 거지 야는 아무님도 되는 거지 부군이 친지 디제지래 요마지 모두 도체 대비는 부구심 가수도 마제
4: 아무조라 녜키랑슈 삼르컨제스타네 튼다딩레 좀미도 나레 총듀네 장즈 베디 갸랑라 다스 가르치니 듀네 체르주 탄다 삼르던듀 잠장시네 베지 녜아유선비
7: 쟤는 착부치 교리
3: 착부에
7: 심지 치용 교리

0: 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
1: Rangge sanche ba yacho a.
0: Changza, rangge nga zo thangar ga dungu ibe.
1: Karchi nye ba, todo gusung nye xia xia.
0: Shio, nga tibshi mi dungwa.
2: Rangge li chang, nye gongsi le ga, yuang chu ro xia yi.
3: 看意思呢让给母队去嘛借李昌文的先去不是让给开满了李昌勇嘛是让李昌借都用你心个鱼可都李昌给是他就你他借托不多那你他的周安没不下死 능군의 꽃을 입수 란 리창 그 히티엘 끈도 지구 시비시두게야 문에 샌도 독자시오지 나랍트 체모 드럼톱스니에 리창시 디네 나지 세소 과추네 리창 치두 야인 저투여 마시 나 도지 딘제시 나말리 Nyena, chagi kyobu ti treshi. Nga nama leje, kimsi kyobu cheni. Lo chuu debrida.
2: Li chang rindandi, nga rani ga sep shingri. Masi, rangai li chang la. Dende nga le gyunga chigri. Rangai shep thakri. Li chang ngune kuku chashi. Shenzhen len zho de kake chi shing midu. 이내에 리창냐 김제 칼이메 랑게 신비베 레글레 다제 칼레 카츠카네 슝레 카나 데제 랑 카바게디기 랑 카부치아디게 마모네 로트부도 녜제 와라 레가 요로 첸승기 교고진문에 셴나 레가 듣고고 여시 학과도 탄데 투주 틴제라 기니께제 야호 첸승기
3: 都是有下笔呢。人家姓马谁？李强了。连个的锅点不是？阿姆没不下。金山有马谁？叫不起了。等到开始对呀，有谁？连个的锅念谁？这个杨飞燕，你说天桥，他这李强叫土捏人么都有马谁？毛毛没丢了，这土捏人么都。

0: 我们两座摩天不撒泡沫从哪里得里泡沫从哪里得里切账说说说穷贼里的现有有的切账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 你们的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 현재 가져오사 쇼리 용금에 줘
1: 알아봐도다 가져오사 용금이도
0: 허지 김당 오늘 경을아
1: 你 매구 내 알아통에 가도 증거도 진놈다
0: 교과에 가네 짐을 가봐 가려오리
1: 가좀아 알아통 비스물라
2: 조사 조사 용금이도 두배 뒤로 로에 제주기 되다 술래도
3: 상이나 되다
1: 겨 알아서 되었다
0: 어지 저런 요비 되다
4: 니 매군 내 동비야
2: 니 매군 동비네 광다 니 집고기 루다
4: 찬스 없어 니 담 차빈다 지난스 되다 근제도
0: 사지 안 용봐 장제 돈 달랑 아주 찬스다 겨토 안 용
4: 나 친가 상하네 공부 수제 용비 장제 고시 제디게야
0: 저저 다 배드 묘트 코리리
4: 예 가르쳐 송아 겐지 우든 제요 르베
5: 양분 예스 예디 우도 주자 아주 사자 도시 당가 연주 요 말이 아주 뭐야 예비 부장 워 제리 시토 말이 세오리 가지 뒤인다
0: 매화
5: 알리 시문다 도스네 시오
0: 거지 치다 응고
5: 된다 있는 쉬
0: 계절은 시에초리
5: 현재 장지 양승년 디자 레칭아 주야리 갸벼챤다 계시에메
0: 컨츠디게게 텝시 시던샤 장게 년즈 치다
5: 레베 메교 키란즈 텝시 갈때 하요레
0: 난 저텐도 취미제 요리
4: 텝시 니에드윈비
5: 지저
4: 장자 깔레카드에 비해서라지 你 자니 야구 못 중이야.
6: 김도 당담해. 진이 된다 이베.
0: 네 셰조. 완주 냠디 니디 딘디디. 디기 숑라. 마르 추뉴메베. 차게보 시지유. 레가 시라도. 네 셰오라 뉴아. 니니 고즈 타마 아라치리. 견제 모자 쇼와메도. 튜튜 통자 레가망자. 랭겐 지자. 네조 무강 레가 조고 유자. 니 제메바 베트 쳐와르샤. 미 셴달 지제나 로데야미도 랑게치다
6: 랑게가 럽상아 통치식이 왜다지 가스디 탄다 나레게 요마지 체산레게 세오마르베
4: 냠디 닌지기 두주디 레조도 장자 주조로 로고치다 디레가 차소나 랑 양피 영피게 레가 신주리 타미 모주는 니에 공부슈
6: 조마지 된다 딘제지라 랑주진 코와요제 니엘 창세레 디게 체 디네 랭세이 용도에
0: 어 영아
4: 야조아
0: 야지 러베 마체 딘제 님데 니랑 쇼사 기초
6: 마 쇼사 기제 같이가 니랑 파 기부르다 디 갈러 주고 마 중인다 긴제 쉐시 마 예 중인다
4: 야조아 상자 장자다 와 他们的 야구주 용주
0: 제자 원이 비리 튀겨 먹주 하르다 니엘라 레가 마담치 디네 닌지기 니모 켜용거 딘지기 남바 튼소나 급디 뒤 쿠니 람산 랑자 디그리 라레 경치
5: 마소 치고메 하 포무소 예초디 예상 안님도 인지 칭예지 예파 준셔스 구자 양초지 고용게 파고 초고 틴제 괜히스로 말베
7: 가스요 년지 자드 던지르다 여우자치
5: 마찬스 시게 살베 미르다

0: 날 탱고 당고 줘봐.
1: 이내 소 최고 명아 하고 민도.
0: 리다생 빈지 레고. 콘소 빈지 막고 열다. 창모 대지 슈 레마레 리다생 가부 용구지.
1: 영아. 콘소 빈치 민러 칼사.
0: 어시 니에 과신그제.
1: 아자. 타딩은 출로연제. 되나 먹고 죽고 추용미도. 창자다 왕후니 스도서부치 미상면 이미치스리. 이내 들이 카제제. 펜수 투레치고 말이. 도농하다 우시칼. 꼬치첨부 디겨 양갸 투브리. 탄능이니 니담모토나. 취녀지 제치기. 토도 아자란다 조직되다. 메스치가 갑자기 깊제디. 다 탄다. 펜수 구셔치. 토도 창행 소화를 제기해 두기. 강문에 고켄 소용도.
0: 장게. 고마츠 먹고 여시. 장지마 창스교. 보기에서는 신의 신그지. 여우제 전라.
1: 디근지도. 여우도와. 前 디근지도. 아치, 땅아니 노초서도 고용구제, 개체 고용구제. 왜, 상다 창스 창스 기업도 개체 고용부지 봐. 쉬다, 나 가서 고용 가야유나.
0: 장수수도다, 나 주인이다.
1: 얼리구다. 창스 로리도와. 초당하마요는 파조 총마리베.
0: 너니 가 제사합시바. 갈다야 유지. 메인도 맞다.
1: 와. 상의 신규배. 샹다 창자가 주심나. 범위지도 잔시. 킹이 당원 신조별라. 지다 차리. 랑츠탕. 신화 대바. 샹고 티나 베베지라. 야다 차리 샹게 니웨 킬레스 마세미 상마 동에 야스스 나다 우시카이 둥가다 차리 장메 론도 훔오다 자 나니 소스스 랑 같이 침브리 지릉아 치일치 차스교 양카체 年尾那些的空格让谁年三八个面子的自动利益亲民都三去一年特定罗源节给我们去外国地那里的年阿家的叫大声同都让大强子同的年空格月边那我去我让一起起的让公格出入日年前三强子用过的
2: 용금이

0: nga chung tu de le sob yu. Chang wu xie na nga bu guo ka bu yu. Nye po mo nga re sob yu da.
1: A yong guo, ba bai bu guo ya si qing mar da.
0: Nga yang ting zhe men da. Qu dian jie ya, zha le ya, ni me ji ge duo tu sum qie chung tu ne nian nia bi.
1: Mi xie ge me du ge, jik ding gan le, ka xue de zo gun ma ri la, qian zhi ke jie ma ri, ba ba am ri si.
0: Tāng tā kērā ngūy nā mānggū sā yō rē, gyō gō bōgū shi kē nā.
1: Rāi, khun sā chīk bō rī shā, ngā yāng fē yēn gyō lō kāp chīl tsī kī. Nyē ngūy kua tāng kī yu mē shīng kī yu bē?
0: Kua bā rē.
1: Nyē shēn zhēn lō, qī bē pēn tā kā shī tsū bī. Tāng tō, lāp chā kā shē lī shēn tī kī bī yu. Tī ngūy cōng tū shū kī bī lī, yu cē cōng jī, bō gu gyō bā chē shē gī mē. Mā shī, nga mi sde am chia chung ma song. Yine nye buku di sotong du, nga kun zu am yi seng gi. Gun jo ge nga tang nyum na xia, shen zhen lo kun zu yu zang. Nga za wa da, kim zang yu ri. Kun zu sam ya kai ge yu ma ri.
2: Ha! Di! Di jim sdo!
0: Nga si nye le ga yung yi.
1: 교거든지 어 예수 개우면배
0: 간다 레이 챤다 개면도 나스 용거이
3: 장자 양선절 조거야 그래
4: 수스기도 아 장자 시기 카마마디네 셈나 삼바 초도 내시에 대놀 좀 해봐
5: 다 취업다 땡킵 셰수
4: 다 잡시 창 잡시 장자 심나마 심든 시임 보자 꼽을 좀 농부 농부 심보시
5: 간다 다리 신전을 침비 있나 아니 와르군이 차브리
3: 아자 아자 자자
5: 예 고아줘가
3: 아서 니에 지히 깨브디 소하게 차고 차해봐
6: 뭐냐 주냐 인베
0: 뭐라다 주도 체차
6: 前的 夏天的 랑바라 안주 창마 야칭 멤베
0: 결혼수 능담은 도가 내가 여우제 신 서와 여우제 계획 도가 보고 로빈 고시 老金 견고다 아무나 내버려봐 우리 당수 망고 여르다
6: 양우 코바 사하 친치지 양 레르 음 도가 아 멋있는 탄 창마 양구 유자 조치오 뭐요 용아 인지 종은 니 교신 예민도 需求 시카게 드리 빠르망고 시추이샤 랑갈키제 뜨

0: 香的。
1: 夏天。
0: Hello, Mom.
1: 让给阿妈。多斯尼尔就的。让我们过的水这就。
0: 从那里听说。
2: Kwa tak yo?
3: Nga Beijing nam tak yo. Beijing nam da, Shenzhen nam jikbu zhimdu.
2: Ma ji ya kar to?
3: Beijing nam, Sanglam di su genchi zheche, Tob shira yu be sur shido. Shenzhen nam, Tose kanchi nal bedi su de uyu sa mabu yin be sur na to. Tengwa nga Shenzhen le de du, Lakbu yam da ga nam lu tu zho yu be na wan shida gigi. Kirangi takpa, Shenzhen bukdi su, zawa yin songdu wa. Nye samlidangdu, Beijing sanglamdi su da, tando midi su, nye zawa rishya sengbi.
2: Nye go tsugi, rang samdang tsabzi.
3: Gamdi na le, 你不错，毕竟有所多是牛鱼。今晚空说，毕竟用的鱼呢，年年零钱缺。夏天的你们都怎么在消费？
2: 亚舅啊，钱我怎么清明的？常过些呢，你让深圳庄那么多把是牛卖，让地基兄弟吃到卖不热心个鱼。过热的大，夏天的让吃到要嘛是啦，完了台湾让过些。现在让什么人来破解？第一凶了的，年轻人面对需求，我来面对信息。
3: 就那么三不用的，就那个求吧，谁人我也听不消。告诉的吐了破不是吐不消，马赛三天两个吐不消。
2: 端正些，我端着一杯。
0: 爸啦！
3: 哦，请你开车用吧。
4: 这个杨飞爷，同住的婆妹娘子，伊那我的连的有五把是，俺做干女是不？我连的也五米多。
2: 亚秋，你婆们办巴西的那用过这边？
4: 用过去。
3: 有有。
2: 夏天，俺家燕子住年一大。深圳罗主任，让巴拉达阿姆拉个写了年不钱，退休一段，阿家个让大家用过，用过个。
0: 那是，阿家娘拉爷阿怎么就拿把子剑呐？
2: 可以用嘛子？看了年不钱难过。这西门都有的，
4: 让来唐姨。
2: 是我家个钱，工作来打工也不去啦。朱根达，朱根达，夏天对啊，
4: 阿家来了陪阿西，拜拜。
3: 陪过。天哥，俺深圳了，你的桑兰的陈姐的。夏天帮干的娘家让姑爹不成给，干么几年呢？有人不清白说那多，马赛，谁没记不起来多？
4: 我一趟去，弟弟你到两个亲戚，干来看你切着情欲，一年冷兄弟干弟弟，夏天给你俺姑爹有了三姐，干来咱们记住你。喂喂喂，
3: 啊。
4: 那你看看去差不多。
3: 哪里？走走走走走，跟着前边，他们那路没路边啊。
4: 嗯。我今儿开始学会买什么单词。
3: 开始学语。
4: 上海做生意。
3: 上海。 샤자마 파싱얼규 좋았다
5: 라니 제 같이 니 봐 닌지 라즈 팀지 지비
3: 클리나 잡으다 저야 어두워
5: 랑게 수입에 체디게 도다 지만 소다 장만한 다미도 이네 좋아디 나르초도서 뇽차샤 디나 나르초로우지 현다 장만다 난다미도
3: 망고르 시켜비
5: 디도스 통그리 라통게야
3: 홍신자지리 기초미도
5: 리베야 에야 랑하시니마
3: 네 양결 소가 친구
5: 소이스다 랑르 유보 하세이 나르조도스 뇽차샤로다 수년비 라마세 내가 산이
3: 람사 조여르 삼초 돈도 세유다
5: 랑아 쉐다 디린세 조스가 쓰지 하치니마
3: 월턴의 레그 요마르 봐 사간소 인사
5: 아
3: 사간소는 마진라 토슈르 봐
5: 어
3: 타당아 저나 차긴다 체 술라 토르 제자니 퍼스치 로크체니 차긴 열친수는 밀라 쇼르스
5: 도스디 키라니게 사간소니 르자 르바 랑게 겨르 덴츠스 모랑게 콘트롤 닐린슈 사장게 사간소미는 덴데버그리 오네기
3: 지 양결 로그 세시공화 친구
5: 랑게 상아주세 사실 세사비
3: 세비 상람 카예기 고대지
5: 로저 혼자 나와 미디에 양시에 가세 열다 나 중두는 미디 캔 사부시 동구유 전주고 요시
6: 빠져라 디광라 키랑게 싱간두를 캔이 루스 고송기 춤쇼네 쇠 사비 툴 법송해라 심칸기 농어디 짱무투브자지 캐랑게 관다 님은지 비송자 톰람네 미단지 장주 협사 디두엘
7: 디가
6: 발라 캐랑 차례 윤나 송갸나 캐랑 구두 안주 된다리 티링아야 딱다 된다주 캐랑다 주도 쳐와 삼초
7: 쉬다
6: 디콘라 캐랑 상알라니디 출로 마르벨 캔게데리 녜데초 케유 디콘 고므니 동리 녜워 쯔슈 딩아나 쯔 슝녜리 쳔와 알사
8: 꾼캄사
6: 모랑게 데사간 존주치기 케랑게 무투 팅에 권제 다가체 안조 다는 게
7: 녜가 되게 린선 아 팅어 칸다세 미디 사간 조제 녜 토스다 베데 나갸 쯔제 차르 토르 쯔샤 다데 녜 군데 치저이
6: 케랑게 우측서 나송
7: 고조조 제한테 고조 쓰고 유마도 캐리메다 나사간소니엘 칸르단디민두
8: 발라 캐랑겐가 칸르다나 토르디브나시 니에딘데 칸바다교 영어 제조 타능아 그데스타나미네 지마 다가란치 피죠 나다난다 토제낭시
6: 캐랑 토르디브나 니 가르송구요리
7: 니에 칸구디 시도마제나 칸르단가메
8: 어찌빌라
6: 디제 광채라 톰들이 시라게체 머신이 키랑구경르바 강부동바샤블레다 모란다샤니 그그리 키랑레 요보신구르바 제마리
7: 제 나겐고 샤샤데 다가요니 수요시 강부니라네메다 키스 콘토즈말레나 나경르마르베

0: 바과르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구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슈 튠바 바구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구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구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바쿄치 유방 바구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편에 집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Lingbo da jian ge hengguo de guan jie qi le qin bu yin ne dian bu jie neng mian le sheng zhe jie qi gu min du ning jie da nie gang bei de mian zhi ji an ning du ga le jiu san de ri yin ne nie lingbo da jian ge hengguo ji guan jie jian bu ya hu ji ge yin da lingbo da jian ge hengguo de ba la da am la le pi bu yin ne hu na ni sheng ba ga bu yong bu ma zhe bu gu nian guo yu bu neng xin sheng su yong bu de wa
3: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起明了七这七别七心七过比较赢明了大姐姐在明年给年团为呢先突了坑穷给我着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时木脚则句普尼东瓦王子娘苏借语
4: 铁西克让米热不热七八汤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汤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囊列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囊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创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列过给估计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过姑姑顿暗你出
5: 哎呀, 生姐, 林国当今韩国的年落初最困难, 得生的, 他的韩国的那是三百多的, 也提的就生的, 你那的, 你哪落的就生的, 不是七年多的, 得生的, 你那样说的就生的,
6: 我得当作为韩国的, 是的,
7: 要命金边能空地不灭吧, 能空卡吧, 能去养死对吧, 过哪, 过于快乐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给亚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你给个皮青蛙来给预备亚美那次就是洗衣机心给你就来住别面去的温度给冷脚特别给过你面去能够给沙瓦给都不了面去给鱼人狼给亚美过的糖能够让普通面皮糖你小军刚亚美吧亚美上头运动亚美你这糖铁位人心给亚美你了偏不鱼
8: Gurim Yong La Shepshu Yubi, Shepshu Bucila, Gi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 Chu Sum Gugu, Gu Chu Sum, Sanye, Lasa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idu Busar Be Kaju, Chin Bi Tang, Nanye Di Tang Dine, Shigazi Lumce Di Kuyo Kaju, Chin Bi Tang, Nanye Mianze Chong Kang, Logo Chong Gir Nidong Chu, Gwen Bu Lam, Logo Lu Chung Tang Bu Kaju, Chin Bi Tang, Nanye Mianze Chong Kang.

0: Kiran Lugo should be Yusha. Kalajan Sanga Yoshu.
1: Whenever,
0: oh, Yoshu.
1: Chen does Jacha.
0: Yodorda. Dawajila, Yodo.
1: You don't see. Oh, yeah,
0: take it. Let's go to it.
1: Chen's a lot. What is
2: it? Now we be that. And that's Dawajila, some good take it.
1: Kazu.
2: Some do.
0: Jacques, I see you.
2: Jacques, I
1: got it. Kazu.
2: Dawajila, some do.
1: I'm thanking you, Chad.
2: Let's.
1: Chanza, when you get to shave the Zimmy, the green.
2: 这个名字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叫做 레요 말다. 먼저 캡사 잠 말비.
0: 캡사 가리. 마스 맵 찬데 캡사 도세.
2: 저시.
3: 증마사. 랑가라 도스고스.
2: 개등 마지.
3: 장제 뒤에도.
0: 어.
2: 야 피다. 피다. 슈다. 피게 슈다. 오야, 따라주.
0: 영아 영아. 계란 있어.
3: 디오. 你上海人让去用别人大姨
2: 其他的你也怕说天天从头来打那么急
3: 这样嘛是怕领导让我气死
2: 我那车不行快去哪
3: 这些厂让给随便啊
2: 嗯

0: 夏天，卡拉斯卡修。巴拉给卡拉斯卡修送去，干嘛去啊？巴拉，俺爹烧药。爹可怕有嘞。俺们那个弟弟上俺卡去算账，给药的送去。哪里？喂，喂，这个卡拉过去了呗？啥个没给呗，来着？ 부구님도 생기 봐 뭐지?
1: 사가는 칼라가 세세지 주도 갈도
2: 아 저기
0: 인지 중요인데
2: 인지 저기
0: 쟤는 용아 밥에 자님도 윤규리
2: 아주 세세 진지 봐
0: 뭐야 뭐야 겨우야 교 깨서 교
1: 사랑 고주야 대통령 지리 난 생겨 마요 아 칼라는 누연 낙지
2: 一大一大，谢谢，一大一大，托钱呐，托钱呐，托钱呐，谢了你们这些啊。嗯，天哥，你看那座，自己看些书而已。这里，啥人给看准你们人？天哥代表把托钱呐收银。这给收了，两个谢了，全给别人，啥人代表了呢？你还价钱，用对了。用。你长毛看电影的。 Tengge, zhuo bu yong bu xiu. Tengge na.
3: Ya, gios gios. Gios na gios da. Zhe zhi xiang zi.
0: A,
3: shang ya zu yu bia. Gios, gios ma tue da.
0: A, si, si si na zu da ru.
3: Sa si ni ma zu da. Ti ji zhang guo zhe xi. Zha ta zha na ma yu la.
0: 多少年瓦尔给多呢？俺是晓得个事，谢谢何当屋嘞。你拉些都过意思，俺拉过了的。你来的时候咋瓦尔给俺爹娘不是？瓦尔给俺拉这些，让给俺拉这一面吧。你学听讲过，让给你为啥会在这边啊？告诉马局的，让公主做个顾家是他想想。
4: 等一下，等一下，别现实。呀，
0: 要咱那个张家头拿钱啊？你爷爷去萝卜青，上不动的门。
4: 哈子，是，你是谁来的吧？
5: 天姐，
6: 抓不进去啊！抓不杀不得，人家俺俩个我这几个妹，你也蹲大块去吧，你妹妹的事情就好省嘛。喂，
5: 让点时间嘛，行，让抓不进去就去。菜里面时间啊，呀。
6: 你这都，假如我是多，抓不进去啊，抓不进去啊。
5: 哎，得来，姐，他来对我。
7: 我做简单桌子上点不白，
8: 简单桌子是很用的。你是简单也没得管，等到到那我再做。
7: 晚儿，
8: 这些，
7: 这不叫那么啥，也该做个营养细致。
8: 现在都是差不多的，那就上班休息两天子，我那干不起来去，别休的。看不。
7: 오늘 계란 얻어 지시기 계란 게 차로 나자 나 상한 신의 쑥토기 알아디 천시기
8: 비경아 알아두니 이내 지시장게 자자 이내 통주
0: 알아감도
9: 아직 먹고 된지 못어
0: 오다 김재근이 뭐 알아의 통주
9: 이내 드제 통주와 마시
0: 로스교 수로다 벼즈레 루
9: 왜 이내 못 다니다
0: 소고고 등유 통사제 신의 모르다 있어.
9: 영아, 다 모르다 하시기래.
0: 네 로고 시부 제가 제게 답사나 내 마디기라 진다 조스가 대주.
9: 라샤된 게 바바시. 와 진다 아무시. 라 진다지 뭐. 답사나 조바 영마시.
0: 다 제샤. 사간디다. 응군에 좋아도. 우리 되는 게 아니라 우야가 되는 거야. 네 되면 주도 마찬가지 가요.
9: 삼아 잠아 봐도. 나 배고 유지.
0: 가래.
9: 세나 삼아 갔다매. 군적이 긴거지. 군적이 긴비는 시야가 봐.
7: 这人住这一年天天老不切东西，是呀，这下咱们这里的小王子，你也让小，穿过天子的，我你修理起来一件，然后带着用的，让手机来先不要那些。
0: 你
7: 得玩个，我腿巴子。我那是对。天哥，你给谁看些协议？我得给兄弟姐，老舅拉清楚。你把你嘴边上去的，天哥给我吃了那个鱼，看到上岸去取的作业。 Tengge ge chalo nam shi. Nye de kena zo toche na shu yi. Nga chwe mi zi na mi mongu tu wu shi. chokpo sabu mungu yoshi. Ningbe mungu yoshi. Zhewa la sangmei sangan chu judi na, chokpo ningbo nyatu wada, sabu pipsu shuji, di na xe la chabu chi chu, kimchang yu chuki chowa chortu na sengi. Nga nan chu digi shungi mi changma, digi yonbe mi di shungi. Nye lenge la sabge nga, kye chi mi na shungo chui shungi. Kwangi sailu wuxi yue shu wuxi. Kiesi kwame na, sanga chi chi di yoma ri. Toshe na, henge le toshe na shu yi.
8: Kiri nye di, diki sakangi, jia zong lam zhu yombi, zhe xin min du shu yi.
4: Geng yu gui dou!
0: ヤチ。夏天、秀達。ガラスミント。ケプ。ケプだろうじ。あ、全然大丈夫だ。夏天。
7: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0: 阿拉家古比西西西古比同多托起了古比不过这马人干不听用给了你吃起的牙个让个地基说话了推销大没有马姐让他人还是请你一把你也写一段理想你也是俺的看设定设计作弊才都说要到明来呀同多国家的俺这没这设计恶皮这个都不还得去吧你也见过的不过我弄过一见面俺的这些托他可以马托不当有马姐没做有了吧没做错过呢你也吃了去 俺的年年呢，这一恰不是，你妈他来让老九老师打到前边的，他头当有嘛是活的吧？年轻小，小马姐，你要钱没得开一间，他去吧，多少钱？咱主意你就不得晓得。用啊用啊用啊！让个东西，爸爸老大，俺们俩人都见啥个主意吧？伢子把你们都拿了你吧？
2: 俺们俩人都见啥个主意？
0: 用啊，钱都把你们都拿了住。马姐。
2: 让你控制了你许多俺们俩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俺做的俺们俩是
5: 杨四靠自己这田边他们的那么的天主国人的
1: 让咱们要些东西民族都是给你要这边但让你去对的你那还是差不多苍白干了那我全等多
5: 三行做亚的钱花三个人吧既然你钱不钱何处不是钱边呢体会一下中嘛是呗
1: 是不让学的给你民族肯定是给你一把马丽让学的同到俺最开始瞧着俺最开始瞧着啊学的让个俺们老头儿带回永固这边

0: 나 코다 투제 쳐쳐마베
1: 네 기라니
2: 저 우시에 야고스도 밀람 구저디 되시샤
1: 나 저거르디 나라 기라니 능 시든지 큐는 요마디 뭐 정민 두게 아
0: 잠시 저 상할마 대체 비진 하자 용제 저람 될 네트 요마르와
3: 기탐란 슝디오가디 망조 네트 탁주 시스르다
0: 나 망소이 나 네트 유
3: 잔나 나즈 유 예니 가르치디 요마 전다 쉐다
0: 고다게가 용비 계속 이거 최단 노브디 소주 개비다.
3: 네 고다 그뒤 마부지 해지 봐. 라 생는 거 유비.
0: 장게가 대수연에 당념 지그를 사러 봐. 나 네 고가 도뒤 최단 뒤질.
3: 장게가 당념 세베.
0: 용아, 그도 셰고. 장주조 영님이 그저 줘라. 더도 찬스 뭐게 경세 그래.
3: 네 고하신 그래.
0: 가로 증명도 나 이 친구도 그도 가로 증그래 수다 증그래
3: 원의 증요 요 말해
0: 이게 말해
3: 원의 이
0: 전디 체면 줘
3: 저쪽 그때 이미 예식 말해
0: 전의 세 제보고 교도 되지
3: 네 원의 랑시오 네 저저 기부 타버지리 미춘대디리리 저저다 나 두루비는 나 큰지티에 교부리
0: 직디 토를 미디 저 요리를 넣는 나 이 체면 써
3: 나 이 친구도 얘네 직디 디토 원의 미디 저 요리 미디 딱다 년알기 딱다 탄도 예주조리 예주조 총두네 상부송댕기 로마다 진제레 집체 내가 침배지리 양문투기 레미리 발라 구디다 텁조 레로기 나르막 발롱가 요니 망탁수리 포모디조 남바다 숙제 차기니 야탁수리샤 이년 예주조게 수식리 대마소
0: 드시샤 드시샤 장르 신치쉐다 수유 생도 소신 소련입니다.
3: 창자, 라디 정문에 대참해줘. 가가 진이 되는 채, 찬스 김이 되는 겨우. 나도 상관 대마 샵수비. 이제 가리배 그리. 예주적 라고주 세제 하시가. 예랑시오. 예주 랑지동 젠다 머지라. 예주 정문에 랑 젠다 차나. 랑르와 또 시오 마리.
0: 랑다 랑주죠. 원에 아무지 보고자르샤. 소수 시비지 인생에 되려도. 미신다게 이미체나 가다 최주니들 때문에 좋습니다.
3: 제마시에도 다들이 교도 안
0: 와서 말을 말해. 도스 최주다. 신다들이 최주다.
3: 교도 아지. 신다기 지야 요 말이. 타고 삼을 안 세요. 신다기 세미.
2: 마지. 저승 앞에 치리 쉽리 되겠어요. 아.
4: 네세.
2: 세사베.
5: 어. 야.
2: 네 가지.
5: 今年到我的克拉什么的？你爸妈不做律所铁事，离婚啥个难的，克拉啥对不对？起码连大姐说嘛，我让爹啥个用？啥个没问题的小姐，你啥个亲戚的有你一边？我上海老住那是爹子，毕竟给车上对不对？
2: 用啊，你妈去了，我想，我爹妈这边够了，可就随时去。
5: 考古的这小马车，我偷不穿去吧？偷
2: 不是去日本？
6: 都对不起，我注意的，咱俩一起。我怕气的，我怕气，我怕这些呀。不许，不许，光不说。 고쇼 꼬마소 꼬마소 고쇼 꼬마소 아치 꼬마소
5: 와야 대야 저 다쇼 기타 습습나 망치
6: 꼬마소
7: 미상고 디디랑 주용구시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개우 수수도 알아
2: 나세
3: 양우 수수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 나서 봐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제제
4: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우도
2: 그래서
4: 어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2: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인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디 켄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휴 디외 니고 당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레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원토 칠루주디 어게 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맹가신인라 슈누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르두추 콩세 콩부신신 지도기 가철라 청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탕 사베체베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탕 뒤니 취구체유 조당야不明白有上企图泰迪兄起别浪提尼阳行西沃堂冷提顶秀起为恐怖铁对叠行级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给别个钢板超用力地脚起图贴住浪着银别浪着给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给起不用出不见起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么用我堂爹堂昂擦龙用为明对秀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교인
6: 로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버시 인 함디 투라 지고 그 뉴버 된 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외라 철주 타 티두 고 투데 뉴버 된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공 커디 켄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휴 디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신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신원토 칠루주디 어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6: 로게파주 지골함니 지골탕 양규강탕라민의 주구체부시인 흠디토블라 지고기 뉴부댄유베 상우 댄보르진네 제다르고토블라 베싱딤시치웨 콤바윤징뿌양 갈레크그메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두고토베 뉴부댄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공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8: yami kimbe na khung tebu mebta na khung khakpa na chuyak su tenba kona guyu kor lo chingi du lo chik chim chim to kwa so ki yami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to phep tha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kap ki chwa la ki yu be yami na chu chi si ji xin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ki ko ni min chu na kong k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kya me ko be tha na gu la phok to me be tho ni shyo gyun kang ya me ba ya ne sang thu
7: gyun thong ya me ni ri tha the wei ren xin ki ya me ni la phen bu yu gyu rim yong la xiep xu yu be xiep xu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g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nye me che ch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nye me che chong kang
9: mi le da jie qian ne ming ne ge ni ge le che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 xin ki ming ne zhong lu su ren men zh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nyam zhe ki mi le ji zhe qi bie ji xin qi guo bi yu yin mi le da jie qian zhe ming ne ge ne tuan wei ne xian tu la keng chong ki wei zhuo ni si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 xin ki ming ne zhong lu su ren men zhe xin ju kang ki an zhe su de ge men ju qi de sa du de yu jin ke lian bang tian jian ge tang mi tu zang si mu qiu zhe yu pu ni dong wa wang zhe nyam su jie yu kesi kiran mik jibji chiba 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 zi. Bijin bi mi tang, tie wei ren xin ki, ming nian zhong lu su li men zi xin ju kang la pip tang, ngoy la kabar tang, cong kang nang li pian ki gong zhu ngab ju, ri mi dak jie tang, ri mi nyam lin nang xiao bie, gu ni pipar ge su xiu, sa ni, ha si chong ki ling guo xia lam, pa guo cong zhong ki nian zham. Lu zhi kabar, lia guo ye gu 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0: 扎塞西，那了年别如样的，我立即可应说，龙东站嘛不扎塞。天，西里特贵了，帮不起起，如今新都人。天哪，天这样年末了，没有去中南安排去。
1: 在高屋子那民众上了，这边留下不当的，全部，年年年不了，这米三百几部，他们吃个中国跟天人怎么了？这个开的发不了样子，这个跌的年不了，变样的年不年不日子当的，一定跌了年的是，可能跟着我这当，这跌了几下就好没。
0: 我里社会，咱这种低压乡里。 各国长年期拍摄业，年底高位被推上上班，这样年木他找不起。公路出去的几了片片，虽然温柔呢，穷气别丢呢。他们去各国长年期瑞阳区擦弄穷些，俺那他拍，长年天呢，空个铁树塘着玩，一根短期扛一种，柴米多呢。
2: 当我是搞不啥个的。
0: 俺们吃高物的做外人，谁让的？这吃高物是俺的德国的，第一次，买高的吃上去。日本的吃高物的做不得对，高物是没有得到，但俺们高物的高物是个军人的，高物的做外人。我军徒，各国长年里，各餐馆不多，就是我写的，啥都写不写的。可你谈到俺们的错误事情，年轻。 消息给过吧，米拉这边工厂都去。米拉这边，俺军人部，厕所他们见着俺们兵，他那说，少将俺们家姐，看到老短钱，新狗贴被狗仓看不到钱，头天那说俺们家不他，狗靠着俺三条钱呢，厕所有多少了，丢了两把钱。这样他路线娘都丢呢，龙东站嘛不贴边去。 大家，平阳东街车库那，东街车库那边南街人越多，各靠长年去苏一边，俺是三不通通。各种业务问题，虽短些不呢，平常的路最多，铺张瑞阳塘这外一边，哪位杨大堂不提？天哪，突然就对面问结束，现在就那个里是个土，恐怖些边，长年居住么他是？结束。 有这个米村，恐怖堂登不了西北，舅妈瑞家写了，这狗头，这年写不的，那娃年别这团圆。恐怖呢，各靠个这团圆。恐怖这年写不的呢，同额头各靠这年了可贵。都是些对，他将俺最通途被这年写不太阳，之前呢，各靠这年来穷我这人生，各靠这年堂多呢。
1: 这年轻，雄心仍未有不同。长大讲，慢慢有。七岁一趟，这当天，这年天热了呀，天巴热。这我就搞不着，那这我们的江东花布就住着是，靠东我太差不些，差不些，生活的别大了，靠东的那种靠东花布。我上去就那大不些，那的靠东山间的走出，真的嘛，靠靠就家。
3: 他就讲那工地带路，跟着在那那个地，找地上看见不是跟着车，看见东向的。但我的高不着呢，跟拖的呢，慢的呢，把的都拖到这个呢，车他妈拽的慢了。但我从这边人，你跟拖的呢，要，差的你公路车拖的把的你打过来，也撞死我的了。
0: 可搞的也要多，这好好的运动不去，假如说好，你住你一个人住车子，我那没住住。你告诉人，可咱们俺们我住的告诉你，别在，看见不住人是，现在这么有住，这样可能三不多呢。江源苍茫，开卷面罩我是有七八大，拉起了点点水杯，这年苍茫，开卷面罩我有。这种温州的，普遍被水杯这年天。 让所属深村人吧，唐人七八八岁，人年龄俺是水军区所在，军统前进。高考这年起，所在这里来，天南有别人来了，空气就我心都牵不住。
3: 공리 공평도 동아도 먹었네. 니나서 땅고 쳐봐. 근데 니나 말로 공평 대처해서 조주랑 같이 나를 비발 대시하고 좀 대시티. 땅고 하라는 공이 조금 땅 담아서 따라이 유부왕 하면 돼. 보나데. 니라는 시 주변. 이나 어디 다당라다 담아는데 냠보면도 초도도 레레쇼 초도도 레레쇼 디 추휴 지잔데 바는 창모이므라 디 가나 디 테멜 제세 끄든데자 직직 톡도스 레레 자리다
0: 자년치 규버 창모 쯔담 보유 원아 거코 자년치 수균 소재트 탄도 상와 显타 강시 유시탐
3: 한디
1: 다정원도 남답장
3: 다다지디 로슴주 담포라
1: 니라 로슴주
3: 니 거우저네
0: 지신 웬비 사자티르 그코자니 소제 코웨 듀지 통마티유 진토미치비 자르바티다니 대송원추라지 롱추타나 떠바샤다 유시 Teda tangdo ni ge kho zha nian suo ji tu de ba xia da yi. Jun bei lu ri ri li, suo sui dem ju lin wa qi.
1: Ta se ko zhen ta zhen cai ji zhen da ga zu tan jiao ni. Zhang wo jig la.
3: Ni le ta nam zhen de kui xia dang zhen de. Ko ni yi zhuo dem tan yang ni le.
1: Ko zhuo.
3: Zhuo cai xi zhen jiao. Han ni dou pei pei jie ji xia.
1: Ao yin de.
3: Ten ten de su gong peng. Du ji tang a jia ju zhe jia zhen cai xi ren dong.
1: 行动起几次的月滚呢用它的路出站就是个地域站业起恰爹东滚呢龙东岔滚龙达人不提呢侧柱没把你拉这边是内就这里人别你有没有几能有些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
3: 나 혼 숨지 좀 보고 하네.
0: 신동지 제사로 외치 시티 뷰산 팁감 로숨 동기기 로숨 침배지 라제 켄기 제소 서버시 진바치 제소 원추 라기 나슬리 신통 팀담스 타자 튀르 퍼베 미세지 지와시 예베 라다시 도주주지
1: 당신은 지고자
3: 오늘 때우러 어디 갔네 벗어올래 듯이
1: 오야
0: 제소 원추 라기 기초 팀에 도치 콩타냠도 라다디 소웨 레라슈
1: 어제나 거지 로즈 타요
3: 다 마오지 좀 타와 덩덩수 내려진 거고
0: 罗西普拉孔人一年随便占年体罗下西亚不记得结不掉土地他在铁锅写的这种孔阿西不信听你他叫占年随你听上中国民主温秋拉孔各国占年所在体军尊不应被恶念各国占年体 人家他别动为跟着月吧塞不清几月天天清聚集军前七八配空给腾都人民讨给住丢年那为日家天那选粹提为人为撒钱他别动土局日完能给月各国占年天当过堂差行人为熊扎基经济苏美出不行不堂吉林在那里面出去人安内叫做天年帕月
3: 这送我去垃圾都这些书行动七三行李这年期随意不断给他东家的我就批讲的讲的讲的怕重要的告诉就讲的他就如到那时间没到龙卫星关不出车 제 망우 전락했어요. 지금 하람 쪽등 전락했어요. 양소 랑가 좀과 차 랑가 굴부 땅고 파츠이 랑가 땅 게지 퍼즈 콜 나우트락 부스 데드가 부스 데다 빈나 데르 자르토나 세메네 노 뉴스당아 야일레 나즈 쳇당 탈락요메네
2: 디오먼드 차오데 디오먼드 비토네 줄만 세뇨르
0: 로지틱도 쉐와나 대송원주라기 신규 텐조탄 로십주 냠도 지지체이 당통매 사홀지라 자녀직 소토버디 제라 닌숨시나 자녀직 소토기 유배파리 공기 신동지리 강자체니 예신제배 자녀는 교미태 방부나이
3: 다 종사는데 도착되네 배티치 세제 내가 처음에 된자 이거 작전 Я вот кэрно тогда. Чем трехнем, не можем. Я хо на заша. Так вот, я говорю, что
0: Нин сумца, лега чепки. Джесон вончу лаки себе тянете. Та сы, нюкцин чешути, лежим на.
1: А там гозу, он ди тогда ди года надо ди нюсен газу ка.
3: Гоха.
0: 各个战年期当过铁写出名着王不行写出经历听个当过堂浪尖经过大过中国强过所人啊怎么文章他家当过马多提名起所在场嘛乐君写信写出信心里各个战年期我天天说战年期过铁别的当过一把写写出康熙一入当过一笔战年天里他家最忙学习车行
1: And the Tango Yako that he may make a Kajuji, what they are put the Himay Mayako timing that the Minton Dosia, the Himan Kitchen Kit Pabodama.
3: The Tesla. That low load of second tandem to go when the summer done. That low load of second. The co Betty. The Udan and the Gaguna. No, they could tell in the girl, tell in the case. Tick, those didn't pick up. Dion kuzun di bertano. Tandi tanggo do ku ta zon do wasa. Ke ku di ngo de tanggo de kai. Ke ho da ndi. Di gong zu zon do de zu dong de si. Ka ko sa ga jo kai. Ke ke ja da sa. So te ko ta sa. Ta ko ho lo ro sa ndi. Ta ho da zo i se ha.
0: Ta pu ke ja to. Ta to xin se. Jin yam ji le che. 태양 심두시 낙주 체부터 신도리 총 태양 그코 자년치 차트 정신기 천다식도 조류 당구 소원 낙제 장수부식탕 능규정부식그 카이스는 그코 자년치 신통직장의 터도 소극기유 제장 당구 소외급 노르조의 천부충나야 공도체배 내가 창마 동세동조식

0: 당대 샤우자 의견 주세요.
1: 견제문. 아. 내려면 나도 있네 이제.
0: 나도 있네.
1: 있네.
0: 딜루스 당 당이야 개당 게임에.
1: 당들 비지죠. 어. 그다음에 게임에 당 다지 거 소소기 켈로 원래.
0: 어, 네.
1: 사람 소소 켈로 줘. 야 가서 양은 당 켜도 그 당 와 비지지. 어. 야 저거 비지 휴가. 그다음에 너도 동자라.
2: 정말 좀 왜깝라. 라후니베 돈다 따다 팀민도. 라후예베 트위 라후유마디 그리스 지금이 베드 제조기. 디젤이야 겐라게 나야.

0: 我们的孩子吃兄弟，兄弟还不是中间做鸡是？我们现在吃没吃？做过的就，我们那个锅的米，他等到下过年，我让南老下过来，这里忙着吃过去，要是叫人吃上去，这等到多长时间？下不出条具体，就用康阳面讲，吃点起程度，这是温州人的热巴吃吃酒，热巴多。
1: 나달린
2: 어디 죽고 삼죠. 어떤 안 죽을라. 저런 뒤 지나라. 단노 보다가 온래 죽다가 혀돌 뒤로 치러서. 뒤시에.
1: 어예.
3: 응자오.
1: 나도 반나가 안 되시지만 못
2: 되더라. 거부터 그러시.

0: 머리 니 아직 메디앤코 샤르게 미디
1: 요 디 세븐 바이라 마스비
0: 세므르다
2: 샤르게 베간라
0: 숙제야 그두
3: 내 숙제야 그두
0: 양어도 와라
2: 뭐네도 와
4: 디 헨제르스나 만주 공사 시에디 랑다 치니 선자 렘 창매 시에디 저주 체제 최고 여지 최상 케나즈
0: 머리 나 쳐고주 세바이라 다 아직 참나다
2: 다 그래 문에 쥐도 야구도 와
1: 쥐도 문에 야구도 네 봐라 직접 난다
0: 직접 난다
4: 기나즈고네 첩 사부시도 와 샤오창년 통뇨 매베
1: 코스제
4: 한국 팀서 권도 근데 쳐부제 是吧
1: 지게 쏘라 문에 심사제 지르시야 대게 고맙사
0: 你来的话你看那种我这修空唐城几个唐那里天我给托为公司才是免费我你几大的但是托为公司够地不里的没几个唐那个阳光啥不说的卡萨多啊
5: 灰金
0: 红啥灰金啥

0: 저 세트 겁니 양념불하시더가 왜 저기 강릭이 넘겨도 통하시고 장구시에나 수조치마 천주배 이거 저디 넘겨도 다그란 딩그래
1: 넘겨건 저 딩도
2: 그지 장흔에 쓰여봐
1: 저 주제는 탑시 열어봐 못하시다 넘겨건 저 딩그래
0: 캔날 번구집에 넘겨
3: 이게 공부는 총 도순 쉬었어 이게 당락 함사
2: 고맙사
3: 등의 민자이
2: 감사 감사 비다 공스를 봐라
3: 지 만족 공스에 이제 왜 몇 시에 가지 그냥 토울 때는 폐쇼 아
2: 이디 기나서 뒤즈 아이유
3: 이 다치에 사다 왜 가죠 뒤즈 유 날라
2: 뒤즈 유 쟤는 사다 왔지
3: 레스 쟤는 좀 쓰스 쇼 아
2: 대고
0: 왜? 페이다예. 공신 보다. 저. 강릭이 등다 타취자. 나랑 통고 댐지 주고 정말베.
2: 댐지 야오지 쉬고 지금.
0: 쟤니 알아는가 지금.

0: 가자. 유리 못 들게 근데 제발.
1: 야, 이게 근데 제발. 개체면 소화.
2: 항상 더 맛있다.
0: 나와 가자 제발. 더 좀 해.
3: 요시, 요시, 요시, 요시.
2: 개체요 맛이.
1: 가리 개체요 말이. 그냥 이 드리 샷이야. 라슈다. 얘도 봐. 예산 슈도에 돼요.
2: 다 줘.
1: 다지스, 시험하지. 저도.
4: 오야 그리다. 오야, 이다. 맨갈 저도 왜? 이다.
5: 아 저도.
4: 겁이 간별다. 이다 이다. 또 덮여 줘. 덮여 줘.
5: 이거 이래.
4: 어제 어제. 잘 가르쳐야. 가르쳐. 랑바이 줘다.
0: 아자, 나서 등 두게.
2: 라고마즈다.
1: 담이신다미도 쉬다. 그렇지. 아.
2: 니에님에 가로게. 나 어여 셰지.
0: 아. 아자, 응아즈네 응아께 낭으로 봐. 소스지고게 증여 여르베.
2: 고노 봐요제. 칠편토베 기억하고 니다 진짜 심하다 봐.
0: 글쎄 그 교부립도 마치다. 뭐랑 님에 가로데 다시 메달이.

0: 타마 유베.
1: 뭐가 나 타마 팅쇼 말해.
2: 타마 그냥 흐디 잡아. 되게 타마 팅 말해봐.
1: 아자, 쉐리스는 그냥 와 친구.
0: 나 타마 팅 매번 안 가신 매배.

0: 나랑 줘.
1: 샤누 고메 소르딘 데 헨제제 아.
0: 조사자.
1: 예 조르메다. 春妮田喽。
2: 얘는 그냥 테이블 삼죠.
1: 고무소 아, 내가 가서부터 던지에 뱉 고스.
2: 걔는 맛이 나의 주님이.
1: 쟤는 시골 좀 될 수 있나는 지게 황랑 그 뒤 컴부 유나.
2: 얘 다스 쟤.
1: 됐어.
2: 삼미말 용두에.
1: 용봐 용봐.
2: 용아, 쟤는 삼미말 토유.
1: 됐어.
2: 아, 주인다.
1: 됐어.
2: 바이바이.
1: 됐어.

0: 진달라. 통망아 군서냐나 가리나.
1: 가인스나 장게. 소소 가브메베 레기네. 배준다 후다바다 식두고.
0: 시즈마소. 주랑 군서도 지유자. 나도야디. 주랑 나게라야시. 시발라.
1: 시. 장세민 샤브칸로 레그체 부툰디 오네 경국도 삼주 장 중에 가로 장고 로즈 때부터 고급 주나 큰 루미도 로가 된대야 아주 깊 켜가래 여마시
0: 심스타 나무고 키나 정아 고고 여마시
1: 지 디디 오네 장 고야미도 칸이스나 장 레가 냠뉴미다 lakze mepche, rāla tsāma guanye lō sōkyōng chēgō chūnō. Tū tū dā, nūbē tāngyā yō māshī. Tīndrē sōng zāng, rāngā tīwā rīgbū tīmjē, ngā tū rāngā tāngbā chēbdi, jīb jīn bō, rāchū tūb guā rī. Xiaobai, rāngā sīm shuā. Mī mī zinā lō. Mī shindā gā rāng kē mā līmbī yinē. 자가 소소케 많이 지겨워 마시. 예스미.
0: 도체나.
1: 야스야 흐유. 말아서 속보지다 혼지 미리. 디마세. 자그도 뉴뉴이베 미신스 초지. 좋아. 디콘로 자스스 가메베 레가 흐유다. 소소 가메베 미뚜게체. 소소 가메베 레가 지고지.
0: 단도 딘제 마지. 탄도닥바 수수 친도 유베 레그체 가비 유베 미다가 식부유 키랑 터제나 슈기 키랑 거진게 나게 와사브슬레마다 케메
1: 하시 라틴 제시오 마시 직진은 라 메통기네 퇴지 당연히 기사유
0: 딘제 마시 나 이치유
1: 아. 어. 장 프리크네지. 라트제스 레아차가요나. 파밍이게 계속 누구이.
0: 나 너무 당내기.
1: 쟤네가 나름을 없지. 사저 튼질 되지.
0: 네 난 털스. 爹爹呢,郎大明都? 给这些的,给冲子给我们谈着些。 我那天呢,年南下给杨我喜茶药时, 以内把那个农村小子, 总该就是。 接了俺们那样给冲子给你, 去给他贴着些。 我可能都祝你对我穷。

0: 라클리슈다. 체르미도.
1: 키랑게가 통주 낭마르 봐.
0: 나 그린 이스라 통주 세우래. 장게 스나키 상 마시브리. 네 통주 체는 가미즈비. 네 장로 네 상와 시오. 원래 신은 나 팀을 무시다 유. 원래 쓰유. 갸스에 뜨다. 팀을 생이 렉 캐젠지 이게. 라스비 기브 맵다. 삼마 통배 급러. 갸소만 스틸. 갸소 딜체 데비노. 세부쿠 양주를 수뇨어지.
1: 콘수이나.
0: 지마라시오.

0: 구석하나 감사. 나 뭐 먹이 팀즈비.
1: 미디 다그라 왜때 없어 살아.
2: 리그 준비 미팅 원에 시에나. 팀제기 틀라. 수서 작도 쓰더니 태차요 말이. 난 전난 그 우지게 피에지 갑겨진도 가버리.
3: 俺刚有自尊，谢谢有人呐，他在哪？俺忙着拿肉呢，俺这些当小日常吃的。叫住了，你铁东看那琵琶个秀英的，场面各大忙着拿肉，宁素忙着拿肉。就叫俺特地，拦不住就去。先给琵琶个秀英的，先给那个。
2: 谢咱让了，宁素这面。
3: 忙着拿肉，很多。让了，莫着，法拉利是这巧。先给客人面对的呢。 我是叫周了的法拉利是哪种啊？他欠了十个亿，他欠了。没给个叫周了，都不拿着。叫周了，其他谁家里面对的啦？俺在当桥。叫周了，伢们那个小石头，其他家里最对的。

0: Dila, let me see you, Vanita. Dila, Ningdu, you're not get you. Can't get you, me.
1: Worry, what had me over?
2: Can you use that?
1: Huh? Нет, ты миги хочешь?
2: Жанка чена.
1: Маринингду, готида, не расеся я уже гео, не хаке чеме. Муне хаке чеме, нингду.
3: Шобуделе, чобуцо.
4: Шобуделе.
2: Ой.
3: Хочешь?
2: Tuk lo tige raachu. Yaachu a.
3: Zem chandao la.
1: Aji, chambu le du.
3: Jo zhuren.
1: Dangu kyu tsa bachin ba. Ngaji wo le xa.
4: Zhuren le sumo. Chambu zom sumo. Tuanda shi kipta xa yu. Tantane huo zu je. Mi chambu bili sis chi shua. Khaayin sanga zo mi yi saa chumbri. Fei da. Huanzui gongsi. Tantane jiji gongsi saa bish se je. Khonsu gongsi lohormi chidhaga tepchuida jidhigi namsabish sochu nyirshya. Diya namdang chenpochirda, di maze khonsu gongsi dupshu, sheli changda khangligi durgo tuya yomashi.
5: Chena rangi gandhe shenjo?
4: Di kyechimba maji.
3: Chena kyebsan khadzura gare.
4: Sebshimso.
1: Nga ranzu gongsi da che namdang dara ya garewa chilyo yore.
4: Shimso.
1: Aji, kare namdang chenpochir.
4: Namdang chenpo yungo chiru. Gyungme no nga kyebda chigribe. 公司的 갑대주에서 난신 속보를
3: 재능군시라 얘기를다 시엘리차 능신 전부든지 얘기 말이
2: 칸리 능신 컬리게 님든지 얘기 말이
5: 만주 고급디다 듄제 예소루러 만주 돕슈 공보래
1: 팀문에 계호제약 디미르다 계시 페이다 남찬디 라비너 만하주 회진 피게당 도르다
5: 다그래
4: 잡으지 사다 왕아주 마코지 진다 토아주니 제자람사 페이다다 저와유베 지스테고기 다드네소 나저 지지체가 되지 님마다 녀지여지
5: 렉주다 섭주 개베야디
1: 범디아자랑 세갈리스
2: 범수스이
1: 아지 가산 도중 관계 회진의 인베 범디

0: 다야 하도. 지금 쇼라 심주 드니 재밌어. 알레. 걔랑 남자 주차. 계속 걔랑 그 소개 봐. 터제나 쇼기. 지마 차례 가르고 있나야 유네. 송견아. 간다. 터제나 쇼기. 계속 말이. 걔랑 잠슨 챔부시도. 잠슨에. 어, 네 걔랑 계속 쇼메. 네 스나. 콘서트 시험은 시제민도. 걔랑 잠슨 채가로 시베 되부시도. 바바이. 걔랑 닝제라. 자이 닝제 무슈도.
1: 아자. 아자라 모랄 닝제.
0: 마 잠슴 잠 두게.
1: 나담드. 아지, 니저 가져오래. 믿는데 냐지. 범지 기적으로 새 신문도.
0: 마이크.
1: 요.
0: 장쇼다 아닌 점 두게. 아닌 점 두었다. 잘해 양치.
2: 라게 바르트 깨뜨 코즈 하고 무슨 와

0: 강변나 로미 유나면나 하고무충.
1: 진짜 오네 자도 남자 나로 봐. 그때 제가.
2: 걔 아마리 장신이 그 추도나 랭겨 탑 그냥 랭겨 게 쳇브리. 탄당아 람주 갑디 수이메 하고브리. 제장은 저 니바도 컨트롤 해야 소리.
3: 장구세비나 나란주 돕쇼 이순레 시라가 겨리. 가상아 란주 셰리창 주시 포장. 다리 모란게 직전에 자신도 가버려.

0: 나스당도베
1: 황여조두스대도 야람덕 하부치유네 퇴응을 더 뇽보다 차리 만추지게 황라 좀리를 니에비오시 콩게 집에 냥아 직초보다 님주대부시오시
0: 냥라바 황여조게 나 집에 지이 하시치유 지이 빈조 마친 차가나 깜깜한 시치이샤 그라스 이게 기회
1: 지게 황라 콩 자마트나스도바 큰테마시 차차야인스초르다
0: 예랑시옹 황야조스녀디 예망아다바 샤브주칸다 아르칸 사지켄자든지 치유다 그뒤네 계정다가라시 미팅아 장게 아니엄도 뉴다 아니 예랑 칸부뉴스지
2: 아지 예버스도가

0: 다치 뒤 지기 황라 퓨주 진짜 유입지. 나원에 콘티웨 제니 터친스. 디마세 녀호 되러 콩짬 구쇼다 푸치르 맵자. 코랑 구경 대체래 나제 쇼구디 오늘이 갈래 여지.
1: 페다조 약치도 콩짬을 갸도 죽주네. 갸도 숨죽도 깜바 마르상게 통치. 그뒤에 차례 팔문나. 추주니 섭시 차례 남아 사바 쇼시. 최장 고생 남미 창매 콩라 민도 스타요시. 소빈 주친 예산랑사.
0: 원에 여우지. 아자자. 키라게 꾸레시라 휴여지. 가다 나주공시 진다 표주 티지다 냠레 차 충분히 나주공시 스시라시.
1: 돌대우나. 진다 예라가 숨기. 만주 장샤 치시.
0: 레스.
2: 근제도 하자. 드리펜 터송해.
3: 我能 看到一切云，公司是个穷穷云呢。公司哪里有万里面吹狗要马戏？两年天不能做秋水，公司没把两年天马着吗？我那也不着。六百块钱真给你这一呢，偏开头马了吧？哼，偏钱不妥协。呵呵，
2: 这个是的，恰恰个切多，怎么来给票的呗？我那是有啊子。
3: 陆局到了，恰恰去读，电视台被给不给我们礼金票也比买不卡的呢。大瓜票面的录制清楚呗。
4: 提的英国去，俺礼金票呢没么个事的。
3: 啥人？提着证嘛的，电视台不点做，就老住对十四小的。
4: 啊，这让给俺电视台不都是个呗？
3: 啥？哎，停车是的。
4: 阿姐，今天老老皮呗。肯定是说，重庆电视台的，我那些看别的。
5: 我在吉大肯定是玩命，我那股不到俺妈些事儿些。没事偏多呗，吃吃啥么酒？一年年纪还过去。看见了。说不定个重庆菜还吃不多了，吉大也菜还吃不多。
3: 没人给穿越的这项目有干嘛的吧？
5: 什么酒？俺谈到吉大黄辣生意的，穿越个些不能行，没得，还买不到，也热不，一路穿越的。
6: 咱们这么轻易的，没事，你能上得去？俺那谈的不多，给不给我停车偷牛买？
7: 看不定那看着的去。嗯，银把车行。
8: 小朱，让俺先送，俺来嘛，下不去，土路地下，你们送不送可以的？第二让俺去当咱们多，看嘞，俺打开水小钟哎。
6: 看上去新年好过钟哎，你看上去啥子特别的味道？俺打你们看下什么人呢？年代比，很不值得可以。
8: 가재소.让阿姐拿那笔钱。拿那的笔没准的，没啷个错处。
7: 가재소。
8: 나도가봐错处没。
7: 보면샤르게임일대呗。
6: 钱的。
7: 아직가재不래쉬다。
8: 아，小白，让你去当过。
7: 아직，
8: 你去当。
7: 俺有呀，
8: 가재。
7: 俺有呀，
8: 가재。
7: 俺有呀，
8: 가재。
7: 让帮忙
8: 接待，
7: 让帮忙
8: 接待。가재봐。
7: 雪的，雪的。
9: 卡桑莫真拿了铁桶的个一百呢，阿姐还告诉。啊！你这边，啊，他在你这边，
10: 爹俺只有萝卜些土麻的，水水龙达的有的。
9: 啊，
10: 让个三线也我去给不得，三皮七个的，
9: 我。
10: 妈的，这三线有个麻的，你来怕老姐，阿姐全部要过去。
9: 你这嘛是的。

0: 미리 랑 같이 좀.
1: 베첸 강기 계세계자 세축 선교대 따다 가르시기.
0: 글쎄.
2: 강배리 공개니 점에 봐 내가 파면 그제 레미 범지가 보고 싶어서 애들 배.
1: 아니 계세네 단도 보도 취시 자체 지기 되지. 카바스다 따로 뭐 줘. 탄동아 지지 저거도 있는 근데 채도 쓰기. 나 화도 통배서 채소.
2: 계속 말해. 심을 잡 말다. 보르도그 재미를 녀터 세거리.
1: 진달아. 나 파친제 미대 광달을 비. 니에 튼달 남자도 쉬운 뱃사지.
2: 삼로 갈던 거유. 띠고하고 야도 좋은 말을 배.
1: 가족 구거제.
2: 띠하고 하면 누구해.
0: 띠스 다시 말해. 계속 말해. 탑시 신다시 다 주우리. 저 구세 로드.
2: 다죠. 파 로제 터시 삼단도.
1: 얘랑 둘러싸면 유유. 채식겠다.
3: 어지 야자. 됐다 됐다. 장경아 배배스 동다 온 거.
1: 더더 서두게.
3: 서기. 서베 씹으시는 게. 어지.
1: 라우탄스 네 뒤에는. 라시 매출 매신 그러봐. 시민들 지금 막 예쁘지.
3: 개직 말이. 내가 저거 기 말어. 야, 징벽가 대직 줘다.
1: 워시, 라니샤 마트웹치야 마르마주기 이내 대응을 능시 섭주민도
3: 말해. 디 시존에 대체 하공 말다. 마트웹치야 디 단도 어, 되다. 라고 대기시다. 단도 조디 디네야 제 대응을 주고로 마트웹치기. 단도 어.
1: 가봐.
3: 디네야 제 유구팀이 열치기.
1: 유구팀 사별 능도에.
3: 클리치다 클리치다.
1: 얘랑 셰이다. 엄지라게 메디 무트 주우리 숨기. 라우탕러 인지 주다럽라.
3: 마리. 엄지라게 능미 주우리 숨기. 제상 엄지칼 니그로 봐. 능미 주우다. 라고 대기시다.
1: 이내 마탄더 라님도 대음해 봐.
3: 제상.
1: 라우탕스니의 캔장시. 랑데 규링세 대송아. 군사부조네 캄보스레제 실패무심치. 나조단야시야. 라이케자시도 미경단에 럽세체님도.
3: 마리, 라우탕 침을 매봐, 是吧? 턴도란데다. 뒤규응아 대주거리, 是吧? 로버주네 야호르시도. 아,
1: 지샤. 나 주도 찾아셔서 고르봐. 기라니 참보체 메스타교 용쇼. 지만 바래기 위하다 매주야 라우탕 치쇼.
3: 말해, 라도다. 라우탕은 이 족벌다, 是吧? 니 교수 럽싱 말해보.
1: 쟤는 그제지가. 라는 섬주 가리유.
3: 턴도 텁시지 요리. 니 가레스는 나란히 양갸수직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지제레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추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예 티네 직신다 니네 대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직신다
2: 뭐 대단 좋아 한국이 진짜
3: 야 민김비 너 공 대부 미해봐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규림용라 십수유别 십수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나 댐부제 능멜레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시지 안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다젠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부인나 코나니 심바 가보 용범하제 보고 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와
6: 미글 딱제 전에 민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 딱제 제제 민내기 내 퇴외네 신토라 큰중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도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 탕 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 통과 믹주 튼바 미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총칸낭 리편 교고 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7: 다야 자가 기사
8: 자들레 돌돌 주게
7: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시민들아
9: 자나고 야구지 체위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부지링기
8: 자야오스차사 도시에초쿠샤라
7: 니랑 대주다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8: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7: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디 문지 야부지나로나
4: 다스원조 총대 장구장 한리방

0: 트라우네 드님베
1: 마파스 암라서 대가 주의 샤삼을 여체도
0: 삼은 근데 스타운 그래 아 카레든다 알아 가가지고 그래 다니 티고 많고 시험이 디니가니 가기로 체험해 리 디중가 태동다야 가보다 장우유라도 제야 가보유 디조 기부경 상매다야 가보오리 이마 지랑 조목이 치시다
1: 파이구
0: 주매 랑가 딘데 지구 욕 싱그유나 계속 로마 유네 용유
1: 신의 장구시에 중아 김상디 샤머시 코르네 론디 요마시 是吧
0: 아치 니에 딘데 스그메
1: 디니엘 니에 카가치야 컴치스 겸뉴유 니에 토다게 규노 유세 육사제 나네 통과 주네 카가치 탁주 인스기
0: 말하니 나라 레게 고르다 주식 고르시 겸에 제빈버
1: 턴도 미디 김상디 수승원의 시에나 전가다 케메사 턴도 아진네 카우스 뭐 가보다 소소 초고 가보 아진 가보 내니 소소니 생가 르즈 지제 디휴 창스 교사베 기부 경사모 양갸제 소하기에 고르사 턴도 미디 딱와 나와 깊이 뒤주 그 뒤레스나 레다 제제 모즈 샤사 파마 간직티 라도 하바다 헤트리사
0: 오야 마다 차리 쓰고 열어봐
1: 주란 마라니 찬스 급제 교정 주고하시 마이 꿈은 면자 장가 제업 딘조 니 하쿠유 제대 니
0: 같이 우구요
1: 마트 윤래가 차와 잡채 침수 튼주 강래가 창모 마 미치게 채우시 송시하게 가바시겸나 남상 조고 유자 마 라니 지동 균기고 유니의 신기유 나의 미수는 부친다 장게 그도 있는 아들도 룩주게 기인 통배 넘겨듯이 장게 차도 지마 가서 채우든지 마 치뉴면 장터도 아 지동 유배 아
0: 지동 맵스 이르베 이거 좀
1: 장 차도 지금부터 스톤은 뇨 죽도 장게 안 나오던 뇨 유배 아
0: 니나 깨쳐 디니가 가게 채매
1: 지 디니가 해 채매 봐 차쇼 이 내 튀유 튀유 큰 제시 장게 싱그로 말하니 교정 못이 장게 맞은 거마 제발 교정 못 친스
0: 님도 말하니 사자 님부리 다들 시에 잘 쓰가
1: 장사 봐 말에 저와 잡소자 말하니 사장 지도 리에 나와 던 거 요 말이 삼 중에 뭐지 내 친로 주도 표면 주 나 제 지인 돈도 치고 하지 이 내 가슴 뒤 내 참 붙이 내 쇼로 챈 생기 让师傅给买单的是有的老多可把那个铁桶请你婆婆点子让了去就是了解什么是等个钥匙吧买了什么是苦给我让个阿姐的让个什么不打闹当苦给我一往出去约不得让个欠的肉钱的生给让个阿三心马起亚开始引的来不打来不打去
2: 陈叔住着给我呼吸秀的苍白长村村也顾得下卡里村都我光明也去出营住喂出去大姐阿乐的阿乐的让开去居然卓某我乐的切乐的
3: 야, 苍白这个秀的 Shaoba tsumdu de zhuaya mutu mebo, labush gyongda.
4: Kante chebre, kemtsu samur kardang yu.
0: Aji, kala saya zamreba, kechi ya karayu ba, 明我是这对没进用嘛的。
2: 姐子，克拉斯还过瘾呢，去年开学嘛的是吧？给谁面子了不呢？这都差不多是买着。
4: 超哥做，俺杨家他们的先给的，不做个没得家人想要的。如果可能再改变，真的是在开学嘛的。过超哥呗，进度不一呢，超哥呗，看见嘛下呗，里面是克拉斯个接等过的，两个没他去嘛的呗。我让住这个，给不跳过了吧？如黄钱不得，看三个月没，听最新的么多个啊？空到糖果的，看了啥个去？空到泥巴的，阿拉刚打开的位置，空到松柏的，你们到西二店那桌子去过了。
2: 应该嘛的。那么咱哪样钱多？小白流动钱呢？今天有还要嘛的？第年把兄弟钱不拿了不？
4: 叫啥走？叫他掌柜有不？他的心里还好松啊？
0: 开始没准备呢，从小扎啥嘛的呗？今天有还用？
4: 新币呢？快咱们这些人可得去啊！
0: 许多也不嘞，
4: 许多也不嘞，从小扎啥嘛的呗？
0: 得扎不嘞？
2: 没钱币呢，从小扎手窝嘞。现在落了没准备呢，从小扎啥不嘞？开始能劳动。啊，但愿心里好过数。不过婆们啥的，来里提做那我那个来多啊。
0: 让个心里清楚哎，来里提做点这里。让个两个要求我上面，米卡些个十年长节尿素嘞。
3: 小白，让个是的。让明天当你们都喝了啥装的毒的？
1: 装的明毒？一年？
3: 装的明呢？没素质的人，我做几个嘛事？
1: 一年没钱用嘛事？
3: 用啊！现在明天联络，推出大厦就登记起事了。
4: 阿里古达，阿里古达，阿里古达，卡里呢？三路卡里等个月，听说俺用在下过了吧？
3: 日了大有信心多，我做些钱呢，任何要的。一年找年底，我送你呢，年个大了要的。

0: 지게 黄了，年明了沙洲四月，起来了拖欠了收银。지게 黄了，拖欠了。지게 黄了，年明了朱然四月，起来了内部拖不到，俺从铁家庭这里，起来个头里当对嘛那不是。
1: Nyeming zhuran sikyu, kirang ni nipop topda nganzum tepcha din dheri. Kirang ge dheri damdui ma namba, nganzum sung namba toze na shungi. Togong, kuruma pen lo teimda.
2: Jige Huang la, nga hou zhe sikyu. Dheri jiru, kirang ngar xin tong dui bu yu bai ma cai, nyam dan dhe bujido.
3: Manjie yuri, manjie yuri. Xiao Tang, Togong nga nasi di.
0: Jige Huang la, tenze sikyu. Kirang ge ngonsa tenze jiru, nganzum mei silem tenze sikyu. 돌대비나 도강아서 회진게 셀하던 거이
3: 지디
0: 동키랑 접상제 주로나 지게 없잖아
3: 오 지게 환라 야피 야피
1: 샤타 지게 환라
3: 샤타 지게 환라 오늘 출시 중아 네 공시 섭취제 간격이다
4: 아 지 디
5: 지게 환라 가상아래 주문소 망원에 마심이라 하시 니에 간격인다
4: 라
5: 권다 시기 레스 샵다인다
4: 디 말해
5: 개민도
4: 경고도
5: 기랑 간이인다
4: 나이 샵다게이
0: 지기 화 오늘 출시도
4: 야시 야시
1: 지기 와라 터지나
4: 됐다 됐다 샤바이 샤바이 카상 아래 또 주무소 돈님 자제 라시에비
5: 지기 화라 카상 오늘 신예를 시해주
4: 하지 장게 쓰면 마셔 아 도치 니에 니에 제 폭송 동제 랑치마 사시 용두게
5: 이다.
1: 레스 치다.
4: 샤다 개구인다.
3: 허지 시교 화라 오늘 쉬시 중아.
1: 여우변 송아.
5: 지게 黄了，确实穷啊！呀呀，你的，我是你们多个，
3: 지게 黄了，看见的。呀，你的，偷袭，偷袭，偷袭，俺是你们多的，你们多的，你们多的，
1: 偷袭，偷袭，你的。

0: 형제, 네 지진이 시행이 드리 저백의 제지 샤제 남자 라베 마체 미니에게 삼두에 주부여 말이 손사 롭스게 하다 로고체 한 죽인 지리 호주 让村子们别得病下。村子这边呢，人大的是去去占满这几个土地，让我们尿素的。现在长谷县呢，你看去占满这几片，你路下过去。他土里县呢，米沙地全当了拉了下，现在什么当过也没多。我呢？
1: 도치 얘 계속 사지 찌르치고

0: 당기 한 잔 봐.
1: 네.
0: 내 돈 줘. 조선 투샤.
2: 아주 이제 계란 쉬죠.
1: 네 계란 투 봐.
3: 다 지승에 나온. 미슈다 무슈 난다 요 맞아. 님 좀 하나 쳐 줘봐. 지다 난다 요 맞지.
2: 터제나. 터제.
1: 계란 말이.
2: 계란 먹어. 터제나.
1: 계란 말이.
0: 터제나.

0: 아지 나 랑수 외부 주시디 도도 된대 제 수업이 뭐
1: 다 그래
2: 老沙 아니게 도로 비디 하고 인기 말아 봐
0: 인기 말이 장게 기라 주 고도 비디 네 개네 겨제 대유 송후 쇼사샤
2: 제장지 송 비르트 쇼샤 스메브니 인기 말아 봐 인기 말이 알아 네가 시티제 탭드가 샤타 주기 없어 봉구이 네 세비유
1: 네 쓰고도 와 처음에 그냥 지게 되겠지
3: 니나든도 네 쓰신 다시도
4: 야면은 얘 양계 가봐시켜 봐
1: 기억 말이 라는 라브리 미대 가봐기어 가지고 그래
0: 말이 말이 기억 그래 인지 기억 그래 세부스 채우러 봐
2: 기억 그래 근데 심해 하고 없어 채우러 봐
4: 올해 지겹 헌라
5: 한개 교세 세바 교시비 가르샤
4: 람사 샤송아
0: 老太让给 chef 打个架，低难了，点点你最去不着。

0: 지게 당라 쇠진한 거
1: 도지
2: 장경아 제가 요야디 남장 말아야 좀 제가리미 계속 튕겨봐
1: 이슈가 쇠배 출시 오늘 아 쇠들에 야가 두고 있어
2: 장기 공수 준비를 요샤지 내대 내가 시가쇼 네 채나 장기 탄다다 망백원의 시나 담가 약수들이 섬기 让个公司选举的，来通过要嘛了吧？
1: 给咱个解释的，明啊，三八这不听这音，三八这不也可话这个的，对，老爷穷查他去不得。徐总，该不要那么大事。
2: 你要我做这个没得，让电送去年一呢，电送钱的这个人。

0: 조사조. 아. 초조 가서 심도. 야면 가서 녀를 사도.
1: 왜 용마다. 녀랑 쉐오. 수제 사쇼 뭐요? 老唐古里. 老唐들이 님 칸 레시 됐다. 도대체 라이 그 말이.
2: 切장切.
1: 계세랑 동기 되나? 나라스티게. 동기도 그 고도.
2: 왜? 도스네 진짜 라로 피스네. 페다 걸켄 마셔 아.
1: 切장.
2: 도스더디. 콘토 마저 시라이 없자.
0: 고정아 주라. 장르 쉐고도 가. 카드 좀 용도 게 아.
3: 장르스 고래. 왜? 다리문에 라탄 램보요 마르다. 상무스니 쇼스니 아지들이.
0: 왜? 장샤시상 고스기. 국다 팀제제 팀주 근데 지구야.
1: 제자.
3: 니야 가를 없어. 마리. 크라스 너무 중에. 라탄다 아지디 뒤소르샤. 마리. 니야스나 아지디 라탄 출근도.
1: 마리. 로미오다 줄리에 팬츠 마츠비체. 타마데 시부로 봐. 지동 사들레 차나. 가투야 요 마리.
2: 군이 저와지야 사브르부. 던도 지동 여지베.
3: 저발. 랑가 하고 움중에. 라탄가 던도르 톰도.
2: 시베.
3: 응. 간다 이순다 톡베시고. 라탄게 소빈주 치도와. 대야 치즈네 콘트치가 제문도. 퇴물도 지부유입사.
1: 아, 지다 디샤. 디스 디스. 이거라 마셔다. 또다. 멋이 라탄 요 마리. 이내가 토다지 기랑소 세우유. 말레그네 튼 라탄님도 공수도 좁네체. 예초와 이내 튜니 댐스 차수. 기랑소 천나 디제 도움도. 쉬다 호저. 라타다 바라 뛰노. 과자 갸샤도가.
0: 제.
1: 小白. 라이네 메동디나네 수첨 통송아.
2: 당시.
1: 小조. 라타다 랑도다 초아게 도움도.
3: 문에르샤.
1: 이다. 나란수님도 라탄 가게도 용도에.
0: 저 당정게 아주 심미로 미세디. 기군치제 오다야 옆서브리.
3: 알레고다 알레고다. 간다 라탄 매자. 나란주 야피도 숨다. 마포부 강수게. 아.
0: 시샤로 시.
1: 제마샤 제마샤.
0: 이다 이다. 샤다 이다.
4: 비라던 거 이베.
0: 어제.
1: 어제.
0: 요베.
1: 요베. 당기네 고대비.
4: 다시 배터다 가르쳐서 자기 앱십도.
1: 댐지슈 아이.
4: 댐지슈 유세.
1: 레지 파바 개개 자와 인사야데 댐지슈 유.
0: 뭐시 밤에 지네 꾸자 장시도 댐지슈 유다.
3: 근도 지도 전에 겹여 말해라. 부동 제제 모두 배전 지할 댐지슈 우리.
4: 가게 시에메. 야. 샤타인다.
1: 샤타인다.
3: 샤타인다.
0: 샤타인다.

0: 이다. 클라사도. 야, 여다.
1: 야,
2: 인다, 인다. 저거 씨 우도 왔죠.
3: 진달아, 차보시아. 레스, 꿀에 가야지. 최다.
0: 가래 시작. 가래 최다. 가래 가유 길이.
2: 최다. 최다 쓰다죠.
3: 최다.
0: 쏟아.
3: 최다 최다.
0: 저배 루아.
3: 레스 레스 나나 먹어. 최최다 최최다. 레스.
2: 샤루다 샤망
3: 좀 다시. 저기 최샤죠. 야, 사아. 뭐야?
2: 이제 초세야 도와.
3: 어, 여여. 진달아 레샤 쓰는다. 뭐야? 그 쏟아. 토만 되다.
2: 냐바르 가시에 슬로이나 초해 주제 야르야르 두기 록시다 초세 님보즈제 사야도와 야 인다
0: 소다
3: 지 토마슈다 체시 체다
2: 야 인다 인다 맨드 니에 비엔비나 저쪽다 심두에
3: 심스트
2: 조사조 조사조 조라 망소다
0: 용아 야죠 야 소다
3: 야
0: 뭐야 이내로다
3: 소다
0: 뭐야
3: 야
2: 뭐야 주
3: 인다 저주라 잘 써다 가려 갔어

0: 다다 찬이라 고릉압게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박과 스주 랑바탕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일본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하네 일본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체리미네 박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능초 체레기 라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2: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컬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능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3: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내퇴모연에 신투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대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탕 미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치바타 미 세번 메통과 믹주 튜브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4: 다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돌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6: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도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7: 这也不是领地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三个地址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
8: Mijo Sambia Wo, Hanli Fang Chong Kang,
9: Lingor Shalam Ki, Gekab Lok Che Khatri Hanli Fang Chong Kang.
10: Quick, get out of here! Oh, I'm not sure. I'm not sure.
11: I'm not sure. I'm not sure.
12: I'm not 什么事都
13: 추구르 참지 체찬아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1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1: 다 카바 추지야다 엔게 자진주
10: 다 카바 추치엔 섬라 난레 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
1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조조조
1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지르 메지 쯔츠낭

0: 타지 당한 쇼비다 저하고 시지메 테네 테네 쇼비 녜심나네 베지지유
1: 소소소소 고가마도
0: 老师 飞到个 남자들 만주갈래시 다기업지 타마디 가게 주무소 녜신그유 디삼 녜 주무소 가인스나 쇼빙다 저와유베 둘다 가리이네 안녀베 소지 남자라 남자라나 다시 투음도 디마세 마주 두지 디나라 남자 신다 스틸레 초고르디 네, 호차고 세상 공세 밤이 충분히 땅아 삼토스 지마 지마 한다 쇼빙다 저와 유배시고 나 배디 유해제디 유해제디 장롭스키 뭐 나 상하 르 통구 민두디 네 바 깨가 시비 나 이지유 뭐라게 은인에 따도 약치지
1: 말해 네 장롭스키 오메다 장디에스 뜨다
0: 황 카스미 렘다 노지 취미 빠르다 깨져 뼈진 길에 계속 배놨고
1: 더도 마규다
0: 황 카스미 찬스 겹사부터 산드니 로봉구 황기 착지 미는 인부지 다리 내수디 김베 도구칭에 먹고타 내수디 신이기 황 카스미 수세니 지리공사 시기 루쇼 체베 도담부
1: 루쇼 체바 뉴뉴르다
2: 키랑 총수님 첩 사세두가 남자한테 안 줘요 카린스 공주지야 우리 아 카린스
3: 디 우리 공주지
2: 우리 공주야 우리가 닌데 송부 고문 중아 스위스도
1: 니가 자고 쉬어 계속 키랑 줄래야 하고 쟤유너 우리가 안 줘 찔린 생 말아봐
2: 저한테 갈수래 아
4: 세상 갈수래
2: 아 갈수래 아 갈수래 아 갈수래
1: 아 갈수래 아 갈수래 아
4: 제이 개발 하도
2: 가자 가자란 야구 칠리에쥬 소주님이 같은 남자랑 포지치기 남자들이 그런 줄 깔려 높지 않았을 게 우리 지겨 방라 고스퍼 니도 전혀 좋지 모르베
3: 지겨 쇼라 공무소 지겨 방라 공주지 키라라 삼자유는 콘세가 되는다
5: 쇼빙 광주 사야라 카면 도와 상무 감사
1: 지겨 방라
5: 이내 덥시면 도와 내가 지도 섭서 책으로 봐. 어째 도스다도 하고 맵자. 하, 니가 안 된 거. 어째 네. 류황인 배미도 낙세 중아. 레드윤 속에 나래 바르딘제 고용제. 도스다도 미카시다 저와도 스켜자 지금 용자. 교수교. 지겹 량락에 흉력하는 고대어리
0: 마리, 라슈다, 니스디 차돌 고니 수인어
1: 니약 봐하구래 뼈다, 람파치 소치 마시다 마군의 구육호기
0: 제랑 아라니 있음 냄지 이시 야호치도
1: 아직 아라니 있음을 없다 조 란센 냄 고기 마 되다, 대 되다
0: 야멘 진정인 길이 직체는 페이다가 전수 합디다 야멘은 이슈가 전수 합디리 선유나 세브 치두고 디 황여주다 쇼비 들지 치두고
1: 제 군이 단테 경기 샤조로 보 다워너 군이 냠래러 간과 진열스 메로 진짜 가르치에도 이나
0: 가르치에도 이메 규메 가다 페이다가 이슈다 냠래 직마지
1: 야 랑 봐줘가
0: 예저로 세아주고
1: 세 랑게 다더라 쇼비 레인 주도 신면서도 야 남자들 주도 신예배
0: 디 남자 말이 고급지
1: 왜 다들 진대체야 양쇼빙 체도로 봐 영이 근처이면 셉소가 조니로 봐 레마레 양쇼빙다 황야우주 님도 예유메디 세슈시가 조니리 레마레
0: 마지 마모랑 이지유 진대식 말이
6: 지금 마쇼
3: 얘대 나와등메 닥쇼 근처 지금에 랑가 싱그르 봐
6: 从小我是腿部用的
4: 一生才念宋诗，上个六百那么长长么？念了庞飞之，那次家也是呢，做连秋诗，用得贵。勇啊，看我领阿得皮可热了。咋？这跟着军叔。爹娘和老们上卡巴去的。你看我忙过几个月，扩大主任你家卡巴干啥？前后电视话也没再举起的，困难他女呢，年年把都猜透皮。
2: 勇啊。 교체 밑에 와 주지지. 교체 교수교.
1: 지게별라. 가발 링문도.
5: 못해 겹다.
1: 레스.
2: 예예예. 지게 당라. 기랑 야테니 용마리.
5: 계정 말이 야 동셔.
2: 레스.
1: 보모성 지게별라. 덴지 머신에 요비.
5: 선교 대배.
1: 로. 세상 들은 아디 로버츠가 용비
5: 삼루톰브레베 공스 춘주디나 내가 신념에베
1: 디디라나 마지
5: 쟤는 같이 가용바
1: 쟤랑 가서 공스에 나오더면 그냥 신기유 이는 다리가 돈다디 니에마도 탁수 투마시
5: 되다 양바 기시야 고주 차브르베
1: 규지 숨유
5: 응
1: 걔나게 지지 공스 근지지이네 나주 공스에 참배메베 자주 투우지
5: 용아 니 년초 라는 거치야 또 되고. 되다.
1: 당구디. 년난신러 규윤시라유.
5: 응.
1: 이광러 냠내 진유유자. 주도 제오 말이라 참부 유매 쓰유 말이. 뒤주 멍구지 뒤주 토지. 키랑 강내 람사시 초지.
5: 니부디.
1: 니부디. 니페다 규윤유. 답치지 아주 속배 공세 심주 제비 디마세 화요 줄레 저와 섬 제비 키랑게 다다 가바이메 킹크 마시 이네 녀싱기유 숨부디 냐 쇼비르 규유 칸이스노 너니 로만고지 님도 시부지 디마세 모란 다레 네스지다 저와도
5: 되는게 된제 딩일 처음에도 탐에 된제디 장대 용약에 미용 뭐들어 봐 당체 让
1: 男性的萝卜切开油面多，你没想到萝卜切开油下，你先不打萝卜。男性的手柄，他的初级技能在于啥？所以萝卜切面，切开油了呗。切完油嘛了呗。学长，切把切水的，看咱成功男人的，看咱俺最从小一里面吧，俺最点的从小起变了，三五年当过去。 모란 로봇이야디 쇼러지 로봇이네 찍으라 마신네 찍으리
5: 장르고 가져가요
1: 지게든 없죠
5: 가져
1: 지게든 없죠
5: 장게 예배관 독재든 예배 지게든 없죠 탱고가 토위게 관티리 경말다
1: 지게든 슈테네 찍어 이네
5: 飞大给老孙不记这两个，俺做这个鱼。两个公司全聚的，
1: 起码得偷回来强抢的。

0: 찌개 위에라 두쭈게 구마탈
1: 니야 탄다라 찌지 쳔베 미치용고
0: 뭐고 망아래 속베 미충 타게지바 띠니에 자기 직부디
1: 탄다 개치슈디 황요조신 예그 미디 체도 보고유
0: 탄다 뭐 체고슈
1: 외국서디 미디 잔을 링가고 가주 린토미디 장그준 달도 귤다
0: 탄다 뭐

0: 자, 커리님도
1: 모두 기업다. 만해 모두 기업.
0: 영아, 가라 침나. 친수.
1: 오래 지겨 펑라. 아 쇼빙이. 그냥 가봐 쇼인다. 아 파 저이.
2: 지금 와서 라다랑 우스 이제 지금이 답이.
0: 가져 쏴자.
1: 내 줄 하샤.
0: 내 줄 알아 쏴.
1: 내 줄 전부 하샤.
2: 샘을 장기 가다 내 줘 봐. 상대 지로. 샘아도 내 줄 두루지.
3: 상대 지기 인지 상대 지기. 지게 비야라. 캐랑갱아 이지나로. 댄데 민 안녀 개브리. 나딩네 셰브 타추.
4: 전다들 알지 되기. 나 세상 제가 루이다. 권한녀를 세죠.
3: 지게 비야라. 지게 비야라.
0: 왜?
3: 캐랑갱아 고급 진진하다 지게 비야라.

0: 지게 탕라. 지게 위야라 캐나니 카레트 와이나.
1: 라선도 미튼다 주도 지위.
0: 마리. 지게 위야라 캐나니 참부지 대유나. 땡군 지게 위야라게 캐랑 어저만 함체. 쇼빙 어저나야 카리이나.
1: 왜왜?
2: 라다 쇼빙 내주디. 문에르베.
0: 쇼다. 카리문에다 좀 쓰그래. 너희 발 좋아 가게면. 녀저 세배 미드즈. 생략 안 시도 티브리. 나는 오늘 내 저를 주는 생비. 왜배 돈도 가는 원신 조이. 디스. 다 삼샤도. 좀 이다 제주 체디가 소. 좋아 체고 사체. 뭐 당고 사다. 天天换菜给我，
1: 可把住我。
0: 能留下个中间衣，两个新娘看下去两面吧。西大仓就收了钱呢，把他天天姑娘干去。
1: 哼，他的。让他的有的，让给孩子钱呢，没住掉的啦，他不钱不吃的。他那让给骆驼干着一年，没送没吃不钱的，你随便用过的。现在让黑白两毛钱够的，要是穷多嘛的，存到开支不用了，一季七千块没自己住。
0: 差不多今天还有，天天钱还有，
1: 才钱不要的。老师啊，让个红丝姐姐来我总机吧。
2: 用啊。

0: 슈다 뉴글레지 지시
1: 카초레
0: 서서 가치메 셉싱드게
1: 심도
2: 인데이 녀삼시 토기 녀주드데 토드 유어초 갱긴데 개베 가서 무시다 고마시 나턴도 지게비엘라다 무튜냠레지아 좋아유 레스 용아 첸타이 조아나쇼아 레스 기지마쇼아 녀삼리아 오시다 싱라니에디 당청 인기 마시바 단다 더구치시오디 당청시샤
3: 근데 지금 아직
2: 진도 가버렸다 내 주도 내 개별랑에 당장 주고 오르샤 요구 남로마 총장 年个是
0: 岁节，关键比多钱，非得丢个去过去，满足国家也没事，也收入一级他们生活去。今天钱的，结果你去是吧？让阿是电视那部拍下些，把应该拿过的古地去，老沙个做米的总包你下了。 那就七天也才办完事，非到了主任的后这个重点上落得不起。
1: 亚秋啊，
0: 我明天的。

0: 오베 화야 죽니 좀 먹고 싶기. 디 하르송고레. 디 퇴가 바르세 심 죽고지. 맞지 뭐라다 냠네 제비노. 바르세 디 시야기. 고급 저거지. 가다기 타이. 띵네 제나 유토 맛이. 세미장 받아 시고야 개 여맛이. 이네 꼬네 느게가 제나. 디 독슈지.
1: 지샤. 아. 다하 고기. 제는 알아줘. 니는 뭐랑 가시고 가죠?
2: 뭐랑 그 욕도 된줘. 당당 안줘 장세 지주 거리. 용아, 안줘 회진 이슈래 교육해봐.
3: 용아, 정말 뭐랑 게 안줘 냄새 띠고 거리. 당 알아줘 고기야 차 틀리자.
4: 당신, 민창만 알아줘 회진 띠 지지 레리 나 도표 근처 주면 하콜 주지.
3: 그래.
0: 다성매 규모로 없이 중성화. 니를 야치지 뭐랑 게 갈 수도 있냐도. 今天 a
4: 拉做得得去就是，得得去就是。走。哪门缺差呗？对的，把你们都从错的，唐城让皮给对的，山中让对对，现大的给，可把对一年对。

0: 당토 니에
1: 샹토스 고다
0: 고슨 고규리 뭐라게 가르스도 니에도
1: 통마 침수베 고위 처지 쇼시 조미의 진예다 저와 체제 뼈채나는 수구유 럭부지 금세디 쿵게아메베 처진 비제 만주 토다기 민자다 게그상와 르스다샤르 디네 잠 환란 럭스야 오기부지 수세트 차제 민들이 럭자 팅디 링초기 규긴조 차비 잠 환란 삼르 럭스김네자 쇼팅위네 팅제 칸다 각세 튜데 수수교가 너벨레 칠주교 마시 잠 환란 림투스네 아는 가난 주세자 체제 창고县的 巴德迪基给 황라给 황江不修了古皮 困难人他把自不起来有的死了古皮 你那能入的车节 开始起自于面给起车别马车 腾东阿郎最马西别那组开始新个于面给起车节 昆色起色切 光大乐不散乐 你那么求呢 恰绝别古皮 恰绝别有的是卡这 然个钱卡这
2: 卡达침내마예배수고 시다카르치니지구어스고리
1: 하고스친다라 넉수시대구리 他们的 飞达达灰金给天给他查到了古街一群的娘们两个这娃有买的我那钱呢那么长的灰金了咱们这是在家求职今天钱呢查到了庄当店子肯定是家业主席今天呢最春节特别急了家查到了东街飞达跟团在三不用炸切皮呢给炸皮炸切到的公司也给炸去给你炒下切记肯这多年老大学习的肯做客色皮也可以预备
3: 年前呢，表天大年初前边两桌吃桌的，开始那个团结的下生的。
4: 我让做我身边这位姐，表天过年的开个菜局的。
3: 我做前边前边，看叫亲属的故意古别马菜，起来的这位表前推个场的等于。
1: 查完领桌里面一些菜菜，很多模特都入大登记起的人。
3: 我那前呢，其实一心个厨师的配备，我做厨师听这声音。
1: 好，胡斌，看上去吃这洋菜些。明都的，年些节前边，老多看把水里的带节，几个黄狼个年过牛背来，老婆们那里，等着月饼。他都俺大娘们来着，一边研究怎么打着切菜。看叫我有那最具别切节，看最能手样当。红豆糖果的，黄羊做个阿姐还得加一点，顶俺这青菜。请到啦，他的面团是多，咱们黄狼吃不着的，吃不着来，滚得下，切成吃不着来个，可惜是恁娘们多。
2: 前头做事忙是当机，趁机点这水，突然热气就来。
1: 郭麦子，你要偷去三轮单车，俺自己拿的，偷点不拿。

0: 랑게 제브르베 트링아 수니에르다
1: 알레 고모츠 아자 트리네 주유제 콩게 숭그리 레스 아지 알레 지니 차치 년에 장조 인삼데유
2: 디 가레
3: 디 캐나스 가기 괜히리
2: 먼저 난 괜히 와자 가르치가 설나 니 포비치를 마셔다 뇽바르 신베 되다 되다 미디 계획 상황을 전류 잡아 찍으베
1: 켄주 대 미러고 양 잡라 지교 샵 거지 황야주게 술세 체베 방다 홍세도 와 수수 보조 난이 야치고 마시
3: 참고라 그런 게 여우스이다
1: 아지 피마돈다 비 친구가 장키 여비 폴핑크지 야
0: 야지
1: 그리도 신부도게
3: 잠호라 대피주 제배 송수읍시다 더도 부부의 어수시에
2: 되다다
3: 더도 알샤시도 니에 신세러 구초황라 배도 룩부시다 차례나 로숨스 로페민도 다 챙자라디게 수이나
2: 디 가르스래 랑 아게 신데셔야 돈다 가리유 제다 직쇼다
1: 나 가르셔래
3: 디 배주 제베 송슈브 진베 마체 더도 부부
2: 마리 마리
1: 마리 괜히 되게 흔해 키워 봐 랑뉴스 방다 홍세매는 년토다 많이 하여 체지 최상 년토다게 랑게 쫙담 수기스 슈도 게부지 계란이 가지유
4: Bingan zui gongsi jing sui ji, chim zui zhu la chalian nangai tie du zang zhi zhi zhi tie yao ji, diye nian lia gana cui yor da.
1: Sui tian bi qie bde,
4: gongsi. A jia rang gavu min du nu, nye qi ma yung.
3: Jiam huang la, mo xi gu shou huang la ge, qil zhama zhi qie bde, kong gai mo zhi bde, yi ne, kiran hai duk step shi mdua. Nye xie xe dar, kiran ge dao dagba bai yu chu chu kangi, ka na gong chi ni lu jie, sa wo dagba a liang si nye ge lak zai pu shi ge dago yub zha.
2: Dei ghar yore.
3: Nye mo tiu xie hur bai.
2: 大家去打去
5: 今天也能安子光不休矣主人哪里是你给点的东西天里人家当街这个没啥事啊你这个没啥也让你给死 Tisha, nye chebe lek gyuk chob ti zole samlu shira dambi, nujuu hakugi. Kisi, rana ngwebe tole kisab goyu na, ngare doru gongcho. Nye rwa le, rangge samshi shiro.
6: Chanti inani, sui kune lobdu. Nye chan changme loba. 이네 계속 잡고 싶어. 미팅들로. 아직 그랬을 하고 있나?
0: 아씨. 다 요 말 봐.
6: 요 말이.
0: 나 좀 있다. 됐다.
6: 요번 뒤대고네 쭉 쳐야라 하르샤. 동호도 어서 똥가줘
7: 요번 텐지 쭉쭉이 쓰두고 또 이따 툭두고
6: 아파 내셔 주의

0: 산디에 대도고
1: 같이 님 봐.
0: 뭐네 생각하고 좀 와.
1: 샤뉴 씨. 뒤에 한다.
0: 잔뜩다. 나오는 얘 같이 그래. 자서 그랬음 것도 그래.
1: 저 같이 아니 실시하가 줘.
0: 아지. 실시하가 줘. 장성 미하고 그 성문도 그래. 됐다. 됐다. 다시네 하코스. 최근 레로님도 칼라사가 만들어야지. 네 바다도 제국 열어봐. 남규 전부 지야지. 중국 메리사 국도 봐. 저봐 세무칼라.
1: 지금 방랑의 경실한 난도와. 하하,
0: 편지 경할은 못 걸어 봐. 됐다. 가래도 카드 줘. 이내 개빈 쳐샤. 탄대 틀라. 중심 욕도 사배 덤규든데. 니 가고르샤. 니네 주지 켜는 거 처마소. 란독생 나고든데 큰데 있나. 타나소스 마웅배 켜가 뇌동 지표기도 봐. 탄다 신의 하코스. 다시 들 랑미 유디. 예서로지도가 장발아 팅어지기소데 창창르바 소저 콩케부제 존제 캡상 세브레스 많이 카요체자 정식게브르바 소저딩 유튜브 친예 예서로지스바 장가 아말라게 차발이 운 친제 발라르 덴베 타세로 치도 시디 미카도가 제자 간나 친지로 딘주 이와 마쳐 붙잡지 디디 니슈 좀 이든 예디

0: 저도 주역 수지 하차샤 파치시 락베갈레 츠고 헌츠고 마시
1: 시아바뇨시
0: 돌로 수지 또 하차샤 디지시 담시 비디 뭐이는 실로베마도 건주문 줄로 처마지 남규르킨도 맵시 기체디 토네보다 라산순 보거리 구디슈디 까스투미엔 구디슈디 아우리
2: 지게 예라 사고 참을 예차스
1: 미디 시험는 시지 당차 장비게 전달 주비야. 근데 청소.
0: 고스네 비베응외 녀구사. 녀미 주디유. 승게마시.
1: 내 주치를 결 녀미디. 제 주치 도송해.
0: 단치 도무지요.
1: 장게 탑시 가르다니 디바. 도르디나. 나 렌세부지 고이.
0: 예신스.
3: 아,是,然后是你的罗列就
0: 같이서
3: 对다
2: 예,收入采集 경제시야为是기 俺是现在的人口人民都
4: 公司那边咱谈的协同没有着
0: 喂喂 几个红了
5: 你是的
0: 你是哪是
5: 你是的
6: 啊,是
5: 啊他给的啊他得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的给
6: 我公司那边要一个店，让给出租车别是吧？让给俺是的，俺把钱卡里吧。
4: 喂喂，卡进
5: 来，卡进来，
7: 卡进，
4: 卡进，
6: 俺把钱卡里吧钱。
4: 出租车，出租车，连俺卡租车里面，新个买卖啊！
7: 出租，
4: 给我打上电话来。
7: 对不对的？
0: 正在修的东西，三门，南山老酒。
6: 卡里斯我嘞，我卡里斯比我嘞。你的公司钱都干来，他个人垫皮，而且他不过是他娘家老马虎垫皮，你算多少老的，俺老三比下去。两个天天。今天有人没？俺叶少如何才敢注意？
1: 阿俊，马队，接他马上。
0: 苏才敢注意死。南新的公共杂谈还在下面新买卖。我等你通话去的，让三营生意看掉了。这个年下的年纪，说是上不了阶段。这些呢，这个月那个你们那家司机，然后苦个天气在落雨
6: 中。用啊，就穿差不多啊，三百个里就是我了吧？会不会从头干了？看他这小天劲头呀！你这从他那打呢？看他你小强子，看他这连连规矩越来越慢嘞，差不？看他这差不了些，俺今次许多建议，我没听不懂许多建议。
0: 是许多建议是，让信不起信。我是飞达公司的，前期下不着嘛多，让米给他下要嘛的。我是公司前年送掉几个人嘛多，他现在让了十几万的。
3: 顾小黄了，哦，大起来，肉质白白，肉质酸嘛呐，啊，这个月那个南边我有的，起来不是缺个嘞，你做的家业是呢，杨家国跟这做有没，光不养活些呐？

0: 大姐呢然给我都谢过情嘛是别
1: 罗马我的个情不大引起嘛的당처 로가 채브리 당도 야해 당하리 따라가 가또 세는 염두고
0: 나 루이 황스 니에디 방다 유
1: 방다 가리
0: 니엔 토?
1: 나 이 친구도

0: 말해. 마티엔스다. 네 당장 따라 좀 주세요. 오지.
1: 老唐, 드링아 수토 없자도.
2: 수토 주.
1: 라게 원신 그래.
2: 영 원신 그랬어. 수래.
1: 나랑 줄 없죠, 량샤오다. 사르급 때문에 안 하샤.
2: 허지. 드링급 희귤아. 더비안은 아침에.
1: 뭐란 게. 당도 방다유. 방다디 황여주. 방야맵 수우스기.
2: 땡키리비.
1: 땡키리. 말을 안 개통주. 디마세 등도 니구지니어 요스기. 신삼대례도 큰 시금이도.
2: 저는 아무도 못 집지.
1: 뭐란 게 아고 바시에래. 미신 다질 시에이스기.
2: 수레.
1: 라게 시는 수레.
2: 마르비. 또다, 러샤, 승모이야. 랍자주도 뭐랑 앞에 등 아체 리고리. 니랑시오, 나야 뭐랑 세가 죽는다. 디메 돈나 초보다 캐가르도.
1: 이네 니 뭐랑 캐 렌차. 뭐라 매동 이봐 샤샤네. 란쉐다, 좀니 이봐, 멘바.
2: 영아, 니 총보.
1: 오야, 오호독시다, 가는 여시. 니놈 좁디 양자식동.

0: Tiring anzu loge 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h dago nani nandu g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a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ma shu wala.
1: Di loge 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1: 어
3: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라시텐덴 로지바도
1: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볼 켠치 숙체레부 신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토 칠루드디 어게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탕
5: 어게 파주 지골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제바시인 섬디토라 지고게 뉴버된 유베 상외 템버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두 고토데 뉴버된 유베 닥제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츠고르게 이마타 다들 찬이라 고릉압기 고주 거기에 쭈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아카절 가시가 종세
8: 송다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 마세샤
10: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11: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오 기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12: 야미 김비 넣고 대부 메바다 넣고 가봐 넣고 약스 대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마도가 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3: 칭비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k,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 nyangchen 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k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ko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15: Daya cha nga kisa,
16: cha dile dur dur chubi.
15: 자디스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지스단다 디난기 줍지쪼니 영중은 맨스리 제장짜리 견 직민도라
17: 짜나고 야구지 체육이
1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지단의 직업이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래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나 최야구지 링기
16: 짜야 오시차샤
14: 都是要出口下了你让他别去打压的韩立方给天才杀不得的了去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姆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素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18: 阿瓦文呢,这部不可能,当着起,那瓦四处拦着他,那文呢,四名字呢,几打起,那文吧,那文吧,这部没把所给,推出娘子,能中起名,那文呢对他最结果的,真书谈了批他,那瓦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吧,那文
8: 게 지난년도 뉴욕지 지발에 덥시다.
9: 한도 민주국은 리미토 당제당 10제 전리 당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这种给用给冲击给了咱们预备母鸡那位地摊的呢偏女人别管呢那位那对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塞玩儿给你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硬硬硬一出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硬硬硬一出

0: 다샤 추리에 차쳤든지 괜히 요마르다. 디싱게 파고 대야디 다수 제 사버다.
1: 진바랑게 야구칠리스.
2: 디스비오르.
3: 내기르. 제메 쇠베 카주.
1: 이네 디디 신신체가 가정 체험하리 디디 신신체가 저다 생지대야리
4: 개칭마시 디디 신신체 나 제답시다고
1: 나 탭시기 나 저 지구 주기 칼파론 잼지도
2: 이네 나 주절아 근데 저우래 창부셰비나 녀절아 근데 저우래 쓰기유
1: 심레 마시시 내지 칼라시제
5: 지수 어디 찌리 우리 차치도 이네 내지 칼라시바
2: 어루
1: Cheese, cheese. Ine, tato, nezu, nasib. Cheese, cheese. Ine, tato, nezu, nasib. Cheese, cheese. Ine, tato.
2: Gezima, zhini yang uduwe.
4: Dixi, chinchu, dee, chiyo, ye, dee. Chiyo, yang, shi, mien, buja.
2: Yang, ka, shana.
4: 这种个主机灵买不着你也得不能不买不着你也可以买不着听心的所以要去找不到老公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心的听
6: 干什么？我干么拿生意？谁叫俺我这去叫？没我别路都追过去，定时行动打劫。迪西，迪卡谁？迪杰青啊，迪西去就是随便追过去，不依，急忙过你，你不在不就说的？我呀，大家坐。哎，到家那边了呢。迪西进去，让开吧，阿姨。
1: 要迪斯去不是勒索，我操嘛，要得嘛！
5: 控制谁呀？迪斯兄弟，迪斯亲戚面子。
2: 追过我迪斯，我就着。
1: 呀，看清了，我看见是东门的。
5: 好意思呢？上去黄瓜街干啥？比迪斯亲戚嘛是呗？对，迪斯亲戚让新年英雄，
2: 金毛爷当点啥意思啊？哦，要得呗。哦，我的，耶。
4: 迪斯
2: 去去，这个嘛啥，你让龙妈的那用用，让俺就在超过些用的呗。青宝，啥子消息不着？钱的代表，叫我去过迪斯的，过年咱们再交的，先不到俺下班的下班。钱呢？你贴片可给领不领？哦，叫俺去去，可就不怎么领吧。
4: 贴片我不得领不得，贴片妈妈领不赢了，我连银行钱不晓得。你爱信我钱。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다 이리 뺏어서
1: 심지어 마시시 나서 깨면 띠띠인 그리 신내리죠
2: 띠띠쥐쥐 짜미수
0: 디스치보다 추측 디스치보 먹덥지야 단예 수여해
4: Cheza, chushe diksi, nyohan chabu tinte soya kari hinna.
2: Di chabu shena, chubo shami dhukdi de, thamzi gyur su chen gyore.
4: Yonga, inye rangke, shami dhuyi me, chushe thamzi mu soya kari hinna.
2: Tangdo nye, chubo gubu kanya langje soko samdu, jela, kangpa dangu mindu.
4: Chanda di, Yanga we diksi chinchi, rangke dhe do.
1: Dixie
2: Chichi,

디가르니 Tundita, Ya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G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G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피에게기 튠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기 두시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피에게 주진 띠여티 겐강 기몽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Jingam Shibi Toka Sutun Chaguru, Shun Gengu. Pinjong Sabi, Tansam Dopinta, Persing Sadinki, Ji Chi Ruyang Juyuti, Chu Yuni, Tansam Dilinta, Tansam Sadin, Tansam Tarki Ziki, Nuga Chesir Dandi, Yegabi, Tadin Tatar Munzuki, Lalin Bidun Gu, Zogu, Huta Chi, Bibi, Turu Sabadu, Yangu Lumbu Sabarashu.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사바 듄지 别的乎大才具意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Zenri Tang Tunbe Dada Le Chiso Tang Chowar Tukurchi Zenri Tang Tunbe Nungyu Le Chowar Dinzui Teta Si Zuma Lingge Kungkamsa Tandakena Zui Si Simba Tini Pyeongchon Senlo Le Chenri Zhongku Ni Zemlin To Lu Gyu Yurin Bien Xing Xiri Tawe Na Wui Gagab Gye Che Xing Xing Mi Rigi Chiso Ya Tun Tang Pekir Chu Che Ji Khe Jin Xia Yuwe Na Zase La Zai To To Be Chum Zili Ya Mi Zai Yu Tuni Bien Yu Zase Ki Pe Yu Tu Tawe Zhongku Ga Se Ni Na Wui Nye Zui Mi Ma Gye Sar Tu Khe Jing Xing Bata Turab Ka Gina Bi Chungki La Zai Tang Mi Zai Yu Zai Khe Chu Wun Bien Wang Ki Nu Chou Gagab La Zhongku Ri China Zi Gu Yu Ti Ya Zase Tang Ming Ji Gwa Da Yu Ri Xiang La Lingge Ne Ti Gwa Gu Bu Si Si Ro Na
1: 第二集团他却给一个月入土塞来讲杂七位诺布西预备王空古扎村长那下了扩大日高级预备加拉西预备提日昆村西嘎四个月日昆村西亚给诺布提尼中国他明基别诺布该预期加拉提出日各提基础托这期该预期加拉提出日高级预备提日汉桑国别内斯来月日他那各提日多亲给不入预备 给不萨克森堂奥古斯特工程尼布基教南北破连给不一样东边大部出给略动了马镇巴人给不普鲁斯伊拉内给不康熙土个起贝利嘎切加的恶中额季节里切不是该有给加拉提做卢局局托人工全部停止切过顿卡里呢天南给三万女中国为出他们撒姐人群中啊松了特别安的村新切不是龙我东昌给南三年提老苏堂 로저 직도를 띠네 타마르 가유스 교회 상황 띠니 중국 코네 마도신게 요마지 가르체기 중국니 자체 임타 롱오 치직 항운기 자체 주베 두급 사베 급수 너럽기미 사냐키 뇌제 수연에 니말 감지 세리 롱뇌타 차부소스 치기 요지 대지 미남기 뇌제 대다 밀라 세베지 차고탕 초승기 매부 시엔지 칭아 요제 팀제 소동고 수부지 띠니 자제 통마 태수지
0: 文章提出，所有储备各处，杂七所谓九千万千万年粮食内领够有不谈，军前没被催得出，闽南去基本没被三年了所当期，第一看到他表个样基本没被提，三年难期第一个所出及基本没被跟个人不协作全部是，萝卜给苦个皮了，闽南了三年，崔西嘎不西，崔女全部提，还将差他们了，就女全部有，某个人全部各处没开些去，大头三天时日七个月被跟去，三天各是样四个月日，闽南去三天做皮具前呢，杂七所个三天就女汤，诺江人心还将给也不有了，杂七给拆散样，俺来拖着些拉青油不提，三月来的，七刚是你所当期。

신 차부충 퍼규 초생 차 주니니 서지 파르 남자 바와 남티네 림신 차부충 퍼규 초생 차 조숨니니 슈파르 처음 남에 가서 치모 좀 맘고르규 초생 차 시네니 슈파르 삼예를 좀 맘고르규 초생 차 주지니니 슈생아 파르 가르부치 좀 맘고르규 초생 차 시네 주고 파르 天天天民总他重点卡几个能行我的思路呢

0: 아, 하이. 용배.
1: 저거 자신. 허리요 야구도 와.
0: 되다.
1: 아, 세세. 내가 가려.
0: 네 호텔아. 막투 선지 출라. 야미사 두유자. 마세 다리기 서준 려치아디 랑지 제자.
1: 랑저 상세 총아. 참고 신샤.
0: 네 신고 줘. 라마 집시라. 나디 내가 비압 삼시. 랑비가 내주 가려유네. 네 세업신규. 네 서바. 랑가 나 로보체니. 나 준낭 그 중모. 아고 뒤네 용그르베.
1: 아고에.
0: 어. 탄다. 롭젠 상마 이제 능금도라. 롭중시아 삼로이 켄미도. 디데체나 랍트다 퇴미도. 다다. 고급디다 뒤운지 랑가 양다가 람시 티다.
1: 저 보자 친. 뭐 집게 마지. 이네 아고 막중 승리 초로 양비는 아사 랑가 님부터 친습게.
0: 디니 싱그. 다리서 중심에 미디게. 감수지모 레드루 바다야 뉴뉴시 랑가치 레드루 바마다나 당마르베
1: 용아 짐브랑게 카사자 니에 세상 다지 짐브사치 그다시다면은 아 주인다
0: 용아

0: 몰라. 아 로요비.
1: 로요비. 야, 클라스.
0: 아유.
1: 바쁘대 니쿠스.
0: 아, 뒤에는 녀석.
1: 샤오화니샤 리모스. 다처럴 로브비.
0: 세. 샤오화. 항저우 로스.
1: 아. 샤오화 범이야 호시리샤. 미상고사디 냐모토에 갈리.
0: 몰라. 다티 코르마소다. 제라쳐도.
1: 아. 단도 고바 윤나.
0: 뭐라 탄도 폐지 닐링 칸르 돕소 개의 요시. 사초 갑내 항조 로니지.
1: 도스터디 추용도 감마시.
0: 몰라.
1: 아.
0: 조에 밀어. 되베. 내메 쳇지.
1: 샤화스니 보무디. 나우니 가부시. 저녁에는 네 다치가 신이 엄두에.
0: 아. 요.
1: 진주 불니 되시. 치르 미메디 용마시. 로스디 보고 초베가시. 미마 통비는 욕지 시에서다.
0: 시에서.
1: 네 람살로 용고.

0: 아라니 바그네 소디게 애상게 마시 마죠. 샤화탕리 마제 아카리너. 샤화게 샘띵네 장리 야고 치고도 랑게 탕리 마제 아카리너. 샤화히 니님도 대비 능 알레 삼부 요리. 랑게 싱글 왜? 용아. 랑게 샤화탕리 치마 봐. 개 치마지. 얘 뒤줘. 얘 람사 부치제. 라메 쓰지 투주메. 이 집도 왜?
1: 뒤뒤. 뒤뒤 마시다. 상경하다. 카치에 삽시. 다 진중은 얘 카치에 맞다 놓지. 용두에.
0: 장계 샤화 당린 제비스 그 위에.
1: 샤화 항저울 치차스.
0: 디

0: 부르셰 참 거중해. 다들 얘 갈사디 진도 매 말다. 뭐 랑게 쏘 아자 아자 아자
1: 야쇼기
0: 이제 글리치다. 아직 마틴다. 군이 세.
1: 아자
0: 글리치다. 아자
1: 저기도 왜?
0: 어 저기 라블루다.
1: 참 하고도 왜? 얘는 랑 도체 저거 오면 시 삼추. 아자 아처. 小华 这不马萨啊? 你然你这些差别几了独个的这娘有这三百九参谋你也这么怂终于给然了要马切的你也弄出这阿家给然了他们怂阿家阿车听这么秀的听这劝你们秀的
0: 中医你也算不准我那上个性命的鬼让个算不准你也信个月了让个孩子也没你退信个月你也让学天去都这么急的现在我他还是个马大那用过是白钱虽然他还是个等多让个错还给他的就对的我就让他还是个当不准备
1: 让给几吗? 给让你做完要去给杜玉梅阿家的血的
0: 我你做完了,让去都起不好 起不好!
1: 阿家给让去有天酒
0: 让给学天天偏托吧
1: 给让阿家给别人送酒
2: 阿家阿车
0: 让你这些黑吗? 你这些人多呀? 啊? 你这些黑吗?
1: 让给头头阿家你们心思多呀? 前头平面的水面洗个月 不然让个那么大, 阿姐, 让给每次进大多起过呀个平面的人, 让给某人的这些人拉头是呗, 也这么说, 都是都对也这么多, 他们也挪不起, 让给俺独等我是吧, 让给你面子的能用俺的给住我什么是吧,

0: 겸도 정리야. 나 표현 샤머 스케차 잡 줬어.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 있어. 맞아요.
0: 샤머 만져 줬어. 데이트 다 디피샤.
1: 아, 네.
0: 쉬원에 가라니 뒤진 다 드릴 약관이야. 야고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만져 줬어. 와.
1: 그냥 계속 봐. 봐봐. 닝저 준비 다 해서 너 만져 줬지. 응, 응.
0: 아니 드리데 공부 겸도 좀리야 유고로 용바 안 그런게 디 샤모 나도 샤모사디야 게자 잡으시도와 아니 지 녀와 용미 따따 기난 통가나 요리 스케자 잡으시도 야 쉬고도 바 팀지다 팀자가 공부 삼주가 아 샤모 하는 거니 게 비글 라고 참 비글 벨
2: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도 야 신다 공유 샤모다 정미도 맞아 잡으시
2: 저 신다 먼저 지지 요리
0: 또 쓰르벨
2: 말해 된대 된다 디 술럭스 내 이렇게
0: 거
2: 어, 나 뒤에 접시 잡으러 봐.
1: 아.
2: 근데 접시부터 차야 돼.
1: 야, 내 유다네. 나저 컨데 컨다.
0: 나 찍으래.
2: 어, 네, 그래.

0: 아
1: 그래
2: 다 기랑가단데 샤먼디 스웨바 락체 카르카르 고래 다 락체스노 지게진 공주 소마레
0: 제 단디 락체 진노다 나가 가시라 고이
2: 안 가리 가리 고이나
0: 디 빼자지는 사고 디나 로키 빼치 고래 아
2: 래지게 겸 모시
0: 어 니 나록 디 빼치 카가 지제 답디 샤먼 티 디게야 빼치 고래 자고 또 샤먼지 샤마레 다디 체중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2: 원디기
0: 빼치지 다 자디야 쌤 사디야 갈마 요체 샤바르치 야 가고
2: 근데 뭐 모치디
0: 오 근데 지마 요체 또 고서 또 스팀 걸어 봐
2: 그럼 그거도 거고 없지
3: 이렇게 나서 총가지고 맞아야 차도 가려 지게 겸는
2: 线上다
3: 线下 线下 다 총가 니 조디 주고를 야 넘 총가지고 이나
0: tan ngonzu ge ta chi zam zam ngon zu ge to yi to yi ndi ge na lo li ya chi des de ta ta mi sa da rin bu de ba ta chi ngon zu pa yi ki ni ti shen de ba la sham de ta da ni chi ta sa rum chi ngon go ma zu cham de shen sha de la
3: o
0: o di ge ha ngon zu ge ten de to yi na de ji ji han de chen pe shen
2: an ki ran ta de ta ke chim su de lo chi li ya yong bo ha zai zui na
0: ta ta zu zu ju ju ta de su ta 다자기니지.
2: 어제.
0: 어제 소티스 야니로나.
2: 제제.
0: 어.
2: 야야콜란. 로지르 카테스 있는데.
0: 로지나 땅무 땅니 라치파테. 진이 추숨조선들이 일들.
2: 아네. 아니면 땅가난스 잔샤오소 말베 지게 전에. 어 딤딤드엔 차서 딘데리아 주뉴이베.
0: 주뉴이.
2: 가바가바
0: 딘. 어쨌다 망 대방은 니르 사기다 신가 마블레르 봐. 어 대바다 템 마블르니.
3: 글라이나 조니디 글라이나 조치고 좀 배마자 먼저 총이야게 탑남서 지게 겸나 销售 渠道 이제 미주 망 대촌 딘데리아 존에 요르베.
0: 다 저 카지 손박카지 대바지 손들이 다는 게 그냥 안주사 될 대체. 그냥 저 그때 비바서 봤다. 만족 망고 좀 봤다. 나 보도 되다 칸티 산으로 와.
2: 어, 저지. 토체나 다들이 많이 대 칭하고 연배 때문에 그냥 대 샤마디 녀화 연반 쇼레 럽중에 쉽지 좀. 단 마음배 런데나 캐나 야 자초 님샤샤 영외 제시민도 쉬고니 레세레세
4: 允许下君子吧非遗传承人允许下君子吧非遗传承人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允许下君子吧代代相传 翠甲把染色
1: 塔尔奎丝绸
4: 塔尔奎丝绸
1: 吞布产量
4: 吞布产量
1: 布切质量
4: 布切质量
1: 古切材料
4: 古切材料
1: 拉切工具
4: 拉切工具
1: 扎比模型
4: 扎比模型
1: 鲁班模具
4: 鲁班模具
1: 葱地展销会
4: 葱地展销会
1: 葱篮销售渠道
4: 葱篮 销售渠道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링투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방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디에 니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등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구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继续你健康银板文件三部图的切的健康库里有松脚切别接近他听书落脚年点切的健康库里有松脚给听书马拉推过仓的动画他这里他听别国内路里他清晨我将接的给我切别列这儿滚地当托胡军前辈每他人群看西屯亚美给制度点别偏重组军切过 家长马不宁当他师兄给米去客户呢忙做他这支切别三不得不是银别你把图当给巧用的国际具体家长马不列团给决定缺用的切不切归了米去他强行立即接给家长马不宁多军进切的若脚他是不是彼此拖着当的家长马不孙秀撇我切归了当他师兄给托过能路米里卡给忙做去错儿图不切归写送不是别的书店得是走中去
1: 让就叫密码推送云联欧云联卡塔哈斯重叠宁着重叠老个重叠结束熊云那我马赛德西别能呢这与列团别叫贴给我追他三家全国写不是给用密码推送云联卡给欧云吕彩霞塔张涛王可中国家长马不天做当局空命操作选拔李立东所熊云塔德西不了撇不是让就叫给武器严金海塔电吧江别拼做等级解至于起火撇不是
2: 你对，让军给听着员工听些他，老师给准确准备，我对念的他，我对没给了，心对起又不是。天天送平江三军营长呢，三队渭南西北目击三军呢，西子冲给民宿入局明朗如何给密码他接受狂徒孤位，贴心他用钱的班长团队他提过可领团呢，三队民宿本地青年队去团队营。
3: 西子创开民宿若干年了如何开，归特别拥挤。云南间开过呢，在女团拆给女性所给我特南就你不切别，我特军团切入进不满些，这整个决策连锁性就不是。西子创开民宿若干年了如何，卡拉浦下兰民宿立住设施给老板吧，王凯恩开，忙错给开连特队，俺村两个店呢，前人不昔日，人不多，接送不是。西子创开民宿若干年了如何？
4: 卡拉浦下兰克米塞列州设施的民宿入面利用申请，俺村在查他路铺给你村通个车马绕脚列团别突起，人当南疆南部七个月接送不是。你当整个月到我塘边菜端呢，听日三月人不出菜给个别，密码忙错给厕所摊，给拿点家了，两个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给你就去七个连马送完。西子创开民宿绕脚你那入卡去车主入面，内次测评水月，三月 수 꿀터버 굽게 잠제 팅지르 존니 키세 로교블레 튠베기브시 시즈 총케 미수 로교니라 루카키 림부숨베 미수 루베 미완러기 미수 탑스 탐보 레가 치켄 웨니 미균레 총베 뉘치 지부시도 총라 군심 지지 토니 최소 송비 튜닝 개진라 문진어비 띵섭 톱충 시송부시 시즈 총케 미수 로교니라 루카 최든 친동타 랑코르십 주서세기 겐쿠와 군산 파주 뇌스포구이키 균도러 치미더급 망초경오동리 가위좀당초타 민송리 리웨위낭초급 셈나 가초타 보부친부기기도 지송부시 용고키시추 시즈총키 미수로교년라루카키 뇌스포구이키샹타 총대토 냠지 최급초초응업중연구조디 뉴르급이투이 약수텀진치니 립시르최시르체토 초카기 뉴급 도수타 냠토 망초 시기 주미든 최급 체니 사퇴 책임 로급기 비든 되기시 니라 루카기 터동 용용아 뇌스포비 망초라 좀간 치치시 돈 기부시 시즈 총기 미수 니라 루카 총무소 미수 루친키 림부시베 군동바 쉐타오기 망초타 냠시 치리 콘츠 용고도리 좀단 추와타 초아야 라스토부 통두 안츠 갈레게 린초샤 님부도 제송부시 시즈 총기 미수 로교 니라 루카 체든 친동타 랑코르 시츠세기 림부탕베 미수 루미 포부튼주기 년계 퇴수 듄투 샤니 뇌스포구기 망초라 간네 세로타 김시게 준 치로 투브드 버버 쳔부기기도 제송부시 시즈 총기 미수 로교 니라 루카키 림부숨베 미수 루미 남게 스링키 주빈키 산네 냠뇨 망부신총 레친니 코난베 동총기 닝도블라 롭중 슈기 인시 송부시 시즈 총기 미수 로교 니라 루카키 루미츠 용고 케세기레 튼 줍싱가 推地松永期连根竹仓马下班落出坦地区重新搜索永过期时坦民村定价写着做这些游戏。其次重启路穷期连肉路基步步多基。其次重启民村若够年来入开期入民村落出卡度民村南疆前边给路永期定价写着坦内过期时给女伯切入清局接送不是。米林为狂错别且对人期定为永过期时坦拉出各种期新对所前途。西子重庆民宿若干年来入开了永过其实其温吞年底的青年托不听呢在推民宿滚动不用了天天那么谈心对切不现实。西子重庆民宿年来入开其切不现实诺三年扎给西季天呢年来入开其滚动不用了往往马赛干年初不不念起他念起念孙其间其他们进不苍马往往西干应别按去西季青年了接着他养别改变些的七夕体育托他让其体育年吧据催体育年不接给同年三推民宿本地七年也不送就引起送不是普通千步年格蓝牌各次起样别特别准确次空心千步月球年年南三个月有次看年民宿规划那么忙不八年前也不是年至重启临安政治团的错别卡路瓦这张年土狗狗老母苏给起来团主听短不听也不是您这种给临安政治团的错不参与公司卡路瓦这张起怕恰死不去呢一个就直接老母提他他开启个母也那么提他日度母亲按照偏催我先给面如你老母提他一个也不用为面对许多引起送不是他在冲凶卡度一个男学天老母苏给蓝块忙不与不他卡路瓦高红于起婆母样第六配乐图托狗男修一不是况且泡沫前边三不提托狗男修看罗姆苏给前边拉连图给我切一不是拉斯重给起雷锋了罗琼前边电动浪口唐浪些皮如卡起如米高红雨起你现在俺认得罗姆苏给前的对不对罗姆南疆这也不托狗面对修狗引起送不是旧来切乐图罗姆忙不第二种骑行约不谈别提托贵别做那个大铁塔里罗曼的军控团全部稳妥了这样就在七月年头为民生的规模特别那么细致度他的三个月老的月别各种贴贴托经济忙不及度别我们去罗曼空气彻底内去了看到难度三个月罗曼七天确诊了天天一个肯定穷暗些七百罗曼七天确诊起我咱们穷细细不谈三个月让起听人力的区别经济提大通过用从康熙都看些七百七天确诊起你也切别别尊了将这也不是托给日外语新这天你也没推你的自语提托你突然罗松起自度点别错安稳的语这些不是托给人接错了立开启新库西龙当我七夕丢了七南康塞尔克语他是陆正起狗促起入国地扩罗点别一个冬天罗马提温塞基列推列推把八三次的起十年啊罗马提国地扩罗比亚当地罗车广场里继续让空气沾牌给肉切不是
1: 让我也去做啊我也慢点留队
2: 其实考场也呢绝对是完了这些干部抢的事吧好你老这个也要接着考场的老人家要接着然后就国家干事了去
4: 他是能求突然路径去狗促切入其实你三岁养学是口语出国错狗热切入团员们谈与人古别跟三天来给苍马其实这也不是其实俺们一个给你突破心理成前要迅速求救不是他是能求突然路径去给跟三天去新规全部贴不穷出个错总七次俺团员个度俺也搞不穷况错其实彻底切据接送不是这些全部同埋三天讲总当接行对咱们求诉你面对日的他松用日的你那么去救不去三岁要迅速求救不是金大这些团主给三团团主谈一个南龙元宝学接送不是能就成给密码面看起推查前开给面药都要不及给那么错人你给三百老差又吹不学接送不是
3: 阿里教官祝愿全体考生高考顺利金榜题名
0: 几次给你呢接了年多年处理给用给机构推荐给您就学的银不谈让用给工作卡给这些二型也不约不谈几座列列卡给三对老母车头忙不一个男修托狗儿天津家也不是场面修女郎子推上秋岁苏密东玩每次这男三儿别托破顿给几年生育
4: 他的三儿贵吧老师冲他是列列拉在老城里边有醋给观战土域今年年冬子处理 ཁྱི Lori Tokyo Gup, Gure Chiru Ki Gigen Nambi, Loma Simshu Pichi, Guimodong Singu. Hasalubjin Ki Gigen, Zhang Peng Yu Ki, Nian Loma Tsui Sim Neto Pup Tupchi, Loma Mirin Ngozi, Labo Dangwa Yinxi Songpashi. Hasal Nukchu Tujin Sibi Gigen, Xu Xiongjun Ki, Loma Tsui Yi Gyu Na, Jiang Zhe Sangbashi Tupyu Rewa Yuji Songpashi. Tokyo Dianjia Tang, Kurim Dianbi Guani Bi Tupyu Gien Song Chachi, Rangjung Simba Ka Ki, Ngannur Ni, Gui Ji Tang, Nyamgui Dui Chi Chi Di, Chao Yonggi Gien Song Chawa Si Dui Yubi Tiya. Gyu Tsuki Nye Kor Tu, Jim Jui Nian Do Bi, Nye Dengki Ki Li Zhu Tan, Jim Jui Xia Tong Tupa Chi Ba Tan, Mian Tuan Bi, Lian Nye Ding Song Chi Di, Tui Chung Nye Tsu Ta Ju Chi Ba. Gyu Tsuki Li Tuan Bi, Yu Lim Xip Chi Sui Ni, Yi Gyu Li Tuan Ki Gien Song Ya Bu Chi Ba. Xiong Nu Tang Lang Bi, Xip Xu Si Si Zu Ni, Xip Xu Hu Da Zhu Bu So Chi Di, Chi Tsu Li Ri Ka Ki, Tokyo Dong Tian Tsu Chuo Kang Li Gi Tuan Gin Jia Yu Bu Shi. Tang Lang Ba Bian An Ki, Gyu Tsu Chi Rui Ki Kim Da Tan Lo Mu Tsu, Nian Su Ge Kui, Kho Duan Chi Ni, Ren Nu Ge Su Piu Yu Ji Song Bu Shi. Ha Si Chong Ki, Da Zi Qu, Mi Sui Nin La Ru Qing Ki, Gu Yun Dong Ba, Yi Xi Sam Dian Ki, Ngan Cui Ngan Nur Tu Lu Chi To Kang Tan, Nian Kang, Sa Kang, Ti Xin, Lo Dong Kang Su Ge Nian Ke Li Pi Ri Qie Yu Ji Song Bu Shi. Gyu Tsu Chi Rui Ki Lam Su Ru Tan, Jiang Mei Si Ji Bu Wo Le, Kim Da Mang Bu Yu Bu Tan. Ka Ji Ki, Jin Zhui Min Zhui Ling Ni, Sim Hui Du Pe Keng Tu Qi Xing Yu Bu Tan. Yang Ka Ji Ki, Gyu Tsu Ki Guo Kar, Da Zam Da Zam Qi Xing Yu. Lo Mei Kim Da, Ding He Mei Yi, To Gyu Ni Mi Cie Chui Ki Gyu Lim Si Yin Bu Li, Zou Ci Min Bi, Chu Gui To Gyu Le Bie Zun Qi Bu Si, Mi Cie Gyu Lim Yong Le Bie Zun Qi Gyu Ri Wa Yu Ji Song Bu Shi. Lo Mei Kim Da, Wang Li Hui Yi, Chu Gu Cang Mar Jiang Zhe Ya Bu To Gyu Ri Wa Yu Ji Song Bu Shi. Lo Mei Si Ki Zhung Mu, Hu Yu Han Ki, Yi Gyu Nan Shu Kian Cang Mar Jiang Zhe Ya Bu To Gyu Min Dun Shu Gu Yin Si Xie Bu Shi. Tan De Sar Gui Bu Yu Si Ni, Xi Zi Chong Ki Tu Zhin Ni Bu Yin Bu Tan, Yi Gyu Juk Ji Bi Zhong Zhe Zha Bu Tan Dun, Ji Lu Ni Dong Zi Chu Lu, Gye Yung Gi Ji Gyu To Gyu Juk Ji Bu Ji. Lo Mei Yong, Ren Ni Gi Lo Lu Yu Bi Lo Cha Gyu Chu Gyu Min Dun Shu Gu Yin. Gyu Ru Ni Tuan Yong Kian Lo Mei Cui Ngo Dong Ni, Sim Lu Lu Gi Nan Wa Xi Cha Xing Gyu. Chu Su Ka Xie Gu De Bi Kim Da Ki, Chu Gui Dun Tu Gyu Ni, Min Dun Shu Bu Shi. Nga Di Si Gui Li Li La Zi Lo Chi Lo Mei Dian Zin Ha Mei, Yi Gyu Juk Shu Dang Cha Bi Tui Ti, Chi Wa Chi Lin Cang Mo Dib Tu Bu Ti Ni, Lo Du Bi Xi Ji Sam Chung, Xi Xi Bu Shi. Ning Chi Lo Mei Zhi Xi Gia Cui, Ti Lin Yi Gyu Juk Ji Wu Tan, Ngan Cui Zin Da Ki, Lo Tuan Nyan Bar Gu Li Chung, Nye Lo Chou Cua Tan Gian Lan Nan Ba Jie Si Ma Ji, Jie Xi Bu Shi. To Gyu Dang Xin Bi, Lo Mei Cui Rang Rang Ki Chi Xi Tan Sam Cui Na Cui Gi Bu Shi. Sar Gui Bi, To Gyu Dang Cha Ji, Ka Ri Chi Zi Yu Tan Xi Chi Bar, Lo Mei Su Nam Chuan Zong Gi, Ni Gi Bu Xi Nian Du Du, Jie Xi Bu Shi. Cham Du Lo Mei Cui Ling Ha Cui, Ren Ni Gi Ga Bu Qie Bi, Xie Zhong Gu Tan, Neng Mi Tan Nyam Tu Du Zi Yu Jie Xi Bu Shi. Lo Mei Zhi Xi Tar Ge Gi, Pa Mei Ni Gi, Nye Tu Zhin Lo Sum Na, Lue Do Mang Bu Nang Chung La, Gyal Zhong Qi Rin Zin Da Ki, Cha Ro Mang Bu Nang Chung Bi, Kuan Nan Bar Tu Qi Qi Xu Gu Yin Xi Xi Bu Shi. Lo Mei Cui Ling Ha Wang Ki, Dao Cheng Tu Yu Guo Le Zhong Du Du, Jie Xi Bu Shi. Cham Du Lo Mei Zhi Xi Tun Zhu Gi, Ba Er Gia Dang Zhong Du Du, Jie Xi Bu Shi. Ha Si Neng Chu Tu Zhin Sum Bi Lo Mei, Ni Men La Mei, Lo Chuo Cuo Tan Nyam Zong Qi Bu Tan, Neng Mi Tan Nyam Tu Yu Guo Le Zhong Du Du, Ke Qi Xu Ni, Lo Qin Gi Cuo Wan, Qi Xi Ye Bu Xi Guan Du Du, Jie Xi Bu Shi. Ni Tu, Zhong Yong Gi Guo Si Guo Si Li Tun Cong Du Tan, Zhong Deng Wei Ge Zhu Bi Ri Kuo Gu Bi, Guo Si Gui Long Gui Ti Cong Du Ha Sa Er Cuo Xin, Zhong Deng Wei Gi Gu Ne Wu Yu Guo Si Li Tun Gu Ti Cuo Zhong Ki Zu Zhang Xuan Ba, Lai Jiao Yi Cong Du Tuo Sun Xie Nao Ji, Kuang Ki, Dang Zhuyang Ki Te Ju Gui Ti Tan, Zhong Deng Wei Gi Li Ge Lang Qi La Da Tun Qiu Qie Di, Luo Dian Yuan Mi Bar, Qi Si Guo Si Ding Se Qie Ni, Si Tun Li Ji Da Wei He Ba Ki Te Gui Ti, Guo Si Gi Gu Lim Yong Tan, Lu Si Ka Du Nyam Zhi Tu Bu Qie Ni, Guo Si Te Gui Ki Mi Ga Ren Xin Tan, Ti Duo Ren Xin Qi Ru Dang Di, Guo Si Te Gui Ki Nu Bu Kang Li Dun Gui Bi, Ni Su Nao Ji.
5: Xi Zi Chong Ki Sam Zhu Zi Qu, Dong Gar Xiang, Ka Da Chong Cui, Chong Mi Cui, Qin Li Tan Tun Bi Guo Ni, Xiao Guo Te Bi, Ge Sar Ya Bu Chong Yi Bu Shi.
0: Yardudu, Shizi Saji Mangchiwe, Shogo Tizam Yawikizar Chungmigang, Semju Zichu, Dongarshan, Kata Chongzu, Chungmil Hakdor Kimki, Chungana, Debe, Shogo, Gizar Yawu Chungyubshi.
6: Ni,

0: 레벤저 사비 쿠이키 리카기 쿠류 송용키 체리 캡베 제고비기타 콩도 쿠이키 키레타 망초 겐캄 쿠류나 슈규 치드윈 제규임시 니트 벵근 종키 센제 순사르 최디탄 세딥 소비 최대 제신 유티게 서버토타 창알 치빈 넘식이 캐치타 송디 체니 센제 리 망부터버 마세 자순 첨지타 세딥 두체 최대 제비 군투타 지투 센즈군비 간에 세우지 니트 허자 종키 하간 총대토 열투기 총추 천초기 망편 제고 비호시 제군나 레튼비 면주 견주타 신편 커습 팀루 팀수 제기 조지 제부시 니트 닝트 총키 비수 칸키 세리 켜데키 조퇴인 제고 비호타 제군나 레튼비 추구타 김다초 민송 시제러브마세 민송키 조호제비 르미 살좀 제고 비호시
1: 개용기 지구 도교 드린 조지 도교니 신윤기 신제자 민발
2: 为浪子寻达人。

0: 민안기 레게 뉴체 마로 조다 겐괴주 레베 착전네 호베 녀가 포로조스 년년체 유나 전수 탄라피다 겐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베 겐송규 서윤은수 나고 데루치베 토나툴라 옵징우 대외디 전수 탄키 셈상기 청와 중네 꾸라 대탄치 유주탄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총강도 핌네 리밍안 배주 전화 쳐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쇼탕 중매 검주직 내줘 미장라 채취 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배주 덤지기 예 총강도 핌네 루주탄 리밍안 렘바탕 배주 낭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 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조지 응안 안니추
1: 링고 딱젠기 흥고 디 권제 칠을 침부인 땜부제 능매리 심제 지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는 예 링고 딱젠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2: 허브지게 바타 너주 된바 나 강부 속이 너 공 대부 메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주위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하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징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셔브주 토네 게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핀네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초
3: Smalling Gun Kamsa, Munzi Chevashin, Sawad Yirinia, Rangjung Ki, Shergutan, Lugutu, Chachu Yangs Pubjuta, Lakbar Tu, Ti Junin, Jugji Nimpar, Chachu Pubju, Jung Chua Masse, Lakbar Tu Medozong, Gizabu Masse, Sachar, Chapachuan, Chachar, Par Pubjuredo. Sibjemuni Shubin, Togong, Rangjung Ninjata, Nogju Uyuta, Shergut, Chamdo Tisin, Loge Lugulia, Chabam Khan Chung Pubju, Sajakaji, Chabam Khan Jung Pubju. Dinangarigi Shergutang, Sizil Lugu, Tase Shergutta, Loge Shergulia, Jumamu Korne, Governor Tibu, Sajakaji, Chabam Khan, Simsim Pubjuta, Timin Saneka, Jumamu Korgu. Sanyi Nimo, Ningjitan Chamdo, Nogju Uyutan Shergut, Tishin Loge Lugulia, Chabam Khan Chung Pubju, Sajakaji, Chabam Khan Jung Pubju, Tianan and Medozong Kisaba Masse Sacha, Chab Chow Pubju, Tene Nogju Nogutan Shizil Lugu, Tase Shergutan Rigi Shergulia, Nam Timne Chabam Khan Simsim Pubju, Timin Sane Kale Jumam Kurgu. 투송 너주탕어리 시진우규타 루규리아 라구치와 르부 듄키 예윤개뷰 듀마을 체주법의 긴키 마온 최수니주섭시링 랑종키 매도종탕저유 륜지티신 손의지에기 사제카지리아 서신뉴진년과 중체장윤규리도 샴리아 티민키 원더카지 시로나 천관추라 정망부호류 최세양장주시니주서주파르 Tunjubla, Jemmam Kurgu, Trezang Chan Juni, Nishisanga Padre. Samjuze, Jemmam Kurgu, Trezang Chan Juni, Nishisanga Padre. Kambar, Jemmam Kurgu, Trezang Chan, Sine, Jogye Padre. Sagar, Namtang, Rimsi, Jemmam Kurgu, Trezang Chan, Chuni, Jogye Padre. Nedongla, Jemmam Kurgu, Trezang Chan, Juni, Nishisabdun Padre. Chong Gale, Jemmam Kone Rimsi Nam Tangu, Trezang Chan Juji Nenish Sanga Padre. Kongala, Jemmam Kurgu, Trezang Chan Gunenish Subdun Padre. Chayibla, Chab Simsim Pubu, Trezang Chan Joksum Nenish Sursum Padre. Medola, Chab Jung Pone Rimsi, Chab Chung Pubu, Trezang Chan Jugu Nenish Suru Padre. Nangzong, Chab Simsim Pone Rimsi Nam Tibu, Trezang Chan Juni Nenish Subge Padre. Kerula, Chabchung Pubu, 穿在人家军人的你是怎么去拍的？马尔卡姆拉恰不穷破表，穿在人家军人的你是怎么去拍的？江达尔恰不穷破表，穿在人家军人的你是怎么去拍的？三年去了恰不穷破表，穿在人家俺的居住拍的？ 你们这么忙不可能人品恰不穷拍表，穿在人家新的军啊拍的。少总了恰不穷不拍的人品恰不穷拍表，穿在人家春的酒店拍的。干儿总了这么忙不可表，穿在人家苏的酒店拍的。给了南天的人品恰不穷拍表，穿在人家进的军啊拍的。操钱了南天的人品恰不心心拍表，穿在人家进的酒店拍的。
4: 想不啦，有可能真正可以去，能信我的学习。不得啦，这么忙不可以，穿在人家酒店里你是自助拍的。严重晕错，这么忙不可以，穿在人家新的酒店拍的。南错，南天桥，穿在人家店里酒店拍的。长松错，恰不正我碰见人品恰不穷拍的，穿在人家酒店里你是自己拍的。 男家把娃儿，男天的人品恰不穷拍表，穿在人家九岁的你去拍的。敲门两面干事情么？这么忙不过，穿在人家新的你去拍的。三月了，这么忙不过，穿在人家九岁的你去怎样拍的？看人不起，这么忙不过，穿在人家新的就过拍的。天天天明总他充电卡机给，能信我的思路呢？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툰바 박보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둘라 주 낭초 위방 박보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체리민의 박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치 위방 박보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구리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0: 안디 직 사소는 약수초는 디쇼가 다 추이기고 간가 사네 쇼가 야라는 건다 많이도 기고리
1: 아 당가 메시지 하나 로 주루진이 진족이 당가 메시 드립이 뒤로 있는데 다치 그 가시 치료는 메시 드립이다 메시 드립도 강다 다치 그 메시 안전도 강다 고치 최신만을 봐 즉 안전 맞지 제제 디지털 전반의 민기 통신의 냠제 아니 즉 슈가야 메시 사업지 디지털 전반의 안 고치 통제 양답지 멀립되는 요소기 제가 민리야 메시 디지털 전반의 소소련이야 참비 메시 드리더니 제접시오리 메시 그 좀 던도 좀 있는데 단다 상관사지거를 외도로 쓰거다디 여백의 메시디 된데 임르나 메시 좀 거고 된데 저원이네 되죠 말까요스나 코치디 자마를 시골이야 토테 그러지나 안 메시게 단다 상관게 코티디 껴노래 디 껴버지나 안민 통화야린 정직지리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고 이해발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간다 메시게 좀 주신 다야디 계집시고를 했어
0: 메시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육사나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테 퇴근 힘도 답도 영향을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공급 군사 여러 봐 대인지 민지민 가리 양가지 치폐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투 인데 네믹시 뒤에 이 막고서는 메시디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이 단 용수 맹가리 양가 폐우래 그래서는 메시에서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좀 미리 이 링도 세시셔래 밀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직구어 봐 야 맥시 카니어레 근데 튼두 부 가지어 첸데 멤버지 근데 맥시기 시어거든 멤버스 맥시 아주 주인도 좀 막 흔들 수로스나 텐다다 돔다서 시어레 지다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맥시 그 시어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분부지 로가니어레 지다 텐다디 인도 좀 봐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시네 수를 연주도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게 근데 제 사실로서는 한국을 냄바 여러 봐.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냄바 파크로 봐. 되는 시치 제 사실 근데 인도 좀 봐. 그나서 밤에 딱 간제 보고 딱 견할 다녀 먹고 여러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민가 이제 메시디 파르 미시우레. 나스 카지게 다 연결 피드 좀 이렇게 또 다음에 시티 로스 무슨 순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디고 거의 맞으면서
2: 그래.
0: 세상 천대 멕시코에 개침 수지래.
2: 네 세계. 때네 길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 도도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디 쇼게네 권다부터 개개 대비나 야밀이야 뉴그리스. 다 롭조치야 그 되저디 멕시디 다시 마유 엔데 스도가.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디 길랑우네 미도주이나.
0: 먹이운도 주제 인지 민지 경고래 쇼가 야라니 건다 마녀 부도다 얘기를 하면 돼 주기 때문에 같이 다시 열봐 근데 메시 들어가 야고 지시하면도 가지게 이제 숨기 예 보고 메시 견 미 공도 나 주셔 섭도 교시 이제 숨기 디큰 말이 인지 민지 메시디 텐데지 다 응그닥다 쇼라 응그갸레니 그래디 텐데디 쇼가 야라니 건다 마녀부도 그 답변을 보고 주게 김녀선저 열봐 리젤롭전서 이제 그냥 큐스큐스 비난 들어봐 what di ma to shi pazala che bi na yo ma
2: ra le le ki se ki la bi bi na ta di ta kya ge ni che shan tu shu sa ro ba
0: ki ka
2: ma ya phak ki le
0: na phak ri
2: le le
0: ra sun tu spi ta bu gu di mi de chi re
2: a le le
0: se tu ta tu ma ri kya sa mi se ki ni bu gan ga ha gu re kya ta chi lu nang da yo ma ra kya ta mi de su mi gu re
2: se
0: tu za ma pi ge ko dang gu a ma ba ma da gu de za ba 그런 그 빠르게 무슨에 빨리 지그러다 미 빨리 다 지그러 미스한테 빠르게 다 지그러 레이온도 피가 예뻐 말해 다음에 세트 피가 예쁘죠 봐 다디 뭐냐 봐 우주 이렇게 다 뒤에서 봐 아미그리디 슉슉지 게 워라 봐 어디 뒤에서 봐 미그리디 증루 주워래
2: 레세 안디 세시디
0: 세시 파도다 디 슈 파리인 거래
2: 레세 어너 게라 레세 딱이라 양 드링케스 메시 겸여고 봐 샥주치아 조리 송도
0: 레레 레레
2: 다이니 게라 샥주치아 제나 오네 야고 연아 야문 데야 르기 세시 세가르 진데 케 연아
0: 요리
2: 레세
0: 다 샥슈르 릭타멘데 카카세 요리
2: 레세
0: 미기 단다 미드 나고 셔바 그래서 다 나고로 배우면시 출시도 나고 토메면시 오네 랑 잘라디 당생 없어리
2: 레세
0: 게임은 정모스 그러봐 딩가를 시작해 주워래 딩가 시작해 주셔지 그랑 앙자데 체이기지 아니 디 마트 부탄제 다 믹시드 비게 샤브다 지구래 다디 샥쇼는데 인제 민지 다가라는 거 샥쇼시네 엄제서 대제 추고가 책이 그래. 계란 근데서 파우도 좀도 그거도. 나 계속 계란 그디 셋이 마다나. 다 툴루디 계란 파고 윤디 등금에는 마다니 요리. 멕시피는 앙자 동자 직선데 개개 굽게 겸년이나 디 등금 말이. 마다고 뒤 샥쇼지 가르에서는 대사 미 나로를 양식 루야 쇼리. 내가 락랭가 민데다 집에터 인제게가 아세야스워리 아세야스 좀 봤다 그 명지 계지라 명지 써라 그래서 딘데 딘데 시고 접붙이 그랑 그 체시다 변나 안다 동다지르 계기라 국기르디 미나로루르
2: 레세
0: 근데 진짜 직 먹고 시작도 해야요레
2: 레세디
0: 가르쳐오래 근데 나디 지금 피 지금 써야민도 그래서 엄지 뜨고 동아
2: 레세
0: 아 원디 엄지 그랑 밀 가르 누구도 어디 시작해도 시고래
2: 레세디
0: 체시 가르서 로접게 여는 것이 지르다네 명가 근데 신의 진의 말이 지초가 말이
2: 그것도
0: 보고 미그리데 런쪽 동아
2: 되나네 돈도 파 군도 주르
0: 군도 주르 그냥 샥수 세상에 돈도 안다 파나 야맥시스게 보이 키르와
2: 그
0: 세상 로주용 주주 이제 샥수도 见는 겨 말이
2: 레슬레 세게라 见나 안 게라 샥수도 계시 체차베 제리아야 근데 초아리아 습습 체과 이렇게 있나
0: 당연한 소 별로 사실은 님은 사월 봐 샥수도 단다 다 레스터다 표카바이네 텐데 체네지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네 그냥 시작주 체 차즈데 람사야 로는 김도 알레 뉴쇼레 님은 듄직 드시미가 슈제 알레 엄지자 양갸 양갸 따고르바데 근데 총유메 안데네 밍메 로그르바 계세 표리아 로페서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스 시작주 산 시게하다 샤무 초제도 스팀나케야 근데 만나나 그냥 비가 소소다 바바데 마치스 사르바 디 야고치 스모 토나 아니 딩갈 만지 레스모 녀르사브치 그래
2: 레레세 로로라 대체나 레스키라 딱이라야 드링케스 부카지 무도 번년데 도가
0: 레레레
2: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라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아야 게라 면주르지 근데 제고면다
0: 다데 인데제다 부카지 하바도 푸도 보면 채나 딕스 푸딕스 망아서도 로 nga chu dün ge den de gung ge kem yeb che lo sa san ni ji ge chu shan mi sa bra shu zhe leng ge kira tan du su ya da ngu du fo da di che di yin yin ji min ji da ge rang ming men lu nang ge ni bu ha re se dun da b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mang ti na ge ba de le che ne le da ngu du fo ne bu de ge chi ne du yak shi chu na kim da ge xiang mu ju yo na ni me se jo ba te ga mi le me ge che ni bu ha re se ni gu mi xi yo ba din de kim na ne ya ba re ba de men ju chen de shi ma nan ba ming meng ra su ge ga kim ji su sa shi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n ne di gyu lu gu lu su ne ne ya ko di yo re sha to ge ta bu go mi le ne ya ge na zo meng gu ne ge re che san jin na go du ni yin ji min ji am ji ra mi ra am ji za pe ji ming me lu na di ge chim re sha
2: shu zang ge da di ring ge se cha we gan da 대바야 chilo ge menga kasakhariya mingme mangpo chi tsongya duwa.
0: Lari, lari.
2: Da dinja yang kanju munju nyua yo maari riba.
0: Mingme sada kanju munju je lu na yo maari. Kimza kharaya sada na mingme mangpo chi diri khasore, nazara ande khasore nyanga chi aya da dinde.
2: Lari.
0: Kaji kharaya sada da disung mingme yo riba. Da tanda gyagay gyabi yana rangun la yas riba.
2: Lari.
0: Yoga mi sube mi ju sashi yo riba.
2: Lari.
0: Tanga nasu dinja lagi mingme yana di sada gyurin zilu ndigri. Lari. Dima do ben cha shana 경과 가진 내는 동안 남행가 침에 밍매도 편부 싶으추라 뒤녀제 루다 송도와 근데 제제 학과도 미겐베 밍매 부월로야 손제 제나요 말에
2: 레세게나 레세로 제나가 다치네 게라 보고 춘주 두경게 소에 넘어야 밀이야 딱지스 님도 송교 프로젝트 괜찮네 야고 했나
0: 다 이제

0: 탑시 요마라 디마다 다 약수 전화 뜻이라 로기 요마라
1: 네세 네세 그럼 다 챘나
2: 그린기 레전 딜라야 로위 우글럼 최상 동위 린종 로부 예연기 상라 대과 셰바디 로규인다

0: tiring anzu loge ba zhu t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e kandere dos daga zhu
1: de shabsha zhu ode chik tsu dosh daga na ni nang dwe
2: ke wo shush tu ba la
1: na ze
2: yang wo shush tu
1: chenu lemba de tibu dwe
2: ta di hao ma sa ba la
1: di loge ba zhu tam ani kiran liya tuya yi
2: na se na se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레시텐데 로지바도데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 홍티부 메프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니 춘춘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녀디 당키 칠레 셴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비 야메 나츠 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베 대신 잠배 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당 퇴배 고네 너콩을 장자 체디 내부당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겐배 고 나와탕 구유콩어 소키 너콩 미데 와 나초 용뇨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폐탕 리미토 칭비 루면 추 냠린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칭비 당토 폐탕 균통 야매 니리탕 대외 정신키 야매 니라 편부유 Yame gimbe, naga gu tang, na chu shurwa, chi tsor nyamba, go na wa, gu yu kwa wa so ki ne da la, mi xe ki pen yu dian yu. La se sa ne, la se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u bu sar bie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 ba ang chang, le wo ge gu chi, chu sum gu chu sum. Si zi sa ne, si zi sum chu zi ku, zha di gi lam, lam si du kui xiang wu ki, lu mu tse di kui ka c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Ka ba ang chang,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si lewo lewo. Loke sanye, loko chonggir ne 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o ge gu sum, dun nga nyi lewo, ge gu gu,

0: 다다 카마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 균진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주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추
2: 中国真的太好了，刚把困巴达个，上不掉不远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掉不起死人那些。
3: 那去年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跌单了，送家投入的吧？
4: 也没金边能空地不买不汤，过哪过鱼壳，所以也没你春天时脚步轻皮糖都皮汤。轻皮糖给春节轻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边，最新给凝聚来这边，免去地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给多不冷，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白汤，那空垃圾就只没过白汤呢，也难上头。
2: 三年，他是娘前郎富康面康去，年头不是被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邻国大建个很多的关节，吃了青皮呢，点不接，农民来生产节节过敏多，人接，那年刚不点面子，几俺人都干了叫啥？他的人呢？邻国大建个很多的关节，全部也过几个人的。
5: 林国当前很过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也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过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电梯上，一路看着，打不干不动，都不是电线，距离全困难，打不落那操心，一个人。

다와탕 고판 교수 니에브니 오윈 크리티 수균치 샤와 소사 신경식 임바탕 니모콘츠 따박가르편 낙습도 샤와 소중 지기 요지 낙습기 자레 등이 샤무 토쇼로 뒤 다와치 다도 따박가르편 바꿔 수유도 지기 돼요 콘츠의 균된치 레가식지 따박 가베 박베 녀크 챤라 충중 망부식 소초위 따박 가부탄 제베 소제키 창자 치슈 고르주나 오윤케리기 규제케바 장샤오리지 장샤오리기 파자포 규창마 게자 한사르케베 따박 가베 박베 소제레 푸두 중웨 소제바 창마샤다시 따박 가베 순슈 체체시 싱바 메베 금시메디바 박베 곡슈투 로니바 나포르 춘조와타 로숨바르 립듀 라리앙 빠바사모

소가 개베 뛰어야 될지 니소 남자의 캠비 남담 링체니 초의 노베 렁주르체제 진용투 송니 갱은 님이 나서나 초대체세 구유타 세리 고든치기 웬디 감시체외 근글림니 추가 마르도디 남담 링체 카세니 충어진 남담타 식도 제디 담세 차세식도 조지유

지기 추차르법에나 담자 서바니 라리앙 담세딩니 요구뷰시 추가제부터 뒤네 난담키 링제식도 좁디 난가르탕 충중소 자지속자초 제베 김시식 준기규 로다르티가 네뷰 람쇼르키 차보게 귀케웨 디루 차보수 파케 덥차 카장 티니 돌하스기 요직 대종근 덥차 지돈보르키 나차치 하시 게톱기 뱀바로웨 난담링젠치 담라 수슈 라라지 진지유지 슈르균 제바메비 끙추장부 담자라 제미기 수슈시 진투바충라 오알 군의 담라니 종교 남해 난키 뇌매 남발리 슈지 정규타 초규기 배조이릉 신치 깨카마라시 인베 민러 이시엔 담레 쿠탐보 시에스 태양 마오리 길리 상부디니 다싱안 리네 눕초수 교용디 무다 맹은베 홀롬비아 자다양베 코아네 쇼른두디 테니 람노 테바신도 파르교 수교 고레 듄토 육배나 갸그교기 추균 링부식 초비유 마오리 길리 장베 추균기 구구니 추슈 파르기 대게링 제라 동미 숨겨 죽을래미 왠경 대갸교기 슈균 효용 동체 동미 동타라 생기유 정수태 소개지 된도 갸그교기 장부와 퍼두 출두기 장부 세배 된유진 정규 팀의 존바보 라오스의 나무와기 정수탕부 세배 천년 수요유 마오지 길리 장부의 구쿠니 다싱안 링지 균의 퇴용시 열두 급수 샬루 추구기 툴룬 네모 디큐두 땅 철준다와 숨시 잠시 참미도 법지 리수코니 육주 장미 되네 리샴토 교용기 타르자당토 추제망부 뒤비 장부시 처지요디 테나 마오리 길리 장부 추비 장부 솜동 하타 지웅 앞자타 추유비 Tishu Nunzin ki Shurgun Tale, Zatan Dini, Chami Jenshidu, Junjin Yuela. Tindar Ngowe, Chami Tani, Chujun Kiwe, Tsui Mata. Yoshon ki Chami Kani, Jetu Jamde, Bangshun Yambutayi. Tedindu Nuluta, Sokwe Jagurkin, Zepar Jenyu. Teta, Nunzin Cheya, Tasu Jawashi Dubbe, Yigar Onwe, Tange Rimushik Dartuna. Shudar Khyokbe Chukyu Ngomu Tini Nuchu Gyonggen Ki Noshu Tawu Yinxin Pargyo Tsurgyo Ki Chulam Rinpyo Zana Pusum Zomche Ki Chukgu Tang Yobbu Mangbu Chukla Chomu Tang Sashi Ni Lakdang Pongche Ki Ni Chamge Shin Sashi Kyang Chubji Tini Pargyi Tukche Riri Shin Seso Damse Dewe Ngenchum Shikdu Kyokjiyo Megi Tungdab Chewe Che Chamune Che Chewe Gengue Par Dikyu tu, chowwe gyeto bian barwe, zataan ki gyeka malachik junji yu la. Tishin chuwo tu, suishu ki chukbe, jikden shien shik yang yu jing. Chungwe ni, dabcha cu, dian dian ki shing kam shik jing. Tadun damza ringbu, zasib ni, Khunzu Chirabbe Dita Puyu Tiri Chowwe Suchu Yuebe Zito Gyatang Nishulhani Jigla Jigde Ngang Sargye Yungiyu Misu Hulun Biar Zatani Zamni Togi
咋当养水产行了运进去的。苏瑞基巴塔尔金藏尼米勒尼米勒帕尔内地错解析。咋当给口碑金藏给但我扎家堂如果唱七多年的话所有这些。说不完全原来全呢咋当你昆虫也钱得不到曾祖你昆虫妈妈得不赢呗。咋当他曾祖你不推梦托呼伦比尔基说不普助请你去遵守他所有这些。端过你我们看着谁最为突击行事。在天天起扎实开度也不对起参拜。我们了索家先当一碗解决苦格托把球。中中你米克诺维。中中去做南极索达前天天天马塔图年达当。

남다 체장통 주기 청루 우르도 당외나 자단 친구 디니장 군기 좀 군기 좀라 녀외 부시니 군헤라 체신유라 저동남니 세포르교기유 튜티 급수 충조초 세리만 불하미 충조초 교수체니 후슈람도 체긴 여지 콘세 포르교지 규람다 레와르동미 니츠 솜돈 잠스기 여베 유럽탕 이시에 루규도 근거 제시 여지 상류 지거 속도 라리앙 청슈디 람도 체규 기여 가이세나 충조기 내부차사 지찰 내 직장 인디 루규토도 콘조니 튜닥체기 잡순식도 지신 여부시 베나 세균토 튜지진 유로선제도 부딘바 강자 쇼르시 부디에바 충조 혼내 프로 고고바 차르시 마잠판나 정유 사카르 부시 세수유라 김이 종근너 수 총총이 티이 계외 벌써 여기 테니 종과 추 퍼유타 파만 변치를 장비 최심 존재 시켜지 총총이 세세니 로니 슈잠 시시 세소 체크 잠니 네버 세시유 지각 점리 윤초군기 총중치 숨하 난기 숨차직 잠니 차르젠가 홀림피아르토 로기여디 디카르콘즈 닌첸군도 전신비 퍼시 주무디 여배시

사당 토도 추락 킹시 정주탕 최위인장 모수 양웬 담제 킹바나 투민키 자당근 담제 킥한 말아치 초비라 중어수 거큐 제제웅기 낭배 지사르투 르시 예배 디니 투제소 제제속차기 신캄식시 콜롬비아 자당 양부탕 아르헨티나 팜부스 자당 중국 신장키 나글라티 자당 나소 실링고리 자당 제라 잠니토기 자당 침부시 시베 체녜유 디카르니 냠지지크 로스 세리 링네 전주기 경외라웨 송교타 제 처미지기라 디카르니 에시에 창샤니 오스트레일리아 파 내부 진행기 규제 송급자계 처미직양인데 내디니 홀은 세우타 대니 고르키 담사지 홀은 세우이 시야견러 동민유주니 도라신배 대니 종교 세우초바디 낭소토강기 세우체쇼티이 낭소계지 된토 加速德部 秋西北权益 호른秋尼 中国城域度约别 且感谢其为 仇外人行体 能是一段别在当行事 그이디게 노래 차바법제了 好命숨겨니 也지삼리 생기미 강달天수 진짜点那야 호른비尔초갈 유와지차를튼기미 태양 다란 오로메 자다니 모자르치웨 능주이티엔강 네티르 교류 차바퍼마웨 급수 수주양 다란 오로메 장부니 중우계급 예비 예참장부 에알구나 장부에나 쇼르치니 타르갸소 에호체게 난토 균주기유 원장 태바등급 다란 오로메 장부 쇼르균체디 호른세우이 쇼르균치르교급 매진 감세 난콩기 최우식도 체기 유구태산 매배 추문보 체기 훌른 최우이 링텐 최우 폐치와 타 시계체외 충점기 담라 주보시 최우어기 장애나 마보 교류에나 훌른 최우이 뒤퇴 레바타 앙가르타 충주나 냠종 앙니 내부 전도 체지치기 다시 잠기 제수 퇴제 치출락 잠시기 정리 소용 챙겐지 내티네 카체디 어쩔 군기와 풀주 지가 퇴제티다 라리앙 호조니 홀은 수윤담투 푸르용니 네딜 지르바 기베시기 돔지 제발싱은 디카르 초대 진겐키 덥차리 큐엔돔베 니게 십줄하 유베 디게용 덥차기 나자치 학삼 신기 유진 대나 계급기 존의 송급 덥차리 축주리지유라 대체기 망타진니 치 자동적 대체이 부진

Lokomor, Sasuni la Tato Chingeni, Riku Shi Kim Teda, Dosu Chebe, Gojang Gadang Sumchulhagi, Shoju Tei. Mitsu Dosu Chebe, Goju Chuni, Yungshani, Mise Chishu Shikti, Konzoni, Chizam, Dang Mitsuwa Gigi Yujin, Logic Tezu Pechewa, Shoju Tsu, Naksipto Se Ritsu Giyu.GR 투 z 니 b 니 샤와 a 기 a 기 투지 임 b 에윈 k 리 i 신 i 추 z 기 y 부 m 신 e 난도 주 n 소 k 치기 r

0: 어찌?
1: 어찌?
0: 나자. 정마사, 정마사.
1: 접히다.
0: 다도 공세 좋은데 좋으니 소신기 접속하시 개치기 대비.
1: 아, 삼시도 봐. 삼시도 봐.
0: 어찌? 상대 동구이베. 아, 제쇼다. 네 알아야 같이 이제 상권다 쓰기다. 알아디야. 네 로마냐 사체비다.
1: 저랑가 저다 뉴유자. 아, 이제 여디게.
2: 니쁘지 않고.
0: 老자. 이다. 그냥 좀 엄들이 세트 그래 줘서.
1: 안주단다. 저지 안사 제비. 수신 말해 봐 대유다. 수신 도스 레버다가 자기 가리네 켈린쇼.
0: 자기 가리네 켈린이비.
1: 아, 디 저비다. 저랑 신세르 봐. 나한테 뉴 쇼시라 요마시. 근도 지도 지기. 나랑 저 냠레디. 저비온 배면도 쇼인다.
0: 제마 직전 냠레 챤라 저이쇼.
1: 챤은 다시
0: 다데 수신디. 네 갑자 제도야 요마시. 계세 소신게 못유나 제대부시 계세 못유 매비나 상경아 통교지 제비네 켈리아 요마시 이네 상라상 난다다 나라즈 로마 조병 올 때지 네라 소신 토주제 고건 로고지하기 고급 팅지 제오
1: 아요요 아 저피다 야죠 아 야죠
0: 이네 맞아 소소츠디 시기 거르거도시 계세 계지시디 상게 시가 되비나 지다 전당다 마시 이네 장게 소소마 셉지 시가 뭐 뒤비너 아니
1: 제나 저랑게 라고 망치 안 와
0: 이다 이다 알아도 이다 소소 자게기 따제 뉴뉴 송자 마저 징에다 대기업 송샤 문구 삼자시라든기 나다 라오쇼이니 뉴슈 제부도
3: 수신의 류 탐구 대부다가 중재 시비 첩선디저 첩제 원의 교초였어.
4: 첩선 탐구 첩뒤 정인의 첩뒤에 미제 증거유 이내 탐무디 무사야 라자 교르샤.
5: 간내 시에바 미팅유 수신미나 탄당 외마도 미도 서스 첩미바 하고 매브자. 차제 미는 대조 무슨 역 추월하지. 야고 첩비스니에디 수신인데 처가 속수지. 첩보 신다지네 수신 야고 첩비스는 용도에

0: 윤구이
1: 쇼부들이
2: 쇼부들이
3: 쇼부들이
2: 쇼부들이
1: 윤구이 구이 링스 차윈다
3: 예스
1: 터지나
3: 쇼부들이
1: 문에 심부스도가
2: 쓰니 튼도 영도
1: 광모스 드리시아 지빈 포업게트 선사 쓰니 가스피저 링게 드리 상소차 쓰니 가스피저 터지나
2: 사람들 이제 초콜릿 먹고 싶죠? 제자지.

0: 나 지동은 내 장아지도가 부딩
1: 장경아 부딩 빠고 일러브러
0: 부딩 오라 강배 구역에 부동아 마치에 죽을 쿠바
1: 오라 나 좀 내오유
2: 나 드전에 니 군인배
1: 키랑경아 좀 로야 켈린주 탄다가 니 쿠비는 양키랑 텐그리
0: 前 오구유 장유도 교정스대오 对啊
3: 여기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어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1: 오글라 올해 커미 누구에 예수께나
3: 오콩아 갈래 최는 커미도
1: 오글라 양형대 주과 대우 저배
0: 장가 그저스 진짜
1: 그라숑대주과마태콘크드이네소우구첨능거지사대큐르민도니미진이네가지지이제당가조우지어구랑기로바용스삼중에아예란테려니칸조로요제랑익세로바용용도웨예
4: 조수신 따주어렌샤
0: 하고스 도스고아
1: 那我们你去哪里随便了我倒也都可把月老太的要大缺些我来个七对大朋友们多去让给老不是呗你这可把隐私了让给我这边老太的要大缺些我给你擦切比接了用对爹爹大姐用过用对嗯呀我给让开始女的啊
5: 아버디시
0: 가산 랑게 킨슬롭초게 칭아 샘셰크 수이 임베 카프세 송가르 친제 닝점드저 유업사르바 어구 정제 체크 세제 신내 니추
5: 어우라 토제나
0: 야실롱 마리 샹게 메스데 어구 야시켄을 롱 마리
4: 조수신 땅아라니 오네 조련샤 랑갈 모르고 얻다 예술 고디오 교진다
0: 쇼뇨 마추 할로다
6: 쇼뇨 데메 니 장안 주나르 부제 카시스 집 옆차 쇼뇨 친수 교고 마쇼 니랄 모르갑다 쿡데 창탐 고이 마동가쇼 칭피 야 니랑이다
4: 아차 솔라
6: 티잖아 데다 클리 동시 거지 치용아 오지 치그리 클리치 부디인
4: 나 세차 오늘 심부시도
6: 알레
4: 조수지 나라니 교수죠 드린 투즈 던져서 없다
6: 야 좋아시대다 니 님은 인간디 비이
0: 아무라가 서브디 심슈르샤
6: 수시 니 자라 간베 수르시도아 레아가 차와시라 민도는 나리 님은 카세시 예수께 아메쇼케 딱바 잘 생구다 눈추세요고
0: 진짜 나 말이 암라 나다 부딩 카사님도 치니 꼴바르게 미게 바르게 브로체죠 네스디 제일 하르 주는 말이
4: 저 나라니 문에 조련샤
0: 오리 老何 봐요래
6: 老何 아무 총샤 나는 대체 제가 친수
0: 그도 총제 네 심무죠
6: 난 그네 주도스디 랑게 심제 총마리 딜레 수수수소 따도 야오치
0: That is Amla, not Winda.
6: Yeah, don't do that.
4: Yeah, so young patron name,
0: not to lodge your marble.
7: Hi, simple bonding game, who comes up? The name is Lady, could you go to tattoo? Do you look pretty?
0: Hello, simple bonding game, comes up, not so see. Now you're on the carry neck to shake in that. Churchill King gets you men, yes, Yamajo. Churchill King, yes, you have his property. There's two chips and men, middle pumpy, middle pumps carry. So that's inserta. There's two maybe on chips and maybe, you know. And carcha to rea.
8: 你看谁给苏西李在上面那度有没有消息明明在其他芒果园里你只去过点点比呢让你要不去苏西这边刚才吐了车间卡车内车下电子的革命领域又不就是下根不知我也要去了吗他当然只有苏西给大难的刘德马记载给苏西的监督都是那从容易你们可在领地过去过住自杀主义所别把歌曲苏西的跟着学校查新民去的预备学生从归来给刚刚的苏亚云呢
0: 普三文就用药给特别叫学的
7: 给了，讲啥子先用着呗。他在哪？张哥来看图呗。看没多。方鹏，今晚你们过了，你捏着了这批水，今天上俺那了，我捏你们多两钱。广大里头，我捏起了咱们家去，干么大车子？急了，我捏拿了两水呢，捏哦，小爱大小鹏，亲亲你给得多，这个这边。
8: 这个这。

0: 동서 뉴메 봐. 메. 쟤는 걸을 잡다. 이다. 오야, 저거도 야, 저거도. 오야, 바가로다, 바가로다. 상은 너 웃어 메 봐.
1: 오늘이.
0: 계좌 전에 듣고 해.
2: 또.
0: 상은 담에 들고 와서 지죠. 다들 이렇게 유배.
3: 린다.
4: 자, 둘이.
3: 피터 레샤고 고깁샤. 술래소.
4: 저 피터 건조를 내리시기.
3: 건조에. 네 치저리.
2: 어찌? 찌마사. 개찌마송.
3: 개찌마송. 더비안 네 코페 페민도 피다 나로 두게.
2: 두.
3: 저 피다. 네 랑게 가시 체가 코피 뉴유. 지는 메바. 워먼 메바. 대샤인다.
0: 어찌 장디 제약 나 코피스다 뉴샤. 둘이. 장게 차오게 라메바.
3: 인식 마리. 수수도.
0: 아, 메니 역시. 네 장아 좋아시라도. 장되다라 야치로미도 봐.
3: 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 Masa ni cicho kerung apa sonda? Saya yang orang ni Yesus tiap cakap yori, Yesus yang orang ni berdia ke pinje yang orang tunggu ni, yang orang kende ah.
0: Fang jia sa he.
1: Ya ya, kering dah.
5: Sudah sudah. Yong ah, wait wait wait, kering cian yang orang tu
1: ke? Yo, terang sudah dah, dia cian orang tu ah.
5: Cian wo.
1: Ya. Dia讲的用对
5: 啊！是底下底下底下，找不穷这点人。
0: 喂，老子！
6: 你让我去问一下店店长，俺去房价啥个那了？
0: 把力气往上去。
6: 你让了是不是咸鱼？
0: 他那兄弟干那晓得？
2: 用啊，安心些，等他他钱啷咋用说？
3: 卡了谁多？
2: 皮特个，房价啥个那了？把力气往有时个。
3: 爹，俺就去多瞧着呗。
2: 俺说他皮个老着。苏醒看见了吧？日华卡尔顿边的，俺俩是队友嘞。叫房下上俺个是打了，日华去的。

0: 최저. 디니의 등기 빠른 곳이 라직제 라는 뉴비인데.
1: 씨. 장게 나 디제 팀은 뉴비. 나 디모도 서고 말씀 못 거야.
0: 장로스 팀부 여러분.
1: 대제.
0: 최저. 란다 능미 초 총기치나 유브디 나고네 매니르 시기. 콘수 첸두 람산 토야 요리. 나 능신 따과 나 체체 대오 마리.
1: 장거 체지유.
0: 랑게 옴돌레 센치나 슈야 켈림베 발린치스디 녜파유르샤 나님도 치단고
1: 피터가 너무 중요해
0: 카르스도
1: 아 오늘 이 줄이 랑차제 체 녜고블 용줄레미도
0: 녜처제 오늘 얄게 당고기 랑게 나님도 치녜임베 야자 치저 오늘 야자
1: 게리 레스
0: 치저 야시기
1: Julie, yamin na ranye loyo, yamin na nganyim do barge basho. Gus chila kumdo khayori.

0: ti tu tin chi kong zai be
1: ma ri liu ji kong shi
0: liu ji ge
1: lao jia ni xue xue mi da ti ri rang ge ka zui dun bi ni sheng yi su xin ge de ju da de ngup ju la zi suo luo yong ku shi a shang ge dui kan da kong zai di le ma zhe bi ne su xin ge mu tu che bi ni na gong se zi zhe xin mi du ji ma nyam le xia gu ju xia
0: ma shi ma shi zhe bi da ti ka sa zhe rang ge le be kong zai di ngan zhong gun zi le be de ge su
1: Dosti, kanda hengi dosti abdaga, nye gongsi na gyuzeba gechi xie xie nyeji su xin yimdo dangu.
0: Choranga chuli sige kumarba, moran lo dige nala gecha ge chuyo mashi, dili ngan zui misa abdinji chiwa samchu.
1: Su xin da moran chi zho shi, ranga xin gui be. Semla xio la, om duli zendi su xin wane xin tangu shi, qi lo ne gongzai tobo shira zhegi di, 나
0: 영아, 너 스테이 깊지?
1: 저 그래
0: 저런 게 수신도 죽을 때 먹이시지야 난좀 인도스 빨리 잡았으면
1: 영아, 하려고 네 수신을 퇴직을 때 먹었지 다음 사시도 나니가 퇴직도 이내 다음 예디 나 좀 더 퇴직을 먹어
0: 쟤나, 나 난좀 염려도 좁이 없어
1: 너 스테이 깊지 Susu, madia shi tukwe.
2: Zhang nian da nam qi li nye xiao ge ngab ne lan cu tu shi tu da.
1: Ya, guang fei shi tong da.
2: Ye rang zhe bei qi lu bei quan qi hui mei bei, gu mu qing wei.
1: Kene kene, zhang ge zhe bei qi gui di nye jia ge xia qi gui da. Di duo si ne jie zhi xia nang du shi, zhang ge di xia lian jiang tang shi.
0: Hei, pi da, zhou su xin. Gen zhe zhou su, ge xia zai wei.
1: Gem zhi xiao yi,
0: gem da.
1: Ya, du da, du da.
0: Zhou su xin, ngan zui nian tiong ka xia ge zhi ya yu. Zhou rang ngan yu zheng du gan ne lian jiang zhi ba.
2: Yong a.
0: 최진사송아, 연애 제출 인배, 오케이. 조수신, 내 뒤에 가시지 비정한 내 도룹 재미. 저랑 계좌 사다 주제 공무지 나라, 니무지 주장의 랭기도와. 나 뒤에 있는 내 뒤에 가시지 등유. 당고디 거두라. 저랑 랭기 등식의 전시디 항상의 주입자. 냠대시 뉴베 집집에 저랑 항상의 악수시다시 라지기 때문에 배.
3: 내 제시 항상 거야 유매 내 신수 팀무소. 이내랑 게 나 첩시 셰비나. 내랑러 댐 거기 인보다 류 거기 인보. 첩시 거기 인보 셰쳐.
0: 오늘 경고다. 조수신, 내도 니부디 컨트롤 센터에 저랑 CC4 삼 센터도 그야. 뒤쪽도 규제 원도 통모 들어 봐.
3: 나를 하게 미. 네 전에랑 게 예당 통마리. 간이스너 미팅 좀 해봐.
0: 어지. 정은이 드려 첩살아. 전에 내도 소부디 저라 배미기 찌라. 가윤아.
1: 왜 老자. 디게 이렇게 상대 송자. 내게 붙으면 전도 이거는 장가 안 시험 좀 봐.
3: 나 보면 괜찮을까 봐 유명해 니 심수 이내 나 괜찮을까 봐 맵디 니랑 럽쳐
0: 아래

0: 배샤샤나 니니드 드머스니디스 우츠 잡다 장저 퇴다 쉐브 니에첸다 바기 쉐브랑지 더더 지기 텔랑 아 쇠곰 투메 나다 주도마 쉐체 소소 타제니디스 더더 소소 쉐브지 인삼 니루 좀 세마셴니디스 쳔
1: 겐솔라 키랑게 솜부디즈 초에 쿵시다 저와 쳔치라도 가로요 말와
2: 알레고다 알레고다 기라니 도스고아 소소 산줄 좀부비
0: 상가 나 산줄 좀
2: 예신 거지 추마 못 이제 동송 야 그렇지
0: 나 산줄 좀 해
2: 도스고아 진예 도스고아 아 저다 씨
3: 저다
0: 진예 봐 나 레인게 이제 집에 가
2: 상가 얘니 가르셔요 아
0: 가르셔 오래 쓰나 게 셰유
2: 아 가르스 거래 가르주 니얼 말다 소소 니에셰 바뇨 아 상가 나 도구마 되는 용도 그 니랑 켈리 줘 몸 들리 센 차브다가 라니 쓰요
0: 장가 살다
2: 니랑 그 뒤에 계신 유유
0: 무시고네 니랑 니에 고에메 니에 셰브디즈 노브리 승두에
2: 자게 도스 셰우시
0: 그저 셰우레
1: 겐자라 겐수라게 숨부디즈 크랑글레로게 숨부다 참아두고
4: 제자 로스케 버치 무스메 니마스네 라르자르바 규제바시에 딥시 갈레가 수디 바츠브르다
0: 게시 지켜 셰라게 무디 겐제 셰야고 근저나비이나 니에 콘라 바츠브시 규케인라메 근제도
2: 으지시 와즈와 아, 씨. 소소, 상가 생모고를 용도괴. 나라니 로마십자. 말레 균사 요마시. 마세 미사브시비나 야고네 럭비데오시. 디디 묘저사로시.
0: 상가 나 균디 저유나 미신다게 나 제시다 러바 감맵 싱그르.
2: 아, 씨. 용아 용아 용아. 상가가 저저더니 소소 가르치니 됩치. 용도괴.
0: 샘비기부체 간듀치. 마고네 승구티스.
2: 에, 소소.
0: 光大连差不多了，
2: 今到为了他总得随。我光大中华了，俺们那咋中原？叔叔，上不住是先行，你先个月。一年，上大这些南国味，先去差不多，去年下有嘛事，年货对了，数小白给陆一伟问交钱些事。陆一伟，嗯，哈，快速的定这个俺大真绝。地最低，让最没心不上事。年货对了，他的里真的陆一伟给当事给。 리센드 발린 치드 장게미데 넙시스트 흠흠
0: 추디야우도
5: 方鹏
2: 오
5: 디스다 니에 치야슈
2: 알레
5: 테링 안 니드 공세 응우시 개가 주디 카디나 응우 미드샤
2: 你在这儿看啥事多？没。你我的白酒单从买的西面，一年我们你们都给啥不着不？看这些年俺想买这边，让给我把白酒单吧。小艾，你拿完了，等到家里那上三头米多。嗯，搞死他。嗯。当多钱呢？你抢什么遥控的这货上不去？一年让江家姐。 잡라 가르츠비니 산토미도 장제야이
5: 가제 디
2: 가상라기 암조차디 세부시라쇼스 세상예상바 장쌤딩네 가보였어 장게 디다비너 정리디가위 남지슈트샥시 디제송자 니 장상괴 타지비
5: 然后两个字我是第二一个还是去从下这样我一然给工作这个有的下次嘛就可能我想不起给我一名字顶着他都管用的给不用过什么一年啊是俺俺什么了的你不去我去了亲戚两句准小弟做给人工作俺让给给他注意然给错过要不再做我这样嘛记不起啊

0: 别学的。
1: Susu, nye stos keo, nga rani chinda ui la toga chwa, leo mi duna ngas lo chao shi. Tene, yasho. Uzi.
2: Chabita.
1: Chiwe yonbe, susu, nye rang wadzhe xeo. Tinga zu gongsi sardu kenge xabe kyu tse minirji. Mingli chiwe sa, tari shangda zhu li nyamdo ngomdele sena xiu nirda.
2: Chusu xin, kamsa.
3: Nye rang thong nyu nyu shtuwa.
2: Lui chung hane.
3: Rāra dhūwa, rūchū khāne tōnyū yu.
1: Āle, mōshī nīngu yīm shī, qiān wā zhū qiān wī dhūwa. Qiyue tīng wē mō zhō shī, qiā zāng lēg tī qiñ yō mā shī, rāng kē māng sī qiā.
3: Ārā tōng wī bē.
2: Ō sī sī wā mā shī bē.
3: Tātā qiā bē, tō sī nē nīm dō, lā wē zā chī chō. Ār kēn tī rā ngā chū gō gā lā kīm dō.
1: Āle, chī bē rī, rāng kē xie sā zā, gā sōng qī chū shī kū shī.
0: 조수씨, 교재소네 승리의 전기 도로세계 가셨으기.
1: 자고대이다. 지혜, 지리랑 소야 롭센 당고디. 국회 그제지네 다가스 미시달 냠제 제초 말다. 유디 가셨소.
0: 모란티리 치범도 로용과 아유.
1: 응.
0: 녀랑 리야주. 나키라니 강부디 따르주다
1: 유디 디랑 하리미 쿠샤
0: 니에 코드르 키라니 강부디 닝짐시라 소이샤스기 나다스 신두두 데사나 마시네 리다 쳬바 니에 키라니레 메스 타규용베 민두슈위
1: 유디 자게 디제 마시네 용두게 자게 나 이치 제나 마시나 Nye shang na kye chwa. Nye murang da ka chye do su, ting mu ka xie le gu sam chwa. Yine nga, nye xie tu mi do. Rang kye xin se xie, ngu nye chung du ne nyam do sa long chwa. Nga ma jing jing du ka le ka xiu ge lo di ge na, bet murang ge nye chil de bhi. Tung do fang zang sang a zu ya xie do, murang ngu yu se duen bhi. Xia zang nga...
0: Dian zu sang mu nye xin gu yu. Peng peng, rang nye chie do, 阿家小爱的卡车军队民族，我们让来教育吧，我来塞不进去。
4: 这，克林达，
5: 儿子了，到底这是不是呗？这下行不？这个年末真的就是的，年多是那件事。
4: 勇啊，
5: 儿子，到克林达，到克林达，爹老不疼吧？
1: 叔叔，七月听我让找不起没得啊，咱们得这使用叫嘛的呗？
4: 他个哩。
6: 听我让到你们都国中教的做，统统检查去嘛是。三年小改，你我们队里真是有我的理由。你七月干啥去过？请别干啥去是。用不对。那天巧了，我们队里十七八家去搞状元，天天不停的争执弄起。一年，你送红尘的孙主任。 听个年，四十九天前，轮值三班大家可不要紧，不过三天轮也交不了。你们这张明天是签注意。

0: 제단 치주 발린 제투스 마샤 도시 녀랑 라주 소중 가기 나녀디게 바르기는 용도게
1: 되리 효스 발리치
0: 아 접히다 라주 디스시샤 저란다 레로디
1: 어제베 녀베치 도시 디스랑가 소소다도 아우치야
0: 로디치
1: 아니 죽이다
0: 접히다 교아

0: 전에 독된 기입니다. 경기샤 물린 배수고 교백이는 육말다. 시모도 나수 덤가제와 해요.
1: 레스 괜찮아. 기란 예담상 구나시. 뭐라게 나 인주 체니라 시지.
2: 뭐가?
1: 저 小爱 장기 딘데 맛있다.
2: 라시 뭐? 장기 가시네 가다가 주매.
1: 뭐라다 소소지시. 나 못 틈에.
0: 조소신. 왕유 루보토별 나샤. 뭐랑 소유 알고 딘게 민도사. 제자 급제라 뒤주위베 규제 범위신다 체도 뭐죠. 마세 강 딘비다 몸들리 제나라. 미규 망수주시 봐.
3: 제자죠.
4: 제자란 게 군주주 세브 봐.
2: 미디 십진 배치단 톰다 강네. 목조 순이 되기. 돈다 미디다 조지체 제주체 개멀로다.
1: 씨. 녀자 미디 감매 싱그유. 이네디 내가 잠시와.
5: 총대대 본망고 요리 인지 뭐라 담고르베. 장게 가스네 안에 구이베.
1: 장게 흘려지 내가 다시. 님이 뒤주 소자 큐스가 죽으시.
2: 미디다님도 된 감제 도지 제도입니다.
0: 저랑 삼돈다. 뭐라 규음 소자 가르신 그래야. 급두두 바르상 저랑게 구시.
5: 간당아 못이메. 장게 탑시 유세다니 인지 왕윤이 보고유.
1: 아지 님이서 켈린제 행기시다 샤자. 자대도다. 켈기샤 차부터. 계승의 경계의 계비는 너무나 칠로 채우다.
0: 야매나 저랑 삼시지다 뭐.
5: 에. 마가래 거기.
1: 네 시기. 장경훈 나오던 맴네 시기. 이내랑 삼도다. 나라주 제비 사가다. 장순 小爱기 천일 삼다 무슨 뭐. 콘스트게 네조 레이싱에 송자. 나라주 사가 맵 속어 삼나. 렐 하다 주 마시베 아. 아, 지 小爱. 장경아 켈리제 치고디나 쇼다 뭐. 네랑 쇼티죠. 용어도 그야. 창매치 삼도다.
2: 괜찮지? 팅웨이나 장게 니츠제 타균제 마지. 드리 타제야 가리나. 니제라 오늘 괜찮시도?
0: 칭비. 니세스나 장게 르프로시아. 장르게다 뭐.
1: 시. 나 괜찮아 차대. 대구에는 내가 전에 상가가다 기침마시. 상가 예방자 상가디 제비 상가 그룹들 예강 침에 이내 다는 안 외국이. 네 칸을 실례니 방자 상가 양자 조고 승비.
6: 요슈. 상게 죽음에 쓰기나. 네 우주 죽음에. 하도는 방자 상가디 고지야 육세 규리.
2: 야, 장고다.
7: 让给丁这些呢前年两千多都是几个人一年你这就拿学费嘛都特别可怜都不多这次性让给孙小二啥的他们丢丁这些的你们公你最低金给让龙狼去给俺老给孙小二啥的要的呗啊 丁这的要嘛是一年孙小二啥的 오늘 함시 찾아 주기 와이네 롱라니르치기 랑게 신규베 조소신 계세 문한다님도 르제나르슈 던도 속중치 날 케비나 님은 카강우가 카티자 님마시 이네 야람네 모토나 군름네 토체브지
0: 랑게 자 창안러 니 도지 체무란다 소송시 채울었다
8: 이게 감상. 스마타이 덥스네베 구베 추토르 페바가 쓰쇼. 디린 헨게게 자자치 웨젠롱르 카피자우리. 디니 코고르얀다 치미오포 아라게 냠트토 페베 레리 쳇뚜치제 리제 나니 나이 시브디니. 콘제나 바가 쓰쇼.
0: 이게 감상. 마시웨이.
8: 와 판자니. 와 줄리.
9: 와 루이 웨이기.
8: 샴랑안즈 칠람 카스칸의 통규유베 조첩 아랑탐고 소싱르 가스시로.
5: 할로 링게 감사. 나 커커도시에 레센데용야 기분이야 체두이. 나니 나 인스유사 저도 수수신 우리 등규리. 미카지 능시 레센르 쇼네 메인도 최고야미도.
8: 체주 쇼게 군제디니. 만저 레센게 칭아 대시 체베 추종기 메도 제시스 차베 세모 선샤와이리. 그스 쇼인다. 랑카 채용 봐.
2: 시카요. 제랑 씨 세게 봐. 감사.
5: 뭐라니 여러분들. 대롱아. 빨리 잡히네 죽어리. 이게 되라.
8: 小娃哥是雄鹰的，是母娃连接了长枝须了。
2: 看不着。
5: 跌倒不成。我可是可多的专业，真是看了一眼小妹，听俺们几个三马东啊，让给金白，我真是都想得没多。
2: 让老对不起，你来说说许多去。
8: 想给真多的拿了，工程拿不出。我先打劫，看俺所要个真龙拿学过的，他觉得俺你俺一些呗，真过同辈，俺们谈不点都用个人。俺谈不同年了，马金这辈个财年托不嘛噻，苦够着人家苦点钱呗，光我们吃鹅脚吃个托不着。
2: 这鹅脚哪会得着？
3: 刚来看熊哎，
6: 刚来看不多。
3: 年数多少点？
6: 喂，玉婷。
3: 哦。
6: 上个月你找在哪了？去给婆等多点去哒。
3: 用啊。
6: 不嘞，阿家毛了，今天他多你们去独立呢啊，一个得不落的，他的团那边呢巧合了嘛是，啊，这米可就先要是，今天给捉他们三嘛是 ，yes， 今天多点呐，你做啥子？没米多，
3: 这方鹏。
7: 老婆，阿姨，
6: 今年啊，想让阿姐塞不晓得，
7: 这
6: 可真是我没想到，电信没关啊，没说晓得，
7: 这人生有点变变，光景让人没不晓得，今天去干了呗，给那个养老公司没到我家，你这半年个只得来过年三休息，
6: 让个杨家顶起去的，
7: 让
6: 个杨家顶起去的去，
7: 让年三把牛的，
6: 对，上这边，都是姐，别吵了啊，
7: 晓得晓得，他那还过不去。让我们惹的，能丢的这人不多。就这多，加上你休息三月吧，要多啊。可是让我们妈单位呢，那么啥时间到了休息？对的。
6: 我们在工作间，我念了下。小外边大爸妈从这边来的，哪里是谁？他里呢，也没让喊上过宿业。
7: 可是小外边大了，他当要去活动了，我做天天忙起来吧。那个是贵宾。天气了，心情忙不起来，兄弟。他多呢，我让你们多些距离。
6: 老杨，你看这王大雨在，在哪里雨？你也看过大桥这边吗？在，他都没忙过一笔。上个俺哥我全单上门哇。大爷，你看给没皮子？这对意思嘛是？
7: 呀。
8: 整天躺卧，俺躺不脱你了呀。吃个吃些吃上就要的，俺你不同意了，吃些吃个来要嘛的，俺送不同意了，心都别个吃就就要的，吃上才没见到得救的。
5: 年多没点去吃不久，一旦我要为年轻的吃酒的，春节门卫多入吃呗，我再可不也不行。就是的门卫朋友吃完，他的绝对通过签约。清晨三八醒了，头有眼睛吧，他去新建了程序信箱。年多没留守员工，归我再去吃饭答应。

다가 모제 개주 개시 유브디게기 샤세 사지다 출시 고림 디신 터제를 더나 싶지 채우리 니네 수수 강변 아파치 직숨라 수 채우리

0: 드린 냠레 기부초 스니네 야토 야지인다
1: 나다 먹어 니네 드린 사와자 가라 나랑 줄이 좀 먹고 제자 사와자 애면서 가요시 심어도 사와기 비는 욕주 얻다
0: 너 대비치 니가 강 붙인 거 말이
1: 니 드린 심에다 말이 디디나 슌조이네 조피터게 동치 집에 맞제 내가 집에 님은 당구디 조수신님도 희자 띵우네가 앞수 인생비
0: 레리디나 야치니 메발레네 심슈큐니 체규요 마리 심도 로치니 시니 미베트 뇨도 차용구다 라니에 체졸드다 추진한데네 규림용조 빨린치니에게 칸데어리 이네가 라니 쿠요야 오딘제나 칼하차게 딘제세네 제시도 빨린체 친수 워디 해바리 창부시에나 댄줄레라리 카레미도 제슈스그레 말레 차케민도 이네 미수 깨자 쳬바 미주 디리 합지스께 선이 강보 마드네 계지 선교나 리기 이네 녜스로든지 추디나사네 보이 야오제라 아유
2: 나 아 기부슈
3: 디자 따라한 조조치
2: 아 알레고다 라나 고 와이파이 상상 가수레
3: 라가 시가
2: 나 능메니 람스코 우유 라시슈 미에선자 아무지가 수수부 고데드 남자 가수 유메 하쿠 그룹어
3: 기슈
2: 나 락도 가봐 윤 차도네 칼랑아비 야치 왜 장게 미게기 상원 센처 전에 용도야
4: 这不就这样了看不上修的修的这不就这样了长谷学比呢米兰东部是要这不修的我那边人多因为公司苏醒了恰过去的大大人点米多马赛苏醒推荐大大点米多苏醒等的我们队里这几把林奇卡中国是留记了第二大了 계란게 켄세리 몸들이 제일 님가셔질 고마셔.
5: 이는 안전 남자 내주 장게 싱그르바. 토르티기 지수체 개면바.
4: 접접정라. 니 계란다. 좀 뒤서야디. 처음이 담이야 티엘어. 오늘 전에 균도 당초시.
5: 장게 같이 위에 니 고쳐면서.
4: 니 라빠 단도 쉬버지. 비상하유다.
6: 암라. 돈도 쓰메베.
0: 안낭다메. 라 로니 접두 갈래도게.
6: 나 처음에 지금에 몸들에 생을 쇼비 잼스는 능시 저 접수도
0: 돈 가르쳐서
6: 도장가 서게 시키면도
0: 맨 주비
6: 주비 부딩 고바도
0: 선이 치제 이 교리샤 클래스에 잡다 내가 친스
6: 남자 마치소 아 중재 개침 마제 규림 롱주 제돈 주거리
0: 선이 로연 통도에
6: 네 컨도 제쳐 네 전대 샤송 아
0: 네 신스 내가 개치그리
3: 让苏我讲起来先讲过忙子痛擦嘴给用啊是阿姆拉我来若的连起你个大多起给我去让你们这都我呀阿姆拉大熊们的我死们的嗯啊对于让控制了你是对给能没呀差不多好奇给<音> 세동 상사 좀 저랑 매줘.
2: 야야야. 가르쳐야. 수주인사. 네 도리체 도고 라나 대쇼.
3: 수주인체죠. 나가 말해봐.
2: 가르쳐야 시켜다. 저라 남께 세주마.
3: 나가 쳐다.
2: 이제 통사 여러베.
3: 한다에도 그새 겨루베도 수시 나가 쳐다.
7: 쇼카이. 수식 드리니 뭐 상원직 되는다. 네 다치.
5: 你们看巴尔克巴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尔克 라체스를 저게 나왔던 거지.
4: 기랑을 저거 나 좀 해.
5: 좋아체죠.
4: 어, 보무소 네 가봤으니. 왜? 대다 가리. 가리. 장게 믿어제 세가도. 당이. 접집정라. 전다지 계란기 세브킴 고시 소식의 계란을 잼제유 내자 깨지 가르시에 내자 고전티 내자 간다 소식이 변조 스데얼 님지 대배시고 소신다 냠레 난고 공나 인진 아 교육시
6: 호세 참을 써요 도와 라님 교대 미시리 삼삼어쇼 윤초드 닝제라
3: 대자 손 저러치
6: 남자 차가도 많이 역습해주다 장게 아직 쉬다. 장게 괜찮지? 충전부터 켜줘.
3: 이준이 도지.

0: 츠마사
1: 아
0: 츠마사 아체
1: 가리
0: 랑게 고송어 펴서마시다
1: 우지 랑게 셰브세 구제
0: 니 츠마사 러비 다 조규치야
1: 랑창 생명의 지게 츠마사 러싱의 유지 용아 니 랑 삼시 제초
2: Карта.
1: Карта ду.
0: Лото валлене. Тондо ди джали изичи уйбе.
1: Изичи едачи.
0: Мелам карге ба. Ние ранги бангма че урбе.
1: Тунгото, нга пуктым че бакемме. Нга да фан панге джибин хади ягуузи. Чонгни че. Дине чансы гемни. Namiya nimdo dende du.
0: Namiya nimdo degi inochi. Nis dobi me shesu tig marda.
1: Dobi yu gochung. Fangpengge, nindari shenga nilam na dengi sa.
0: Sita, zhisha, zhisha.
1: Mungge.
0: Mungge, mungge, zhisungwe. Sebrashita lachu.
3: Dang dang! Jo su xingge, siyi gui bia bardi kiran zo zhe rosa.
2: Yashua, yashisi.
3: Nyak vashli. Wei, jo pita.
0: 清兵,让俺这的鱼啊,苏西托三米多,给谁苏西了,这么西不了求索呢,让罗有母。可切松。可切松,我那可切松。让个能丢干的嘴没你们塞不着一下。嗯,你先把你切撒下,我做苏西苏话主意。切得让你给我死丢。嗯,严西,拜拜。喂,你让这吃鸭鱼。嗯,让上次给不了了,俺这顶着吃喝嘞。
1: 我打方鹏我现在落出六十多个他都老有钱不吃吃死给不人不着吧顶个年年个浪索捡起来吃多吃死给不人我现在决定不清的吃死给不着呗让个鞋当前呢米吃用不着出来的修不着呗捡起来吃多吃死给不人死吃不吃了你不会吃多老干嘛吃的吃不着困路买不着吧然而呢捡起来都要买的
0: 수녀겐케도요마르스도

0: 게 당토 셈나로 코베 응그디네 나도다 장게 돈베 응그디네 텐다 니랑 셈나로 쓰용이 니 좋아 숨 내게 봐 너치 메시르베 숨 좀 메시르 봐 좋게
1: 며블라
0: 직대번에 직대번 하지 랑가 셈날 줘봐 레라브샤
1: 직대면 쳐봐 가로지 딘제 세순보 대비는 나래진다 춘기 나 니가 셈이다 나래 자샤유

0: 다 가봐 샤비나
1: 자세 봐서 되서는 강사배 봐서 여러분 네디 너니 강사배 니 저월 세이 Kinzhuang yin mi sa ji pi chu go ge sun ge sun za ni de da cha ma ji ni de da chu na ba xi xi su de ne lang zui ge cha meng a zhang ge qi yu ka zui zui yu me da ka zui wo yu me ga ji ji ni ne dong ge ma ji de zhe xie bin ji ping chuo wa zhang a de zhe sta ya ge du
0: sun xiao ai 让个新个预备 没钱能安民心大个 搞不起来前面成千名的起来 一年我这一起预备没大 都是给起写的呀个 苦个牛牛一 干那一年者 叫那一年者 나를 죽어게 도리시 교리시야
1: 디 라디 제 마스타 마치 마시 챤자 미니 부디 제 리미도 디 아니 니 키라츠 지데 고마츠 자이
0: 응 니 셰브디소 이 치스마야 니 첩든 그 제세소
1: 첩에
0: 나 가르친가 제베시고 니 미 야치 내미 주단 신기유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아
2: 这边就看这里啊，不过哪会去？不过哪会去？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
0: me. Tos ne sane shku yong, sani shoge sane de shose shkega shwa. Asta tisha. Thakurama.
1: Rande de ya sui mutu chejo.
0: Nga gonda jile de nye me yong duwe. Sani le sen chuk jibe chela ngani su su su gyuri. Kesi rangka nga der chung du me na nga nyeyab di ne bedya donda. Chima do nga chung men da.
1: Rangku se men di dhe gyuri.
0: 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妈妈是的。
2: 장게 빠르게 오시도 봐. 잠이지게 육말서 얘랑 좀 봐요.
1: 예 발삼 게 잡이. 아, 롱 먹어. 침샤샤. 랑아스 로제 뉴스게.
2: 아, 샤이. 도고다 라시라 젠슈. 제사 너랑 지디 또 스테르추다 응고.
1: 너니 게 제 잡이 봐. 차서 못 겪고 데데야 요 마셔 봐.
2: 나 좋아도 니 제슈. 장경아 두부스고다. 센세세 니 치죠.
1: 심지 제 클라스는 중마지. 디제시. 장아스 로제 니스케 사쇼니 쇼세스 용도베.
2: 나 린 잡지. 장게 교세 하리나.
1: 디제시. 너니 님도 탑자단 시제. 사야 가도 돼도. 니란 수요. 저.
2: 오오.
1: 아.
2: 쇼에. 나 라니 파르티. 컨테스트네 교디 베스로스도.
1: 두게.
2: 두. 장게 나오면 두게. 두치. 장강아 두고 가기다. 네 파르티 교게 온 거. 직사소 네 봐서 해가요.
1: 용아, 쟤네라 여신다.
2: 용아.
1: 용아, 쟤네 사야 가리 유매 다 같이 온 거. 장 여신다.
2: 오케이.

0: 소시!
1: 예예.
2: 샘슬라, 야면 님도 쉴.
1: 이라낭 매들 봐. 너비 야우도 권다지 날 시피 주다니. 샵스시다 추추추 샤스와. 제르서다 야우셀라 봐. 니 더캡 제비나 유보 챔버저리.
0: 스니즈라 랑초스도. 토도 랑반 니니고 바로 가서 줬어. 드레진 알로치어리.
1: 랑롱도 찬의 랑네 튀지. 나다 좋아 그러래.
0: 니 야야체 라냐비. 토도 랑게 질레롱 제체.
1: 대도다. 이 가래. 니니에 푸. 니니에 사우응아 서브리. 로봇업 갸 라스. 라나네 되야 가래 아.
0: 나 가서 니고 바르게도. 랑게 나 동중아.
1: 랑게 니고 혼자 자세 받아가 치면은 니랑 누구게 그룹에.
0: 요셔. 다들 남사 니나네 카제로.
1: 용아, 따당 아이 클래스에서 도스는 그니 랭게 죽었다. 저. 아님도 샘사죠.
0: 나 죽음에.
1: 샘솔라. 기란 부고 나오더라 마찬가지 용도에. 디링 랭게 죽사서나. 참무 죽지브지. 제만에 랑아 따고 삼네. 년치네 데니 클리클리 롱취 시규리.
0: 용아, 니 치죠. 이네 랑게 나 치엽디죠. 랑게 김제 주의.
1: 칭피, 나 시기 좀 하시나 아니시도. 농사도 하고시도. 머신아 뒤주 해팔 둘러디저 코네. 장게 나다 자리 잡아 마요. 아. 둘러져. 숨기시다.
0: 여보 잘 지내?

0: 부디 몰라 피베
1: 조수신 조수신
2: 그제셔도
1: 조수 죽지 있음 줘도 달로토 안 있음비
3: 부디 언니 녀리야죠 오라 레지 삽손자 피토마지
4: 아케리죠
3: 나로를 구대도 응거
4: 뭐고 저리 마요 비는 거 이제 덩매
3: 도스치 콘르시에바스 피 카바도 다초지
1: 아차 소라게 카바니 님바꾸기
2: 하이 부디
4: 오글라 기란 피 조유베
2: 어 승마사 부디 오탄데 레세바게 치유 로투스 마제
5: 이네
6: 기랑게 마켈리죠. 켈리비 이네 부디 라미세게 라타라 가비요 마르베. 두스치 오고 레세네 차게 품보시 탑체니 잘 라타 제우 용도에.
3: 코충아 어홀라게. 부홀롱라샤 샘르샤오 마리.
1: 列车差不多呢，那你让两个幺七，大哥马叫西西的这马骑的，大哥也注意，谢谢您的。拜拜。周苏西，杨明都去，年年了，叫他多做几把行吗？
2: 嗯，用啊。周苏西，
1: 仓库这只现在我总准备。
2: 中。
3: 玉婷，
2: 上趟的俺才是个，到时你年底工资的图嘛是呗？
3: 让你去看了还没年薪嘛松，一年年都是得对培训委员长话语着。老弟个呢，年工是啥啥土么穷，差么地域，让你来培训当的。
2: 呀，熊妈是，你让我来年牛妈是，可是让我来边呢，俺屋里破旧妈是。
3: 让你 Google
2: 了。让俺要不得这些哈哩呢？
3: 看意思呢，让俺女儿呢开心不起来。你给？俺让俺不过下。
2: 可以。
3: 俺女儿因是被李正给弄死，马前这副帅的，他就真多了陪伴个是兄弟。
2: 谈到很高兴的事不的呢，你先从中间俺那做出点区别，塔山在这哒，塔山村的，那对塔山人，你打。你查解决塔山的哒，路易为官最得不的塔山的级别高一。嗯。啥用都会啊，你也该来接接伢身边，肯定是接不来。
3: 你咋了？让给俺切点做，处理个也是些不嘛。
2: 什么事啦？既然不会拿我的这么难用的，替你两个留出钱差别钱了，咱们就这不的，今晚的让俺大哥三的。
3: 年轻干的店里可里可里，弄去去的。一年让给俺切点做，给不吃是主意。孙小爱，让给叔叔他们在这地打，到底他们接不接不赢噻？嗯，他哩呢？看意思呢，俺妈经济，你得比他这个他这个真最低，出不起。俺这最低他们钱能用的，先出出去。
2: 俺没听有。
3: 跟今年生的，让他买吧。他上山这地，让个地震算下。让个农业养着有的。让他若不行，俺弄得吃住了。啊是，让个后天马上用都给。我得收割了。天晴了，他这路易威达七月初九日，是不是还有点的？今年苏醒，开始的个人。
2: 这用过了呗？
3: 两对的调子。不急，是自己，拿不起。啊！切着，拿不起么？中啊？
2: 切切么？松啊？
3: 切切么？松。去城西哦。
2: Julie, 让我要去接你。

0: 만 해보지.
1: 빨리 여보시게 빨리
2: 드시게. 빨리.
0: 어시. 저 오늘 십시 시중아. 저런다 아자 샤와 인지만 저 배우 삼.
2: 요. 저 일림 소.
0: 내모 소. 다부터 신축의 뉴욕 맛이. 또다. 가와 링민도.
2: 예모라 가와 주고.
3: 디스 구도. 레센 파티아 시사 치요리.
0: 어시. 니 배 제샤.
2: 유티. 샤니엘 뉴스 개와 주고.
3: 네. 니랑 좀 채워. 키니엘 좀 채워. 비냐, 냐로시다.
4: 아차 샤와이, 가와유, 니고 주도다야 마시지라.
5: 레슨 소배, 가와키르 주 메바, 가르치기야.
6: 나 자제민의 면자, 빠르게 미녀여 마시, 케여 마리. 랑지용아, 나 주다, 냐. 도스네 나 레어유, 니야 주인다.
5: 고마 주니야 임바. 손 샤와이, 랑게 니야 디제 차상, 야마 챕챕, 나 주고 대시한테 불세유 배.
6: 지난 게 디파 케여 마리.
5: 저 뉴스 어때요?
3: 天天不错，退休了。不错，勇啊，上一句。上一句的。上一句的。天天是的，第二，如今天边，伢哥们是，很多七月的朱丽丽，伢郎子去，提前苏醒的生小孩，伢张么去，勇啊，想不啷个子，初中的忙做，故作点点时间，假装是周一，可是说，那是的，这他不咋能，有的。
7: 郑马三，与众不过的一笔。
2: 小外，咱新年来，现在日子从来等个没多，可不就要些么就？开始说，弄哪几个？弄哪边？郑马三，从你这么说，学历够没？让与众不过的，要不个？让开过年，你可是吃着，不给买些羊多个？小外，让开来考试，我先不接了去。
6: 下面呢？怎么解决？用嘛的？俺们一起团队的，干脆就给侬看牌用过来。马上得的雨天要是不？哟，雨天看牌。
3: 方鹏，让队长您进度哎。

0: 你说给不得，看你们就到底是的。让给俺打八十斤的这个呗。用啊。
1: 조수진, 저런 게 살급에 니네 아들이 대비냐이베아.
2: 대중아 지초와 생사차지. 거국선부터 이제 신이 봐 레랍큐는 말이. 제장 예수들 캐치된 배 사실대 향고 섬치. 걸쳐워라 레르차추나 레랍마다.
0: 조수진, 차리엔 이제 열삼무죠.
1: 차리엔 라용아, 이네디 계획도 가르다.
2: 로데비시, 나 간부디 진다다 간이, 예러부.
1: 제나 저런 할로 기인다. 저런 할로 디미 라수나 만주 구리 제조.
2: 고마리. 첩체 저지 진열로 권자자제 야친의 저지로.
1: 딘지신 요아요.
2: 지엘은 아스 권자 세지 신여제 파제는 다마르베. 뭐라가 된대 갑시다 지우리.
1: 아. 요.
3: 뭐야, 디스. 아자 샤아. 란티리 딘지 제블러. 니디 딘지 바라. 나저 구야 마집치라. 네, 바르디 총과 권자기 시좀 나서이 급디디 나지 총과나 미마 후유 그지 장랑 세양 유자지 와야 너희 저도 용아 저도 야 청마사 청마사
4: 유디

0: 小艾，小艾，啥事没得？弄住咱们小妮干啥？让龙殿鬼呢？俺就过来听说。伊那不过弄住没啥，啥给不过女子嘛单说。
1: 지상한 학습 날로 보건 뇌기 얘기 미치지 마.

0: 나 이게 조수신 갑상 바르시죠.
1: 영아.
0: 뭐야? 조수신 내려와.
1: 대케요 말이. 심림제. 고급 고대오리.
2: 어, 네 신수.
3: 뭐야? 현재 수준 배바 그 수위. 좀 제쇼아. 레스. 쇼고.
2: 터치.
1: 조수신
3: 감사. 감사.
2: 감사.
4: 조수신,
2: 손 샤워에 통 좀 해.
4: 응, 통 좀.
2: 집들 저 차내 돈도 너무 많이 하래.
4: 아,
2: 요 가봐야겠다.
4: 요. 예, 조수신.
2: 응,
4: 응. 손, 손, 손 라. 로봇도 그냥 된지 근처에 차버리.
2: 야. 왜? 알았다. 가르쳐서. 니국 바르게 봐. 지금 이렇게 중에. 아, 씨. 니 가르쳐서. 저거 쓰여 봐. 아, 자, 남자 마셔. 나게 마시라. 밀 락베 마자. 용도 왜? 씨. 장 미디올라. 어, 감사. 장 미디올라 참 미르도 와. 니게 담이. 어, 디오. 니라 마르다. 이네 니람레. 대외 뒤니 채여지. 대외 어디
1: 아자
2: 계신 분
1: 계시면
2: 야 빠르면 깨다 빠르면 깨다 어 이렇게 내쳐 让个 모퉁 매봐 니 라나 쓰던 샴비 이네 어디 가르 숨그래 니 라나 칸부 세비 유 숨그래 봐 어 让 칸부 세비 유사 니 로르 침부지 봐 로마샤 오야 다 빠르면 깨다 샤에 계셔다 가르쳐서 아 씨 왜 让龙的 真的 쳐고도 왜 你也 让俺拿了滚丢给这钱没多，懂啊？让个狗子气的，可都抢死给不赔出单元了。可是让老了没钱了，确实切个，确实切个拿了。你来个去捏了，听那些水了不用的喂，可累的。啊，谁他妈懂的？让个些他们卡手多呢，让个看了差不切痛嘛是。接了你让俺干米给我用的喂。啊，谁？喂，听这钱够多呀？听这马西达俺心里。用俺你欠人钱。 三个人弄死，你让老子也没钱吧？让个拿了手段下不上，你让光大了去用的喂，什么事啊？喂，孙小二，让开钱吧。妈的，呀呀呀！让开钱算了，这边的，这边的。
5: 他们懂的，对，就送信给我，他们懂的，而且啥事给他？要是把给他，有，那不接不他，我们得来休息一下，感谢不谢啊？怎么了？感谢不他？哎，把他们接不他，就把他接不他，感谢送。妈的，你刚说那钱没？妈的，让我们女佣都给啊？让给米西达了，谁还给你？
6: 我，哈，警察先生，俺们让他我姓名，让一下，让一下，他把他们接不到我，把他们接吧。
7: 罗马，我的天哪！让我也成为你让这边，卡瑞娜，卡瑞娜。
6: 让他去干些鱼。
7: 让给俺干嘛？让卡瑞娜，卡瑞娜，卡瑞娜。

0: 苏苏，别这么说。
1: 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

0: 다이는 알룽게 개바. 그다음에 교대 주인은 녀물이 녀셰는 시셰기 셰브디 수지게 칼 녀미도 켄자라. 문에 뒤에 얌세불라. 순샤와스게 대답제 오셰는도 직전 공신에 다가 능력이가 당겨면 승비.
1: 랑게 담브르럼나 나 이치바.
0: 예.
1: 랑사 차기 승규 서야를 가벼워 말베.
0: 오지. 녀삼디 저 등매다. 장민장 균식이 있어. 네 모두 내주도 결주 마시. 아지 잔도다. 장부지나 야마비 당시야. 장라 아지오시 꼴 찬스 김교리스. 장로밤시 라기스 세샤. 아지 지샤 육슈. 장슈다 기세 상매디 제 제비는 따질 가니 격시. 나랑서 교실 하지 봐. 야 수수. 야 니 쇼프. 왜 니세 구두에?
2: 님지은이니 디디체리 균섬요메
0: 되게 상문 예수 교시 小爱 예시기 다들 예장라 지금 마사스 가슬럽네 잘 보도 담티게 그섭시 도마시 잘 경고시라 요실라 퓨주제시시 이내가 딱봐 장 집수출러 저에게 넣어칠기 네 팀을 장 제스부치 왔었죠 이내 네 팀 제시 도움이도 팀은 예라라 우연히 주시에 왔었죠 이내 장기 니지 소화라 통진시라 제자 네 팀 세만냐 시에니 우미도 네 팀을 합니다 소 나니기바 테무지 코야마초 다바니상바 키시네즈드랑 게시비너 장동디시야 데모소 다바 라무기도 삼코디 니닝르군에 치좀능 시리샤 이네샤와 튼다지테라 장랑아 이지시로 장을 푸도 주바 니응원의 통도미도 장게 타지 앱장마 니에치도 임바 니싱그유 이네 마레수수베 줄디지에 샹티기 소아지 준토베 마체 티웨기아 샹강아 지조시에는 승비 이내 타부도 진유메 체서 너는 줄렁부디 조오이키스 공부지보다 노자 창우축수 미신다가 닝우이 창바 고고단스
2: 디카스리

0: 탄도 범할린 조선자 돕소 깊주리
1: 지
0: 요
1: 지
2: 갈세비
1: 갈세비나
2: 왓츠 모멘도 제자 갈세비 교스 피글린다 님시 왜 왜
1: 미베 미베 왜
2: 요게 촐라 침자 소니스케도다 오씨 야시 예스담도 와
1: 미베 왜
2: 내게 미도 그냥 간나서
0: 장하치도
2: 계체무성한게 그냥 간능도 제낭마시 키랑 부수통어 진한게 맺었습니다 인다 요시다 요스 수카바키유 아 카바스키다 카바키베
0: 시오마링 아이다
2: 카바스키다
1: 카바키민도 이외 고고동에 미이베 미이베 요스 고치다 고치다 요스 고치다 고치다 고동에
2: 아 진짜 신내 고치스 아, 이나 이나 이나.
1: 여시야.
0: 맞다.
2: 맞다.
0: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2: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0: 대기블라 인정 양식도
1: 마신데 요마리 질기랑 공개 담주
0: 장 파문니 팅원 차례 간나니 명하시에 무충어
1: 니 파문니 랍심지나 기라리 암라게 시리럽 발라게 주행할 거리
0: 다치디 라장고 유야 암랑 규칩자 제시된 배가로 장시도
1: 자동태 발라 규칩도 왜
0: 주샤
1: 다리 고아이 감이 순화해요 마시
0: 이내 장발라 기세장 규칩도 왜 시행이 무슨 등기
1: 문해신아 고난이 레폭된 쇼리 딩아 침부차수너 고난이 유세 랍대 수로신 공샤 이내 쇼미너 나서 능숨 님도 랍다지 님도 로해요리
0: 나다 지가 치다

발아 암라 딘데 키나니게 무라니 사치요 브리 키나니 티두 나 모라투 바티모 타고이 모라니에 톰베 수레기네 세슈드리샤 말이야랄 가오시라 유 니키나니 켈레쇼 랄랄 장베스동라 니 좋아 주니 다시 말이

0: 지겹시라 키랑 같이 해나베
1: 고마워집다
0: 갈나서
1: 예방 시민이 벌대비 로그 가보 고점이 잘도
0: 집에 키랑 개마선 예지 저 체비 갈나서
1: 상에 뛰는 메인도 집에
0: 예 메인도 가르쳐서 빠르카날 미미에 통자 락셜로 고팅비 데카리어제
1: 모랄 코토사시 나차네 유자 간소네 로그 가보 고접지 是吧
0: 그랑케광부팀제시는게세시기네편도여마리 문에체는 아니 미치고야 여마리 예 가리니스 님부채고래
1: 마젤리 미치당게 부팀제도 마제로 선승비
0: 티게시라 키나니 저와야고 유니 신기유 이내 카튼지에 나 줍게 보야두게 나 러니 코네 차도 게자시라유 송고니 통게 나데 딘시 체브리 정이 말이 콘러 공즈 남자 참은 예지 이내 뭐라 레베지르 참은 뭐란 제고야 가리이나 나 장사다니 이는 카도 쉐다
1: 공시 장알 레전 삽스스르 마르베
0: 리젠 겁도 딩은지게 녀라제 등 마시 나 방고제 성부두게
1: 장알 카자고치야 주나데 유노 레전 카제네 사다다 소도지
0: 唐德章给拉家过去一度我妈妈用好了水电笔钱笔呢拖大去一下就算呢所交给你你也顶这书没张丽莎你也得来个经验呢给给全大大来个出在过去没大着我走没得回家古典的频道有吗谁顶这我用拖大去吗这边上电对面呢前的这个谁
1: 지겹시라
0: 콰루 좀 난스

0: Sure. Class are sure. Sure. Sure. Sure. Sure.
1: 가셨어.
0: 클래스 가시오.
1: 그래. 영아.
0: 아시. 주저.
1: 껴먹어. 난 다음에. 난 다음에.
0: 주저.

0: 왜?
1: 업자장이다. 나랑 소보대위.
0: 소보대위. 개새 리조 개새지. 다 경매는기.
1: 상가 타바지 좀. 그때 줘 봐. 돈돈이다. 개새 리조 개새비서가지. 상가 야트 증매배. 바바는 신인다 부셔 마셔. 용도게.
0: 쓰거 샤모. 개새 쓰그르베야. 해대. 소새 쓰그르베. 샤모 해대 다. 레미 클라리. 다과 쓰그지. 제 차제 마음에 깊이.
1: 나지스. 저슬로시.
0: 로메. 미마 계셔시 마샤부도. 말로 타주니.
1: 사이 지도게. 내 다들 안 능주 대체 장지지.
0: 미하 갸침들이. 나 과세 가요 과. 마세. 지게 장라. 청치다 주제. 마세야 주제 봐요래.
1: 상세 봐 레라브리. 이네 주스 초라 상대 빈도. 상녀시. 너니 밤 얘기. 걸레 시작해 우유. 내 쇼티죠. 심자 마스는 용도게. 사과도. 얘라. 입좀 상다 주샤. 얘가 나 물리에 맵스네. 상게 님 마무. 소게 투투. 아. 저게 미세다 클라디 요리 중에 다 봐도 아제뇨이베 닌다르시 장수맹이 죽으시기나 달려야 될 때쯤 말해 교수로시
0: 니소스 보선 정 말이 당도이케라 자샤사도 넣듀 마다 아무라 나를 죽샤제 칠 로마고 주마르베 테마세 키나게가 포쇼서 자샤주도 로타쳬다 준다고 얼쓴 것도고 민마게 니 자샤이 니 메스치기 튼치이 아샤샤 텐데 니 이럴 하면 이하리
1: 가리지 줄어.
0: 나 끝난 말이. 니 키랑 쇼 쉬죠. 봐라. 제주도 자샤, 니가 니 주 중수는. 니 키랑 자 연차. 다 죽는다. 바이바이.

0: 자, 가족부터 교수를 해봐.
1: 질게.
0: 조경 씨해봐. 그래, 이제 우리 배.
1: 당신 민도, 밑에 외마왜 가부채워 이어나? 소소 别尊求我日. 你肯这几年年轻那年多念不起了，当掉油马日. 跑么藏么恰日.
0: 这样写的挺麻利。
1: 却没有先丢民度。

0: 하지.
1: 난 나비 인기 말 봐.
0: 계속 말이. 대샤 양서 합격이.
1: 저와 경매배 소스도 이내 진짜 같이 셰비노.
0: 팀원이 너 과다지 부유. 드린 가라시면 님 해고래 없이 얘기.
1: 아니 쟤 놀어 쇼킹 팀 말 봐.
0: 팀 말이. 숨 좀 마셔. 계속 말이.

0: 제마. 민마 계제 오늘 참배 개비 이기 말아 봐.
1: 하고 하면 줘. 참배 개비 내 다는 켜는 미도. 얘네 합시 양식 개비. 왜? 개와. 근데 전 차 주고 유매 랑강 같이 지루시다.
0: 용아. 또 스코아.
2: 네
0: 지루 제.
2: 내가 잡다 비주 제신. 대우 가비 거답 제분이 대부 용약 제도 이보다. 원장 저거 구매 역할이 고급 차가 대우 다네. 파르크 잡고 지지 유브리. 제자 참대 리 귤어. 대우 가나니 전주 잡고 지지도.
3: 小达达 来, 让个二姑长来了，车忙子家，阿拉什么路了？谁可是能行？真他妈的，我得你学着的。来，让你送我。阿七，我自己，养好几个不是？老陈，让旁边把枪给我扎住啊！
4: 姚可以没给搭档的电脑升级处让他们自己打没自己的搞不了嘛是呗提醒给人的他们自己他这么轻易是一百四十多因为没些姚可比了四百元呢他们给搭档的电脑升级处了特别要给十八千

0: 지리드 세나 심깁 주리
1: 탐자 마 탄도 농교시라 기기 팅월 년년 우리 배주 동료 유 대부시라도 이내 라년 고데 마트비지로 삼삼 못 쳐 또스마도 라제 노쇼쇼 쳇시
0: 라려부여 마리 나라 수부교유 자리 야메너 네 루쇼칸 좀 다시 가시가
1: 역시야 탄데딘데스 때는 야고시드 빨라게 타는 알게신 고니 곤다라 나좀 나로 칼라서 가시오 콩겐 락제 연이 메뉴 되니 십리 맞아서 욕송기
0: 나 사야티 그런 거 없매
1: 쟤는 신나 그 만나 와던 거지
0: 你没拿我的鱼，
1: 钱呢？那我打旅游嘛是。
0: 钱呢？你也胡说的鱼。

0: 랑게 곰디 통부 이나 니도 시 도르다.
1: 용아.
2: 메시에 치료 여가 있게 다니니 이네 카마 링민도 폐지 스미기 바 아이스비 최선실아 시에메다.
1: 지역대 돌아 저리 쇼리. 륜이 마셔 치고 쓰려 봐.
3: 치료. 도시 상로교. 내대대요. 로대부도 와.
1: 자게 용마리.
3: 아. 마요야 가시나. 내가 주야도 내심 봐.
0: 오청나 탄다 국격 개발매자. 조진 세월다.
3: 마요마다 요마시. 오청랑이 지우다스 매자. 코란 세명의 승비.
1: 딜레 요슬로주. 안녕 타베.
0: 진초. 야하고기 언제잖아 컨제스럽니 편통마시. 두치. 된다 하루 유네 남산 가바게쇼 아 하고스네
2: 치료 쇼진 장관다 중국대년부도 인지 년제 톱스콘 마케치라 디네 장게 오우청날 먼저 공교스 차기 연배 문제 쉬겠습니다 아
1: 용아 오우청날 테프스스노 니 콜 쉬죠
3: 혹시
2: 같이 유
3: 딩에 중문이 오청라 교수 찾기 용배 문대 쇼이
2: 아니요 뭐지 샤드다 콩고롱 샤스완 샤게드 마차 난사지 니지가 샤제 콩스타 차하우 요제
3: 마시 내 드레스김에 내
2: 드레스 마주 루인다
0: 오청라 금부 쇼라
2: Do

0: 귀시딘 씨니 남문하러 군생우 버친 피죠.
1: 근데 러비야 가세. 네가 되겠어.
0: 폐지 체기리기리. 당고 치료상 혹시 비제러. 마디네 되매.
2: 혹시 없이.
3: 네 채너. 역시 하나. 너 죽게 송어. 그게 죄다.
2: 빨라. 그냥 가르송 거유. 닐 도제 별친자 체분 안 보제 우리.
3: 나무 체도 저거도. 강아 입에 다리.
2: 빨라. 그냥게 미진제르. 닌지 만나나 용어 두게라.
0: 오청라. 나무 체 시신한 줘 말이.
1: 다시 오청라. 구조성라. 그냥게 공이 개청 못 되나 봐. 터체나. 나도 공격 딱 제시해 줘.
4: 구小生了，今天给他的准准的就是叫标准娘没在就能够有的，真的是呗。
0: 说不写不咋咪。
4: 其中啊，做故乡成分少了，坚持下住的标准娘没的，我们不在家，那我们就是来不咋，真的是呗。那没在我你那行没？
5: 这大桥不停的送下客人呢。这准准的就拉着标准娘没的，给送下一呗。这两个是呢，那你我来选的客人。
4: 故乡生了，他那今天过来可真会说许多，那你个真多些，感情蛮好了。
5: Kaledoskagi, yine sen daha hacı. Kepam tacibli, kesiyo.
4: Daha sen de kiran çınduğun arayacak, niye şüphe inanayım be?

0: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1: 저니가
2: 디스나 담고 야고게 민마게 되 직션을 맡아지 성지 줄 때에 하리나 군이 능조 견대함도 이니 삼아 갔던 거이노
1: 디에킹 민두게 세브지도고 야고도 스테디 나와 메베서를 주니 콕스 님께 보여지 로디게나 성진 줄에 남바게 투여 마시 다제저와 첨부 잠토니 탐마터디 셈나 딩츠 메브자 시다 시다 양성진 줄 때송아 니에데나 탄데스나 발롱고노 치고지
2: 성진 초기 삼례 나러 디리덴테 쇼거지 이네 야크게 녀섬 좀 학고 좀 했음 거리
1: 겨거든 제 마부터 켈리 뭐지베 라 라
2: 하리 아
1: 라
2: 아
1: 레스 고시치다
2: 저기
1: 응
2: 디네 녀 바고 세가
1: 성진 초 다리 쇼봐
0: 여기에 진도 코네 차주 탑치스럽지 도스테디 카스치바 문에 구리서 오키마르바
3: 간다지 부짐지 창앙아 탑치오스버
0: 탑쇼 맵차마차 단다시 최팅마시 이내 여기 다지 문에 탑이나 선규 침부시아브다 로주나니즈디디 팅탕부시

0: 다
1: 개라
0: 콘디
1: 세마
0: 못해인다
1: 뭐랑 기세에 타그라하시다 사르디 톱쇼토로 계침 요마리 계지 진추 정고디나 쇼비니 난 로제 니에서 야우자교 양자 진도 제초오리 근데 쟤네 사랑아 타사오리 사르추 진도 타비아시 와침시 자요리 디 갸지 민마 인비문의 세비니 진도 사르지 눈베 다야 충부마세 림부구의 민마 계진 파르기 진수이지에 다용구리
2: 瞧什么劲儿的都是的圣经中特别学吧要可给真多马切光了擦出特别起银子了不知都是的对大卡斯切吧我那古人送我去安远啊点点是不真切特别学没有气势特别学没有钱嘛钱他的钱最听我的这点他认为要可特别呢所以就全部下界罗军那圣经中过不听不听下界<音><音>

0: 这边很多啊，秦叔，铁骑不错，秦叔，秦叔。
1: 小姐，小姐，啥车不送去？小姐，小姐，那他们多，多少个？你出个声干什么？小柯，开起马来，开起马来，可理解车里，俺们就来个让你家，你是要买对干了，统统俺们家拦在前头送给，你是要叫俺大爷马来。小柯，小柯。
2: 아직
1: 야 말라시 마 뛰다 야 어제 뛰다 파니시 야 파니시 야 말라 아

0: 야. 가방 가져라, 이제. 왜?
1: 왜, 오천라. 가만 쉬어도 되나?
0: 现在도 안 쉬다.
1: 어, 아차 렘스마.
0: 렘스오. 아지, 부디나. 잔디레네 나 가봐 줘 같이 가.
1: 오천라. 네 기랑게 네 신나야기 벌써만 다키. 상한테 깨차 열다. 또 둘이 마든지 사선다 그래.
0: 아지, 우리 디 아, 저 망고 진짜 뉴 세 서비야.
1: 지. 글리치엔 다 그래. 오천라.
0: 아차가
1: 나 맨날 연주민도 최상 결혼자 잘 내면 你想知道, 查起来的鬼?
0: 查起下, 对的, 东西还没说下面的鬼, 可是我们的穷嘴呢, 拿速度的啪啪的也可以。
1: 定了一句, 看来了,
0: 不可定的, 别来写写写写写啊, 啊, 你也干不得, 有个差不多啊。 你也查起哦, 小姨, 西国的这些, 可是我们前面嘛都, 心思不语, 现在让你妈妈, 这次一定要打个小啊, 我, 可把你们这里, 我,
1: 对呀，你这吧，俺也别说，谢我妈谁。呀，感谢嫂。嗯，谢谢嘛嫂，欧拉。嗯，前两个天天送咱，俺老点其他心思。嗯。嗯，可这些年，你去哪了？光大学去没送？嗯，我出来，光不送，光不去那么送。
0: 아, 됐어. 단독 그 뒤에 쉬면 구불 시작이 쉬고 있었어. 야, 됐다. 나랑 또 다시 해야 해. 대사상아, 총 그래도 와.
1: 어서도.
0: 네, 잘하세요. 장가 상아를 기인기지. 님 다리 시장지 않고지. 어, 정부 힘쓰소. 네가 강부 차수나 양자 고지긴 있을라 봐. 어, 기군이 깨다. 나 자녀를 시작해.
2: 你爹那这就看俺你不得到穷家下，让给俺送去刷别的这路去的。到底走的那些什么哎呦，可是历史上团大的上什么嘛下？
3: 巴拉。
0: 啊，欧成了，
2: 天天养俺三连星哇。
3: 给俺说这叫苗的什么？老徐给阿拉西达牛最起的，你也牛就没？
2: 给俺也不差多，到去那可以要嘛？
0: 阿拉都没呢，咋想起差不多就多些？
2: 徐总，
3: 给我说这不这？给我嘛这呗，你也给。
0: 也不过。
2: 我那是呗。
0: 自己，我那是自己。自己只是这不听这缺东，你也给不。
2: 小看哪样送？
0: 小看哪样送？哦，刚别干了，装满酒杯，说些，得缺那么多，让给俺们去接东西的。
2: 那是你两三千块，两三千。
0: 小姨，你也行，上欧洲都要啊。
2: 要去啊。
0: 妈的，妈的。完了，看哪样送，可把那个东西俺送的。
2: 哦，
0: 他妈的，这还，他这差点意思，别急。 대단하게 쉽다. 대단하게 길이. 이 가리게라.
2: 라.
0: 취기에도 고마 좋아해.
2: 두게.
0: 소주야도 가면 또. 小姨, 让게 다시 소주야도 가도 가도 다. 야, 그래, 그래, 다시다.
2: 니야 고마 좋아.
0: 난감이도
2: 오고 초야부채 가도 오고. 기란 센저 로 말봐. 정우 씨 없이도 네 기분 겹쳐.
0: 아니 나르시 내 하나 되지. 잠만 좀 고고 줘.
2: 어야 지스 당한 난 씨라 치다. 봐라. 접서 더 지난다.
0: 아메.
2: 점수래.
0: 아이 아이.
2: 기분 좋아.
0: 어, 디모 저대 기분 좋아. 대지다.
2: 그냥 인구 가르쳐 봐라.
0: 교체. 그럼 니.
2: 가는 거 유.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0: 정주지 응원을 해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호란 내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언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나 단단 내서는 아자 니비게 따가 좋아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제 속봐 지지지지 아비게 돈도 아니니 디투르 아자한주 개가른 배 오메리 슈샤 슈샤기 균즈바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문제베기 야 현통지 임배 문제기 안하사 야 대비숑거 야 테레 안 카멜라미지 조고도 좀 튀카네마 저 도르바다 주기를 안 주디다마 안 제신 두데 제신 제마신 두데 고득게 바키지 아직 처음난도 고 안 접제 안 어디네 손 고주디 단데 간주 제안리아 고주디 단데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겐라
1: 다한테 게라게 두스고 주는 데서 바다 난주 좀 준비원에 차샤비는 량난주 딱한테 쉬우러 폐금음이리네도 저야 체트 통신다 갑교 친구는 그 유자지도 와 다난주 고주대야 차샤비는 더 폐금 믹스 케이지 템베 좀주 여체지지
2: 是吧 됐습니다
1: 단단난주 게블로리아 여베 뉴주숑라 미나 로 다한 두스쿡스 대슈 바라레 넘주 템 하실 치스 와 다초 강스 시대네 다난주 폐기 좀주기 차긴도 저
2: Yar
1: 진짜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Hesu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Ki Ta Den Ta Dar Meng Zhu Ki La Lin Be Dun Gu Zh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 Ba Du Yang Gu Ren Bu Sa 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레더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치